0: 귀엽네요. 86년생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나 페리의 You mean the whole wide world to me. 네가 나한테는 세상의 전부야. 그럴 만도 한 게 86년생인데 벌써 두 명의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노래래요. 유아식 먹이는 중 저희 아이는 17개월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밥 먹일 때마다 전쟁이죠. 하지만 귀여워서 참습니다. 건강하자 주호야. 입에 주호가 얘도 손, 양손부터 아주 그냥 네 화려합니다. 네, 뭘 이렇게 쥐고 있지? 표정이 너무 개구져서 네, 근데 귀여워서 다 참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 턱받이 밑에 음식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주머니 같은 게 생겨 있잖아요. 약간 고무 재질 같은 걸로.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이런 아이디어의 상품이 없어서 예, 바닥에 항상 난장판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0155님, 여기도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야, 맘마 잘 먹자. 밤에 너무 잠이 안 와서 진짜 꼴딱 새고 아침에 잠깐 눈 붙였다가 출석합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3710님, 아기 분유 챙겨 먹어야 해서, 아유, 여기도 어머니구나.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아가가 자기 먹던 장난감을 저한테 먹으려고 내미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장난감을 먹는다고요? 아, 그럼 먹는 척 해야죠. 맛있다. 네. 자, 모두 힘내십시오. 아, 정말 더위가, 저도 이런 여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까지는 못해도 아무튼 무사히. 네. 그래서 오늘 그 어제 미니로 김지우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12월의 공기가 그립다고 캐롤 같은 거 좀 들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겨울 노래들 이 푹푹 찌는 한여름에 들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3, 4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겨울 노래 한번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보죠.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우엔 티맵 대리와 꾸며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미나 오카베 Every Second 였습니다. 제가 7개월 만에 버스 타고 출근을 하는데요. 맨날 듣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디 목소리가 딱. 너무 반가웠어요. 날씨는 더워도 120번 버스 기사님 덕분에 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까 계속 기사님도 감사하고요. 지금 노래도 들으셨죠? 6729님. 네. 또 그 와중에 문자도 감사하고. 고윤덕님은 전기주전자 물때 청소하려고 구연산을 넣고 불려놨는데요. 깜빡 잊고 있다가 그물 그대로 끓여갖고 믹스커피를 마셨어요. 맛은 얘기 안 할게요. 으악! 근데 가만히 있어봐. 구연산 먹어도 되나?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별탈 없으시길. 더위 먹... 그럴 수 있죠. 아우, 저도 지금 정말 정신이 오늘 아침에도 진짜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랄까? 예, 일단 뭐 아침에 마루의 온도가 그 거실의 마루의 옛날 사람 거실의 그 습도와 온도가 이 집에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보일러 튼 줄 알았어요. 아무튼 고1 아들이 대학 입시 컨설팅 가는 날입니다. 너무 제가 바빠서 아빠랑 보내는데 제발 신랑하고 서로 욱하지 않기를. 우리 아들은 냉정한 얘기들에 주눅 들어오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1301님. 이제 고1이잖아요. 아직까지 시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새우맛 과자 먹으면서 들어요. 혹시 상디도 과자 드세요? 제가 나이 들어가니까 딱히 과자를 이렇게 찾게 되지는 않고요. 정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라면을 부셔 먹습니다. 네, 그건 못 고치겠더라고요. 네, 고백합니다. 김미라님이 그 싱 OST에서 토리 켈리의 노래 좀 들려달라고 지금 준비됐는데 들을 준비 되셨나요?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아마 이 무렵부터 걸크러쉬 뭐 이런 표현들 썼던 것 같아요. 아, 추억 돋는 이름들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 킴, 마야, 핑크, 물랭루즈 OST에서 레이디 마말라드였습니다. 허성윤님이 김치 짰다 이야이야 이렇게 들리죠. 예, 먼더그린 현상이라고 자기가 쓰는 말과 가장 비슷한 게 들리는 것들을 우리 뇌가 그렇게 우리말처럼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역시 짜게 먹어야. 아, 오늘 선곡 확실히 시원하네요. 한 1도는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라고 또 양수정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오, 이 노래 불러서 대학교 때 1등 했다고요? 근데 영어과 교수님들이 쟤네 뭘 하는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다고, 역시 팝은 기세죠 라고. 5208님 그거 맞죠. 예, 너무 당당하게 부르면 내가 좀 못 알아듣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네. 상디 얘기 듣고 생각난 SNS에서 본 글이 있다고 8467님이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 집에 오니까 갑자기 시원하더래요. 에어컨 켜고 나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집이 30도였는데 그게 그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였대요. 그럴 수 있죠. 밖이 지금 뭐 양산 40도 넘고, 집이 근데 볕을 많이 받는 집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죠. 아니, 오늘 뉴스 보는데 그 119에서 요즘에 그 벌집을 치워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대요. 그래서 그 이제 벌한테 쏘이면 안 되니까, 말벌들. 그 이제 보호복을 입고 그걸 뛰고 해체하고 그때 몸의 온도를 재보니까 4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만 벗어도 밖에 아무리 30도면 10도의 차이니까. 아무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네, 컨디션 잘 챙기시고 더위만은 먹지 말아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이거 오랜만이네요, 패밀리 어페어 듣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금융감독원이요. 불법 사채 추심에 쓰이는 대포폰을 빠르게 막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이거 신고를 해도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3일 안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바로는 어렵군요. 자,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혹은 불법 추심에 이용됐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번호에 뭐 한 2-3초마다 전화를 걸어서 독촉 전화 시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리래요. 자, 어떻게든 해법을 꼭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가면 뭐 이것도 때때로 다르지만 아무튼 길게 줄을 서야 되는 게 좀 곤욕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심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자 이번에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이 대폭 개선을 했대요. 새롭게 도입된 순번 대기 시스템은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받고 호출 순서를 확인해서 편하게 그냥 앉아서 탑승 수속을 기다릴 수 있는 방식이랍니다. 또 수화물 무게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저울도 설치됐고 짐 무게 이거 미리 확인 못하면은 얼마 초과됐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죠 그 카운터 앞에서 막 물건 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자 아무튼 그 긴 줄 앞에서 조급했던 마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 생수 밖에 막 쌓여있는 풍경 많이 보셨죠? 근데 이 생수가 앞으로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게 원칙적으로 실내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창가나 야외에 둘 경우에는 반드시 가림막을 사용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생수통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유통기한 관리도 강화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원칙적으로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였는데 뭐 품질 유지가 잘만 입증된다면 더 길게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최대 2년까지 유통될 수 있고 또 대용량 두꺼운 생수통 있잖아요. 얘들은 그동안 사실 별도의 재사용 기간이 없었대요. 근데 앞으로 10리터 이상 생수통은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물인 만큼 꼼꼼한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는 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분에 따라서 물은요, 연수와 중수 그리고 이것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물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대요. 석회질 성분도 많아서 비누를 사용하면 찌꺼기가 생기기도 쉬운데 아 그래서 이거 설거지 이런 쇠그릇 이런 거 할 때 하얗게 한자로 단단한 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물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름만 봤을 때는 오히려 가벼운 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단한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오늘 힌트 있으니까요.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날도 더운데.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힌트곡은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유, 이 노래 부른 경서씨가 최근에 다리 부상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공차는 프로그램 때문에 빠른 쾌유를 응원하면서 경서의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bpm 듣습니다.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혈압이 올라가나? 첫 키스 다 생각나세요? 근데 첫 키스의 규정을 하긴 뭐 그 행위의 경중을 따지는 거는 좀 비루한 생각이죠.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입술을 맞댈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중요하지 뭐 그게 어떤 뭐 그게 프렌치냐 스무치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중요치 않죠. 자, 경서의 첫 키스에 내 심장은 120bpm. 정답은 바로 경수였습니다. 물이요, 연수, 중수, 그렇게 경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저도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단단할 경자를 쓴다고. 이분을 안 뽑을 수가 없으셨대요, 작가님이.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나다, 경수. 안 그래도 저희가 도경수 씨 노래 뭐 틀어드릴까 하다가 이경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식세기를 쓰고 있어서 익숙한 단어예요. 물에 따라 세척기 쓰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저는 집에 식세기가 없어가지고. 4415님. 3477님은 유럽 여행 가서 머리 감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빗자루가 된 줄? 그게 석회 성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아, 맞아. 유럽은 그럴 수 있겠다. 한국은 화강암이라 매끈해진다고. 단군 할아버지 만세라고. 그쵸. 진짜 우리가 이 반도라는 게 진짜 여러 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네. 섬은 너무 외롭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섬이 되어 있죠. 자, 멀리 안 가겠습니다. 1009 고영전 손혜담님까지 저희 네 스킨케어 세트. 근데 요즘엔 정말 밖에 한 3-4분만 걸어도 그냥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땀이 나서 다들 조심하십시오. 최은선님이 젊었을 땐 그냥 한 시간씩 들여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그랬는데 쉬운이 넘으니까 화장은커녕 기초 스킨 로션도 안 바르게 되고 그냥 일어나면 대충 눈곱만 떼요.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뜨는 것도 아니라 대충 살아요 라고

너무 또 그래도 아유 시인이면 지금 일은 여든 되신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 은섭님과 유수희님이 또 똑같은 곡 듣고 싶어 했네요. 자이언티입니다. No Makeup.

0: 박시아님이 예, 저 커피 아이스로 할게요. 저는 디카페인 6621님. 저는 이미 믹스커피 한잔 했습니다. 김명희님. 폴킴의 물음에 이렇게 아침 가족들의 대답이 쇄도했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였고요. 이번 주 휴가 맞으신 8230님. 어디 가세요? 급하게 휴가 날짜를 잡았더니 지금이 초성수기라 어딜 가려고 해도 전부 마감이더라고요. 검색 끝에 펜션 하나 선택해서 예약하려니까 바로 방금 전에 다른 분이 예약을 하셨다고. 아니 앞집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무조건 나가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웃자죠. 야, 또 찾아보면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휴가 기간 광주 친정 다녀와서 이제 서울 시댁에 가고 계신 9020님 네. 안전한 걸음 되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0: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심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자, 벌써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신곡을 발표했죠. 여름의 낭만을 그려낸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남현주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에서야 준비를 했습니다. 제니의 신곡 Less Than A Lover, 2분 25초. 사실 노래들이 비틀즈 시대 때도 다 3분 미만인 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뭐 색다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곡 듣고 저는 3부에 바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연골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레이싱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제가 뭔가 시원함을 소리로 느꼈던 경험.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왠지 정말 방바닥에 이렇게 배 깔고 엎드려서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도 선풍기 하나로 여름방학을 견딜 수 있었던 80년대 어느 방학 때 록시 뮤직이 아발론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 전반적으로 곡들이 곡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좀 사운드 자체가 서늘하고 시원함마저 들었습니다. 여기서 히트곡도 꽤 있죠. 바로 그 중에 한 곡인 More Than This라는 곡인데요. 정말 록시 뮤직은 당시 영국 밴드 중에서도 뭔가 그 포지션이 조금 정의가 힘든 뭐 글램락이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심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심오하기에는 또 굉장히 대중적인 면이 있고 아무튼 음악성과 또 화제성과 특별함을 다 갖추고 있는 록시 뮤직의 More Than This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후주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갑자기 밴드 하고 싶은 기분이. 그죠? 좀 소리들이 뭐 제목이보다 더 이지만 아무튼 사운드가 기타 전주부터 좀 여기는 신디사이저 소리도 그렇고 보컬 소리도 그렇고 좀 청량을 너무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 되면 생각났어요. 저는 록스뮤직 그러면은 작고 예쁘게 생긴 마을에 조그만 레코드 가게 이름 같아요. 사실 이들의 음악은 예쁘게 캐바레에서 록시, 록센 그러면 약간 센 언니 예.

0: 상디는 가본 적 없다는 하와이 해변이 생각납니다. 김지우님. 어? 나 못 가본 거 어떻게 알았지? 얘기했죠. 아, 천사님도. 야, 번호 대박이네요. 휴가 가고 싶다고. 록스 뮤직의 More Than This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 정말 한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어떤 곡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셨는지 이분들 소개해드리고 확인해볼게요. 오늘 3, 4분은 그렇게 꾸며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르즈아보에, 음주회엔 팀앱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꾸며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3: 오뚜기!
1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오, 진짜 시원한데요? 야, 갑자기 이런 겨울 풍경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래도 좀 선을 시원해지지 않으셨어요? 특히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가, 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놀까? 적당한, 아니죠, 좀 과하지만 싫지 않은 비음에 그 참 그 비브라토를 참 마음대로 가지고 놀 Let It Snow 세 번 반복. 대구에서 듣고 계신 2111님, 이 더운 날씨에 차 에어컨이 까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되어 가는데 찜통 더위에 창문 열고 겨우겨우 다녔어요. 오늘 부품이 왔다 연락이 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니까 눈길을 달리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이고, 이 날씨에 일주일씩이나 차는 정말, 아이고, 80도, 90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땡볕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진짜 안에 뭐 혹시라도 라이터나 그런 보조 배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블레 들으니까 시원하나나. 5145님도 그냥 겨울도 아니고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정지훈님이. 자, 그럼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겨울이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선곡된 분들께는 저희가 덤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노래 얘기가 나오자마자 6707님 또 6310님, 저의 겨울픽 노래는 강수지 혼자만의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는구나 싶을 때 저는 꼭 요 노래를 무한 반복합니다. 아휴, 참. 예, 뭐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애착이 가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거는 컨셉을 겨울로 잡고 전주부터 데모를 보낼 때 종소리로 했더니 이렇게 예쁜 가사가 왔더라고요. 자, 두 분께 6707-6310님께 아이스크림과 함께 띄워드립니다. 강수지 혼자만의 겨울.

자, 겨울 노래 푹푹 주는 여름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리는 오늘 아침 3부, 4부. 노영성님, 저희 아내는요, 이렇게 더워도 꼭 보리차를 끓여서 식히고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네, 이상 아내 자랑이었습니다. 아유, 바지런하시네요. 저 근데 진짜 보리차 냉장고에서 주스병에 들어있는 보리차 맛은 참, 그러니까 먹는 게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야, 보면. 상디, 아침에 냉동실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오늘도 빈 생수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동실에 넣어 두셨더라고요. 차에서 마시라며. 한여름이면 반복되는 말보다 오래 남는 사랑에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 보리차를 이렇게들. 7057님, 하긴 저도 제가 끓여주진 않지만 보리 그 저기 하늘에서 아무튼 그런 그 예. 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김혜정, 남현주, 김명희님 외에도 많은 아침 가족들 들으면서 창밖에 눈 내리는 상상을 하게 돼요라고. 아, 마음에 눈이 온다. 나는 안 덥다. 진우의 히트곡이죠. 엉뚱한 상상.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아침 오늘은 평소 같으면 이제 문득 너에게 사연을 전해드려야 할 그런 타이밍이지만, 아까 제목도 소개 못해드리고 3부 끝곡으로 김진표 로맨틱 겨울, 여기 후렴은 김진호 SG1업지 연업이의 김진호의 목소리로 이 곡을 안전숙님, 좋은날에님이 신청하셨더랬는데, 무한반복 겨울만 되면 전남친부터 시작해서 썸이었던 인연들까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노래예요. 아, 다들 겨울에 만나셨나 보네요. 아, 참고로 지금은 애 둘 엄마입니다. 네. 저 뭐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시면, 네, 또 그 추억이 떠오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아, 잘 살고 계신 거죠. 노래만 들으면 창밖에 눈이 올 것 같지만 실상은 아스팔트 위로 이글거리는 아지랑이들. 시 같다. 2059님. 제주도 해장국집 왔는데요. 웨이팅이 1시간이라네요. 성질급한 형들이 닫고 딴 데 가자 그래서 차 타고 이동 중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겨울 노래가 들려서 형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 명근님. 야, 진짜 해장국집 앞에서 1시간 기다리는 건 진짜 고문이죠. 그죠? 뭐 좀 뭘 전에 챙겨 먹었다면 몰라도. 전 지금 사연 읽는데, 힘드네요. 밀양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폭염 1위가 바로 밀양이었어요. 아, 올해는 양산에 내어주신 5116님의. 하지만 올해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장작불 집혀서 옥수수를 삶고 있는데, 그 열기가, 아이고. 하지만 이것은 시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예. 문자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초2 딸과

병원 진료 가다가 문자 주신 1158님. 우리 딸이요. 겨울 노래 들어야 시원하다고 레딧 골을 신청하고 싶답니다. 라고. 자, 그러면 1158 유옥주 0202 오승희님 모두 이 예 레딧 고 이디나 맨젤의 노래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아이스크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네, See ya, Snowman. 이 곡은 0327 김윤숙, 박은혜님께서 또 같은 노래를 제가 호주에 살다 와서 그런지 호주 출신 가수들을 좋아하는데요. 이 다운 언더들의 좀 순수함이라 할까요? 하면서 0327님 지금 호주는 그럼 한겨울이겠죠. 근데 날씨가 멀쩡한 곳이 없어서 또 겨울이라면 또 거기는 괜찮을래나? 네. 어디든 좀 멀쩡한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마음이 놓을 것 같은데요. 산불에 유럽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재난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여름을 지나고 있고요. 이 노래 신청하는 중에 스노우맨이 나와서 갑자기 놀랐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한상윤님. 자, 상윤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소개되신 분들 아이스크림 보냅니다. 목포에서 7275님. 상디의 앞으로는 서쪽이 더워진다네요 라는 말씀에 좌절했습니다. 지금도 더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예, 뭐 저는 뉴스를 읽어드렸을 뿐인데 지금 아빠 목욕시켜주러 가요. 시원한 노래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 항상 저의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덥지만 파이팅입니다. 출근 시간 주유하다가 차 문이 잠겨버렸어요. 차 안에 차키랑 핸드폰이 있어서 아찔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안 잠기지 않나요? 뭐 차에 따라 다르죠. 제 차도 안에 차키가 있어도 잠깁니다. 요즘 하도 옵션들이 막 뭐 좁게 돼 있을 때는 앞으로 차를 좀 빼는 기능도 있고 막 요새 별게 다 있어갖고 9667님 네 식은땀 흘리셨겠네요. 자 이어서 아, 저 아까 제주도 해장국 장면근인데요. 저는 겨울 그러면 10년 전에 그 드라마 도깨비가 떠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크러쉬의 뷰티풀 신청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이거 10년 특집으로 주인공들 근데 하나도 방부제를 드셨는지 10년 전이라고 생각이 안 될 만큼 모두 그때 그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었어요. 자 노래 듣죠.

네, 뷰티풀 크러쉬. 진짜 그게 도깨비 10년이라니까 조금 서늘하긴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서 30살이 될 때와 비교할 때 지난 10년을 그때랑 비교해보면 7배는 빨라진 것 같다고. 그 근거는 뭐냐? 6배보다는 더 빠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느낄 때, 뭐 정확이라는 건 없지만 6배보다는 조금 빨라서 7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더워서 파국이다. 박효정님, 좌절 금지. 또 이러다 겁나 추워요. 그 정말 추웠던 겨울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도움이 안 되나? 0463님, 초6 아들과 라디오 들으면서 이동 중인데, 엄마, 오늘은 왜 겨울 노래만 나와? 이러면서 의아해 하는데, 라디오 좀 들었다고, 선곡의 흐름을 읽고 있구나, 얘가. 아, 6학년이면 뭐, 그럼요. 신청도 할 수 있어야죠. 자, 더워서 오늘 아저씨가 여러분들 지금 겨울 노래 신청하는

들려드리고 있었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6073님. 아, 제가 아까 사투리를 읽으니까 너무 어색하다고 또 누가. 안 어색한데. 사투리도 기세인데. 자, 다시 그러면. 낮에는 직장인으로 퇴근 후엔 배달 알바. 열심히 살고 있는

형님 노래 취해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사랑했습니다 하셨는데 사랑해 주시죠. 과거형으로 있으니까 6073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신입이 지각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대서 다친 데 없냐고 하니까 자기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교통사고 구경하다 늦었다는 거예요. 5849님, 네, 요즘 애들 그래요, 진짜로. 네, 뭐 얘기 길게 해봐야 또 뒤에서 뒷담화 나오니까 그냥 한번 째려보고 마십시다. 예, 안 고쳐집니다, 그거. 광고 듣고 오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네, 어제 아주 어색해하시면서 복귀 신고를 하신 문세영님.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도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오늘 휴가라 아쿠아리움 가고 있다는 7935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안 들어가셨나? 아까 아이가 물고기를 잘 봐야 될 텐데 또 어둡다고 엄마 나가고 싶어 그럴까봐 조마조마한다고. 아이 물고기 애들 웬만하면 애들이 예 좋아하죠. 예. 나오면 또 더워요. 예.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신 1190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출발인데 아 이분 파워제이시군요.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행 전에 어떻게 돈을 더 쓴 것 같은 느낌이라고.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한참 제 8월이 여행이지 9월 그러면은 여름휴가라고는 할 수 없는 물론 덥겠지만 그래도 어감상 아 나 9월에 여름휴가가 조금 그렇죠. 아 추석이 아무튼 9월에 있을 테니까 자 오늘 끝까지 겨울 노래 분위기로 네, 이건 뭐 겨울 떠나서 일단 아름다운 곡이지 않습니까? 러브레터 OST도 많은 신청이 왔었거든요. 자 대표로 신수아님의 신청곡으로 아이스크림과 함께 윈터 스토리 이 노래 들으면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 그리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Tangled up. Tangled up. 카로 에메랄드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셨던 Tangled up. 이게 뭐 그냥 막 이렇게 엉켜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매력적인 상대에게 빠져서 마음도 머리도 복잡하지만 또 그게 그다지 싫지 않은, 예, 우리의 사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면 나를 엮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 스윙과 약간 스윙 재즈, 탱고 이런 쪽의 음악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좀 세련되게 표현하는 네덜란드의 뮤지션의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인데 무지하게 덥습니다. 서울도 이런데 지금 그쪽은 어떠세요? 저기 대프리카 또 뭐 남쪽 지방에 계신 분들 더더우시죠? 특히 그 양산이 이번에 아주 유명해졌던데, 여러 가지로 유명해졌는데 양산 쪽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좋은 기록이어야 되는데, 아유, 이런 이런 더위의 기록은 참 모두가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유, 그 삼복 더위에 소도 늘어진다 이런 속담이 기억이 나는군요. 어지간한 더위에 소가 좀 늘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즘 같은 더위는 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그냥 늘어지고 뭐 폐사도 되고 뭐 너무 아픔이 많은, 오늘만큼은 우리도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길, 잠시 숨을 고르고 시원한 음악과 함께 그래도 한 시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아, 어제 혹시 방송 못 들으신 분들, 예, 문세가 돌아왔습니다. 2주간의 휴가를 열심히 잘 보내고 씩씩하게 돌아온, 그래서 마이크 앞에 앉은 이문세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스페셜 DJ들과 함께 2주간의 아주 달콤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부터는 달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휴가를 떠나신 분 또는 다녀오신 분, 떠나실 분들, 예, 모두가 함께 이 방송을 경청하시면서 휴가 가운데서 또는 돌아오신 이후에도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이 방송을 함께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

0: 10%,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이.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음악처럼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예, 그걸 좀 노리고 이 연주곡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저도 사실은 이 연주 처음 듣는데 아, 너무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여름밤 하늘별이라는 제목의 기타리스트 이경록의 연주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기타리스트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초면이지만 연주가 참 좋았습니다. 경록 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뭐 뭔가를

0: 좀 기다리는 게 있어야 그래도 하루가 좀 즐겁지 않겠습니까? 프로야구 팬들은 뭐 어제 하루 쉬셨으니까 또 오늘 경기 또 기다릴 테고. 이렇게 더운데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랍니다. 믿겨지십니까? 가을이 가을의 초입이라는 얘기인데 이번 주 금요일. 네. 아, 진짜 그냥 절기처럼 입추 그러면은 그냥 찬바람 확 불었으면 좋겠는데. 예? 낙엽 빨리 지고. 입추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테고, 휴가를 기다리시는 분들, 아이들 방학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엄마들, 예. 그런 거 하나쯤 마음에 좀 품어보세요. 더위를 이기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운데 그뭐 팝의 요정이라고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날씬하다. 아니, 날씬하다 못해서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야위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걱정을 바다 건너 있는 제가 할 정도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를 해댔겠어요. 아마 그런 이런저런 뭐 악플이 또 달린 모양이에요. 너무 마른 거 아니냐, 뭐 거식증이냐, 혹시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느냐, 뭐 이게 이제 참견의 도가 좀 지나쳐서 이런 악플, 루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결국은 활동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그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에 출연 예정인데 그것도 취소하고, 뭐 이번 공연 투어 끝나면서 그냥 모든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빨리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한곡 우리 들을까요? 그 뮤지컬 영화죠. 위키드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목소리를 듣는 Popular.
1: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2: Oh,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1: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right, who isn't less fortunate than I? My tender heart tends to start to bleed. And when someone needs a makeover, I simply have to take over. I know exactly what they need.

그냥 따라 웃게 되네. 아유 참. 그냥 남들이 웃는 소리 들으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나도 괜히 기분 좋아지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당신이에요. RS2 당신이에요 라는 제목의 노래죠. Lo mejor de mi vida RS2. 그 리빙 라비다 로카로 유명한 리키 마틴이 나탈리아 히메네스와 함께 부른 듀엣곡이랄 수 있습니다. 예. 두 곡이죠. 그렇죠. 파퓰러하고 지금 이 노래하고 두 곡을 전에 들으셨습니다. 그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냥 뭐 궁금한 거 여쭤봐도 좋고, 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도 좋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노래는 이제 2부에서 여러분의 신청곡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분들 더워도 문자 보내시기는 뭐 쉽지 않아요. 더욱더라도 보내주세요. 샵 8000번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 미니 메시지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포항은 소나기가 오셨다고요? 웬일이야? 8058님의 아우, 기상도 변화무쌍하고 정말 일관되지 않고 그래요. 근데 포항 쪽은 소나기가 와서 잠시는 시원할 수 있어도 이게 또 이제 다시 열기가 다시 이게 뭐 습도가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끓는 물에다가 솥에다가 물 이렇게 부은 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텐데, 하루 종일 소나기 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아, 시원한 바다로 그냥 첨벙첨벙 뛰어들고 싶죠. 로라 피지아 라메르의 바다라는 제목의 노래 듣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며칠 전에 애니메이션 한 편을 봤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만화는 사실 보통 전 연령층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본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신작은 내용은 조금 난해했지만 영상미가 아주 뛰어나서 나중에 한번 더 볼까 생각 중이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은퇴를 번복하기로 참 유명한 감독이다. 이번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랬다가 새로운 작품 또 시작하고 이젠 진짜 연금 받으면서 쉴 거라 이렇게 말해놓곤 다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손주가 볼만한 작품을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동료가 했던 말 아니 일 안 하고 뭐 하게 살아있는 동안 한 작품만 더 해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용기를 냈다는데 글쎄 손주에 대한 사랑이나 동료의 말 한마디 그건 다시 일하게끔 만든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건 하야오 감독의 마음속에 일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다. 은퇴를 번복하는 거장. 얼마나 인간적인가. 아직 더 일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죄는 아니잖아.

선배가 너무 열심히 하면 후배들 보기에 좀 그러니까 한 걸음 살짝 물러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니까 대충 일하다가 사라지는 게 맞는 걸까? 먹고 놀고 일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은 어떤지. 여든 넘은 인생의 선배가 질문을 툭 던지는 것 같다. 그대들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죠. 그 거장들의 작품들 가운데서 그 이 작품도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를 계속 번복하고 만들었었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OST 가운데서 One Summer's Day 그 유명한 히사이시 조의 피아노 연주에다가 히사이시 조의 딸 마이 후지사와가 부른 그런 버전으로 들으셨던 One Summer's Day 들으셨습니다. 아유, 이 음악을 들으면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그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문세님 방송은 정말 다양한 언어의 음악을 들려주시네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천밀밀의 월량 대표 아적심 김호선 씨가 신청을 하셨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저희가 신청곡이 또 막 갑자기 쇄도해서 지금 고르는 중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서창한 씨, 잘 살지는 못해도 그냥 열심히 살 거예요. 이수미 씨, 남의 시선 의식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맞네. 우리는 남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너무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것에 그게 일반화돼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그냥 경쟁, 세상의 어떤 그 시선 이런 거에 너무 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입는 옷이라든가 내가 챙기는 뭐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까에 대한 그 타인의 그 시선에 너무 우리가 아 그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되게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많은 걸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문세 아저씨도 은퇴하지 말고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면서 활동해 주세요. 이재영 씨. 네.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뭐 지금 저 건강해요.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한 20km 마라톤 뛰고 지금 막 스튜디오 앞에 네, 왔습니다. 숨 찬데.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00세 이문세와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진짜 와. 기쁘다, 기뻐. 행복하다. 진짜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건 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래 산다는 것보다 그냥 무병. 예. 많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르시는 그날 쫙 깔끔하게 떠나는 그런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래서 저희 카톡에는 잘 놀다 잘 가자 합니다. 잘 놀다 잘 가자. 여행 왔는데 너무 더워서 차에서 못 내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장명구 씨. 요즘 이런 풍경 많아요. 그렇죠? 너무 더워서 차에서 못 내려. 창문을 살짝 열어도 그냥 훅 들어오니까 창문도 꼭 닫고 그냥 지나가면서 여행하는 그야말로 드라이빙 여행 많죠. 그 신청곡 좀 전해드릴까요? 문세영님 강원태라고 합니다. 앙프리카 주민 강원태인데 대프리카는 알겠는데 앙프리카는 어디야? 양산, 양프리카. 양프리카에 살고 계신 강원태 씨. 정말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힘을 드릴게요. 예, 잘 이겨내십시오. 오늘 32도인데 32도라고요, 거기가?
양산이? 그럴 리가 없는데 42도 아닙니까? 혹시 42도일 거예요. 좀 있으면. 시간 때문에 그런가? 이제 점점 올라갈 테죠. 가을이 오는 것 같다고. 예, 그런 뜻에서 이문세님의 가을이 오면을 틀어주세요. 아유 그래. 이런 노래 들으면은 입추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볼 만하죠.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정경태 씨. 문세영님 할머니가 바가지로 시원하게 등목해주는 시원한 등목해주는 느낌의 노래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이 노래를 청해봅니다 하셨는데 그런 뜻에서 좀 시원한 노래 두 곡 전해드릴까요?

정경태 씨 신청하신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강원태 씨가 신청하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아유, 두 곡 가지고는 양이 안 차잖아요. 한 곡 더, 한 곡 더 신나는, 아니야. 아, 아까 진짜 월량 대표 아적심 신청하신 분 계셨다. 김호선 씨, 그쵸? 이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스페인어권, 불어권, 일어권, 영어권, 뭐 다양한 국적의 노래들을 소화했는데 오늘 뭐 중국어권 한번 가야죠. 월량 대표 아적심 장국영의 버전으로 듣습니다. 김호선 씨 신청곡이에요. 송비를 여유하오 예상 当然亦都送俾在座所有嘅朋友听。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0: 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세계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시 음악을 통해서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고유미 씨를 비롯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래의 꿈이에요. 고래의 언어를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바비킴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납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0: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청회의 문고 김신영입니다. 정의가족 3616번님의 사연입니다.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는데 마음까지 시원하고 고소해지더라고요. 둘러보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우리 수녀님 아니시죠? 순간 또 저의 썩난 마음이 살짝은 캄다운이 됩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더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행복해지자라는 제안 드리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만곡 김신영입니다. 예, 엄청 더운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노래로 남아 응원해드립니다. 예,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오프닝. 예, 일단 콩국수를 먹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좀 고소해지더라. 그렇죠. 약간 둘러보면요. 소소한 행복들은 매일은 있습니다. 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 정도 메뉴 하나 정도 먹는다. 그것도 예, 또한 행복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근데 사실 나만 더운 게 아니라 모두가 덥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뭐 맛집 추천이라든지 예, 전매추 이런 거 아주 시원한 걸로 열절냉으로다가 한번 해보자.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0542번님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행복해져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빙수 주문 들어가야겠어요. 신디는 전통의 팥빙수파인가요? 아니면 과일빙수파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팥빙수요. 예, 호빵도 팥 들어간 거 좋아하고 예, 그리고 붕어빵도 팥 들어간 거 좋아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아, 찰떡 아, 찰떡은 예, 웬만하면 안 하고 저 젤리도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그냥 팥 그리고 빙수만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심플파. 예, 심플파. 그 위에다 연유도 안 뿌려요. 그냥 그대로 팥과 얼음의 맛으로만 먹는 게 조금 더 저는 제 입맛에는 맞더라고요. 예. 우유가 잘 맞지 않아요. 예, 우유도 여러 가지로 예, 또 예민스러워가지고 예, 그 배탈 나는 거 있잖아요. 배탈 나는 거. 그 뭐 장
1: 유당불내증.
0: 예?
1: 유당불내증.
0: 불리증인가요?
2: 유당불내증.
0: 어 그래요? 네. 예, 그거 있어요. 아무튼 예, 예,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락토 어쩌군데. 예.
2: 오, 락토프리.
0: 아 그래요? 락토프리. 아 그걸로 먹으라는데. 아, 뭐 당체 예 당체 먹어야죠. 예 일단 잘 웬만하면 예 락토프리로 먹어야죠. 예 아, 우리 21544번님이 신디가 어찌고 해도 다 알아듣는 우리는 찐가족. 그렇죠. 예 척하면 촥 이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이거 늘 인생이 퀴즈예요. 예 말씀드리고 우리 장명근 씨 누나 여행을 같이 가는 형들한테 맛집 웨이팅하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웨이팅 있으면 무조건 안 기다리고 자꾸 맛없는 집을 가서 밥 먹고 있어요 라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예, 좀 기다리거나 서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 되게 맛집 옆에 비슷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뭐 예 먹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주의 식이잖아요. 센터잖아요.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 맛집도 있지만 다른 곳도 맛집이 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약속 아니면 뭐 예약이 불가능한 곳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일 추천합니다. 예, 주말 가면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니까 예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죄송해요. 제가 편을 못 들어주겠네. 예,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말씀드리고. 오늘 3, 4부 라이브 온에서는요. 정말 이 무더위도 있게 만드는 명창 가수 두 분 모십니다. 이보람, 그리고 흰 박혜원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우리들의 찐 행복, 우리들의 에어컨, 1, 2부 함께 하는 그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도드라만돈
1: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2: 삼일제약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2: 주식회사 워킷
0: 롯데렌탈
1: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유성물산교역
1: 에어비앤비
2: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음주후엔 티맵대리 감사합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Walk it,
5: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왕대박잔치 선물 쏴부르. 8월에 첫 쏴부르인 만큼 신상 선물엔다 대박 선물 제대로 한번 챙겨와 봤습니다. 일단 먼저 선물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당 떨어질 때 드세요. 유산균 초콜릿. 고기는 언제나 진리. 곱창 막창 세트. 무더위에 건강 챙기세요. 녹용 홍삼 세트. 저 유산균 초콜릿, 곱창 막창 세트, 녹용 홍삼 세트까지 이 선물 3종 세트가 탐난다 하시는 분들, 저 김신영이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3626번님, 신영나이트에서 비트감별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던 신디, 청룡시리즈 어워즈 심사위원이라니 내가 다 기뻤습니다 라고. 아, 그렇죠. 예,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그 플레이어가 심사를 한다라는 게 좀 처음이어가지고 좀 준비도 사실 많이 했고 공정하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또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뭐 심사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 제가 내는 문제에 퀴즈 딱 다섯 개만 맞히면은 이제 저 선물 3종 세트가 한 분께 이제 몰아간다라는 거. 예, 오늘 준비한 퀴즈는 바로 배우 이름과 명대사 듣고 드라마 제목 맞추기. 그렇죠. 1분 안에 이 다섯 문제 이상을 맞히면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바로 패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퀴즈를 낼 거예요. 막 배우의 그 뭐 성대모사나 아니면 명대사를 읊으면 선생님들은 이제 드라마 제목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각종 OTT와 내가 드라마 매니아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올게요.

0: 네,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까지 듣고 오셨고요. 왕대박자지 선물사업으로 우리 드라마 매니아 선생님들의 사연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선물 3종 세트 유산균 초콜릿 곱창 막창 세트 녹용 홍삼 세트까지 한 번에 예, 한 분께 드립니다. 2525번님 더위에 지쳐 종로 한복판에서 비틀대고 있어요. 드라마 매니아 바로 접니다. 8살 때 질투를 시작으로 다져진 드라마 퀴즈 바로 저예요. 라고 8살 때 질투부터 시작했으면 저와 약간 좀 동년배인데 오케이. 예, 그리고 우리 3175번님 신영언니 저 안 보는 드라마가 없는데 과연 어디까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1432번님 신디 대프리카 살면서 아기 키우고 있는 라이온즈 팬이에요. 드라마 덕후로서 자신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라고. 예. 일단 뭐 라이온즈 팬은 이제 뭐 모두 화이팅이고요. 이쯤에서 일단 질투부터 시작하였다. 드라마 퀴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예. 총 다섯 문제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딱 다섯 문제. 모르면 패스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받아야 되는데.
1: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종아리 방국입니다.
1: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뒤에 혹시 라디오 꺼질 수 있나요?
1: 라디오 네 잠시만요. 꺼져 있는데.
0: 네, 네. 그 스피커폰 안 되고요.
1: 스피커폰 아닌데 잠시만요.
0: 예예 예. 지금 준비 중이에요. 지금 생전화 부탁드립니다.
1: 여보세요?
0: 예, 예. 지금 밖에 나와 계신 것 같은데요. 그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종로 한복판에서 지금 비틀대고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건물에 도둑 피서 와 있어요. 시원한 건물에.
0: 일 때문에 종로 쪽 가신 거예요?
1: 네, 점심시간인데 회사 있기 싫어가지고.
0: 아이고. 거기 있지 그랬어요.
1: 네네네. 지하도로 지금 계속 대피 다니고 있습니다.
0: 지금 지하도로?
1: 네네네.
0: 이건 어쩔 수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8살 때부터 질투를 시작으로 이제 드라마를 좀 많이 보셨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요즘 거는 잘 모르는 게. 예예. 좀 취약점이긴 한데.
0: 예예.
1: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드라마 작가를 꿈꾸고 이러면서.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0: 그러면 저기 언니 닉네임을 종로 드자기 네. 언니 할게요. 드자기 언니. 드라마 작가 언니. 예.
1: 네네네.
0: 우리 드자기 언니.
1: 네네.
0: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거 네. 이렇게 몇 개 섞여 있고 드라마 매니아라고 하면은 좀 알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대사를 제가 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의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1분 안에 5문제 이상 맞추면은 뭐 유산균 초콜릿

0: 곱창 막창 세트, 녹용 홍삼 세트까지 나갑니다. 바로 갈게요.
1: 네.
0: 자,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1: 화이팅.
0: 오케이. 자, 시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1: 미안하다, 사랑하다.
0: 오케이. 아, 잠시만요. 미안하다?
1: 사랑한다.
0: 오케이. 자,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게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1: 패스.
0: 오케이. 애기야, 가자.
1: 파리의 연인.
0: 오케이. 대한민국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입니다.
1: 참교육.
0: 오케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1: 저기, 천국의 계단.
0: 오케이.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1: 스카이캐스.
0: 오케이, 정답! 합격! 아니, 웬만한 드라마를 지금 다 꿰차고 계시네.
1: 맞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0: 와, 일단 저기, 우리 종로 드작 언니.
1: 네네.
0: 그, 혹시 드라마 업계에 한마디 하실래요?
1: 저 좀 뽑았어요. 아, 기막힌 아이템 많은데.
0: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실 그 드라마 네네. 작가의 꿈은 버리지 않고.
1: 네, 매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매년 응모를 네. 하고 계시는구나.
1: 네네네네.
0: 아, 우리 또 성공하면.
1: 가상 캐스팅도 다 해놨거든요.
0: 가상 캐스팅? 그 안에 제가 있나요, 혹시?
1: 오늘 넣었어요.
0: 오늘 넣었어요? 그럼 됐어. 예, 예. 그럼 최애 배우가 누구누구예요?
1: 최애 배우요?
0: 응.
1: 저는 심은경 배우 좋아하고.
0: 아, 너무 잘하죠. 예.
1: 네네네네.
0: 그리고 남자 배우는요?
1: 그리고 한석규.
0: 와, 근데 진짜 연기파를 좋아하시는구나.
1: 네, 좀 이렇게 네 추구미가.
0: 추구미가 약간 또 약간.
1: 네, 좀 비대중적인지 안 약간, 뽑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조금 마이너풍이긴 한데 되게 네, 네, 네, 어두운 네. 드라마 느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장르물. 네,
1: 네, 네. 맞아요.
0: 예, 예. 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오늘 오늘 들어갔으니까
1: 네네네.
0: 예, 당선되면은 예, 우리 잊지 말아요.
1: 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산균 초콜릿과 곱창 막창 세트 그리고 녹용 홍삼 세트까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축하드려요. 얼른 사무실 가세요. 얼른. 아, 좋습니다. 우리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우리 종로 드자기 언니 예 모두 파이팅 해주시고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이쯤에서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예, 파리의 연인 OST였죠. 예, 이 노래 듣고 2부에 신형 나이트로 날라볼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0: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파리 피플! 화가 많은 화요일! 이렇게 모든 화요일! 여러분들 웬만하면 예 일단 외출 자제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그늘에서 좀 쉬자. 예, 쉴 때 뭐든냐 일단 흥보양 텐션 비라민 신형라이트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BGM은요 정말 운도 좋은 서른도 오빠의 추억 속으로 갈게요. 컴온!

0: 이렇게 더운 날 뒷동산 올라가면 큰일 나죠. 땡큐. 자, 우리 김성무 씨 50견 이겨내라 내 어깨야 읍자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6651번님 신디 아들은 오늘 계약 계약을 벌써 했어요? 진짜 가뿐한 마음으로 사우나 갑니다. 가는 길에 신형 나이트로 땀내볼게 기분 이라고. 어머나 세상에나.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추억 속으로 지금 후유증이 또 한 명이 계세요. 밖에서 집순이가 이 노래를 자꾸 집에서 흥얼거린다고 이거 혼나요. 예. 아니 그렇다면 밴드 소란의 콘서트는 왜 가는 거예요? 운도 삼촌에 콘서트 가세요 이럴 거면. 소란과 소란도의 사이가 갭 차이가 너무 나기는 하는데 이 노래 흥얼거리면 이미 입덕한 거예요. 예, 운도 오빠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요. 우리 1118번님 신디 비누 108개 커팅해서 포장 중인데 신나는 노동요 부탁해요. 노동요 한번 가야죠. 쿨해 슬퍼지려 하기 전에 갈게요. 렛츠고. Check out the wicked inspiration vibe and the jungle style. 자 우리 비누 언니 준비됐나요? 덤디덤디덤덤데요. 포장 포장 가자. 원투 백팔게요. 가봐. 자 우리 언니 오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장 해봐서 하는데요 무지하게 짜증납니다. 잘 접어주시길 바랄게요. 원투 소리 허 허 컴온. 그럴 때마다 Let's go. One two one two.
1: 끔찍하게만 느껴지는.

상담해요. 자, 우와 준비하세요. 우와. 자, 해요. 해요. 자, 우와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고요. 우와.

오케이. 예, 그대들께 받쳐. 땡큐. 아, 우리 1564번이 아우, 너무 신나. 오늘을 팡! 아, 너무 좋다. 나 이 노래로 나이트에서 샴페인 탔잖아요. 그만이라고. 나이트 샴, 나샴 선물은 1시 반인데. 예, 1시 반. 예, 제일 피크 타임. 그러니까 댄스 타임에서 우승하셨나 보다. 예, 예. 여러분 이제 샴페인 바로 가고요. 그리고 저기 에이전시 오빠들이 연락이 와요. 예. 어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러면서 다음에 한번 너도 한번 타볼래? 뭐 요렇게 간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씨 겨드랑이 오픈하고 찌르려다가 겨드랑이가 찌릿찌릿 임파선화 늘어나라라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나이 조심해야 돼요. 예. 요즘에는 50견이 아니고 40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땡큐 말씀드리고요. 아, 지금 말이죠. 지금 슬금슬금 지금 떡볶이 세트 얼마나 나가는지 저희가 인증샷 보면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묵 그리고 뭐 이렇게 순대, 김말이, 떡볶이 진짜 한껏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예, 비트 욕심 내시는 분들이 많다. 우리 최경문 씨, 우리 막내 메이터. 올해 목표가 주식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복권 당첨도 아니고요. 비트간별 명예전당에 오르는 겁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정작 노래를 추천 안 했다. 예,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순 언니, 비트간별, 최윤석의 사고뭉치. 이거 정의에 처음 소개되는 곡일걸요? 믿고 들어보세요. 최윤석의 사고뭉치. 사고뭉치는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죠. 한번 들어볼게요. 최윤석의 사고뭉치. Let's get crazy. 좋은데? 하! 약간 서부 스타일이다. 서부. 가자!

근데 소스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컨츄리 코코, 예, 컨코의 그 장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예, 좀 바닥에 예, 비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재촉하듯이. 아 근데 재촉을 안 했네. 예, 양반 비트 갔어요. 우리 2577번님 탁재훈 씨인 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5085님 진디 신곡 나왔습니다. 박세미 김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비트감별 도전합니다. 우리 박세미 김소유 조합이면은 거의 약간 그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닮은 꼴이에요. 예, 아시죠? 비트감별 성공하면 비트 명예전당 오르고요. 저희가 떡볶이 세트 드린다라는 거. 자, 박세미 김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비트감별 바로 갑니다. 컴오!

0: 비트. 어우, 오랜만에. 예, 정말 제 손가락이 꼽힙니다. 박소유, 김소유의 뭔들 못하겠어요. 요 노래 비트 또 명예의 전당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떡볶이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5800번이 와, 비트 검사 중에 거의 왕국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오랜만에 샌리스트 바로 올라가고요. 4579번이 처음 듣는데 따라 부르게 되는 매직. 원래 다 그래요. 예, 음악이 다,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뒤에 붙여도 나쁘지 않다.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다음 노래, 예. 요 노래는 이제 또 제가 준비한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집트 한번 가보실래요? 예, 파라오 한번 가볼까요? 예, 이정현의 너 갈게요. You!
1: 가자. 자,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이집트다. 피라미드 안에 있다 생각하세요. 자, 모든 사람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 갈게요. 가자. 솔 솔 원 투 원 투 홉.

자, 이집트로 갔다가 갑자기 이제 헤비메탈로 돌아가는, 예, 오랜만에, 예, 이집트 여신, 예, 파라오의 여신, 이정현의

듣고 오셨고요. 잠시만요. 이거 방학 중이어가지고 정의 퀴즈들이 또 문자가 많이 오네요. 아, 이것도 민망하네요. 예, 우리 2300님. 신디, 저는 원주 진광중학교 1학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날 개학합니다. 방학이 짧아요. 가족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엄마가 이정현 노래 너무 좋대요. 땡큐. 아, 그 중학생들이 또 이제 다음 주, 근데 왜 이렇게 짧지? 예, 방학이 좀 엄청 짧네. 깜짝 놀랐네. 학교마다 좀 달라서 그런가? 예, 그리고 0988번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밴드를 좋아하지만 이모가 선곡하는 노래들도 좋은데요. 노래도 잘하시네요. 라고. 오케이, 땡큐. 고마워. 음악은 뭐, 예. 남녀노소 세대 불문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이모가 또 좋은 노래 한번, 예, 이 노래 학교 가서 부르면 또 인싸 될 수도 있어. 우리 서지호의 돌리도 갈게요. 컴온! 돌리도.

자, 있을 때 잘해야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뭐 아, 우리 김현희 씨가 아까 이정현 노래 듣고 생각난 건데요. 신디가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마카다미아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예, 예, 예. 마카다미아. 예, 마카다미아도 했었고요. 별거 다 했어요. 예, 예. 클레오파트라도 있었고, 클레오, 뭐가 있었어요. 아무튼 수마트라 하나 있었고요. 별의별 거 다 있었어요. 예. 헤드윅을 헤드락으로 얘기했었고요. 갈라파고스 군도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요. 갈라파고스 군도, 역시나, 예, 고민이겠죠. 라는 얘기를 또 했더래요. 예. 뜻은 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집트 마카다미아 안 팔겠어요? 무조건 팔아요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라스트 송 바로 거북이의 사계 갈게요. 렛츠 고! 컴온! 네, 죄송하지만 요거 아니에요. 예, 요거 믹싱 버전이 있어요. 우리 문영 피자님이 나이트 쪽을 좀 안 갔어요. 예, 예. 아, 이게 똥똥똥똥 똥똥똥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렇지!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9: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네, 여러분들 2부 끝곡 이보람 흰씨가 같이 했던 노래죠.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이 노래 듣고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 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0: 프리미엄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우리 명창 가수, 우리 두 분이죠. 이보람 씨, 그리고 흰 박혜원 씨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예, 8월 상품, 그리고 3, 4번께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정화의 망곡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수서 함물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펌청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포물 세트,
3: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펌청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조미료 무첨과 덕분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3: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2: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3: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2: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3, 4번께는 그분들 만나봐야죠. 기업은행,
2: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2: 서울우유협동조합,
3: 환인제약,
1: 현대해상 화재보험,
2: 음주우엔 팀앱대리,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1: 감사합니다.
4: 에이아이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라이브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안심이 되는 믿음의 성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온에서는요. 비가 오든 햇빛이 쨍쨍하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강철 불스 두 분, 이보람 그리고 흰 박혜연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0: 라디오 미니로 보일 라디오 보고 계시죠? 예, 유튜브 무즈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팔로우까지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믿고 듣는 목소리 믿음의 성대 흰 박효연 씨 그리고 이보람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야, 일단은 두 분 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우리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CI 보람입니다.
0: 오케이.
1: 안녕하세요. 가수 흰 박효연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 0244번님이 와, 안녕하세요부터 인사 톤부터가 청량하고 상큼하다라고.
1: 감사합니다.
0: 예, 오케이, 땡큐. 예, 같이, 예, 갑니다. 찾아보니까 또 두 분의 공통점이 꽤 있어요.
1: 네,
0: 아,
1: 그럼요.
0: 그 WSG.
1: 네.
0: 워너비, 그죠?
1: 우리 마더님. 예.
0: 가야지.
1: 네. 네. 맞습니다.
0: 그가 거의 음악방송에서 1등 하지 않았었나요?
1: 맞아요.
0: 그쵸.
1: 지금 뭘 틀어주신 거예요? 어, 지금. 어, 뭘 틀어주시는 거예요?
0: 음악 정신.
1: 너
0: 엔딩 포즈.
1: 와, 4년 전이야.
0: 어, 벌써? 벌써 4년 전이에요, 벌써? 이게?
1: 와, 진짜 엊그제 같은데.
0: 22년도니까.
1: 와,
0: 맞네.
1: 오래됐다. 우리 진짜 오래됐다.
0: 그러니까 라붐의 우리 소연 씨,
1: 네, 맞아요.
0: 배우 우리 정지소 씨,
1: 네, 그렇습니다.
0: 또 이제 그그그, 예, 네. 또 멤버였는데 그 단체방이 여전히 있나요?
1: 있어요. 어. 여전히 있고 명절 때나 뭐 새해 때는 네. 무조건 다시. 그 방을 활성화시킵니다.
0: 활성화시키는구나.
1: 네네네. 네, 네.
0: 그 약간 그 모임이라든지 뭐 같이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뭐 어디 뭐 함께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1: 밥은 뭔가 자주 네.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같고 어. 실제로 만나서 밥을 맛있게도 먹고.
0: 어.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일단은. 밥 먹고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어, 맞아요. 네. 시간 맞추기가
1: 네. 너무 바빠서.
2: 정말 쉽지가 않고 그나마 또 혜원 씨랑 저는 또 집이 좀 가까워.
1: 맞아요. 네. 네.
2: 그래서
1: 어, 맞아. 어. 저 힘들 때 보람 언니가 네.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서
0: 어머나.
1: 진짜 맛있는 장어를 진짜 많이 사주고 갔어요.
0: 아, 그래요?
1: 어디 혜원 씨랑 진짜 잘 먹고 맛있는 장어를 진짜 많이 사주셨다.
0: 일단은 저도 힘들거든요. 장어 좀 부탁드리고. 아, 그럼요. 우리 0544번님 장어 사줬으면 사랑이다.
1: 사랑이죠.
2: 아, 사랑이에요.
1: 네. 네.
0: 그리고 조진우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1위 가수 가야지는 다음 앨범은 언제 내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내주셔야겠어요. 진지합니다. 라고.
1: 진짜 다시 한번 뭉칠까요?
2: 뭉쳐야죠.
0: 벌써
2: 아, 4주년이에요. 벌써.
1: 네, 근데 우리 언니는 지금 네. 뭉쳐야 할 곳이 두 군데예요. 지금 CR 선생님들도 하고 계셔야 되고 네. 가야지도 아. 있고 또 가야지에서는 보람 언니가 리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어깨가 무거워요. 보람 언니가.
0: 아, 일단은 많이 해봐야 돼요.
1: 아, 아 그럼요.
2: 예. 그러니까 올해는 또 시야 20주년이었는데 예, 내년 맞아요. 되면 또 가야지가 5주년 되니까.
1: 어, 너무 좋아.
0: 자, 가자.
1: 예. 가자. 가자.
0: 무소의 아, 불처럼 밀고 나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일단은 보람 씨는 이제 남규리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김현진 씨랑 같이 이제 차림 회사에서 지금 이제 상무를 맡고 있잖아요.
1: 네.
0: 예. 시야 엔터의 이제 상무님.
2: 그렇습니다.
0: 예, 그 상무님의 그 역할이
1: 그러니까 궁금해요.
2: 아, 그냥 제 스스로 잔무라고 불러요.
1: 잔무.
2: 그냥 다질구레한 그런 잔무를
1: 상무가 아니고 잔무예요.
2: 네, 잔무예요.
0: 잔무.
2: 이름만 상무지 뭐 크게 뭐가 없습니다.
0: 네, 맞아요. 회사를 하려면 잔무 담당이 가장 기둥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없으면
1: 사실 없으면 큰일 나요. 회사 네. 무너집니다. 네.
2: 그럼요. 제가 네, 막 네. 그냥 자질구레한 것부터 다
1: 아,
2: 나서서
1: 그럼요,
2: 그냥
1: 그럼요.
2: 해놓고
0: 이거 꼼꼼한 거예요.
1: 아 진짜 아,
2: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0: 어.
2: 못 기다려요. 그냥 빨리 제가 해버려야 좀 속이 시원해서
0: 아, 진짜 주변에 네, 이런 친구 있으면 너무 편하지.
1: 너무 좋죠.
0: 네, 너무 편하죠. 우리 1544번님 명함 팝시다.
1: 팝시다.
0: 파야 돼요.
2: 네, 파야죠. 네, 파야죠.
0: 하나씩 파주시고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이제 눈물의 여왕.
1: 아 오열의 여왕이라고 할게요. 아, 오열의 여왕.
0: 혜원 네. 네. 씨가 이제 극 F로서 우리 라디오에서 이제 오열을
1: 많이 했어요. 네, 대차게 했습니다. 네, 펑펑 울었죠.
0: 그때 이제 안신혜 씨가 나왔을 때
1: 네.
0: 안신혜 씨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안신혜 씨 씨의 라이브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1: 그때 이후로 제가 신혜 언니 네. 콘서트도 갔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거기서도 제가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에 네. 한 덩이가
0: 네,
1: 눈물 한 웅덩이가
0: 엄청 그리고 또 안신혜 씨는 박혜원 씨가 우니까 또 같이 울었어요.
1: 아, 같이 달래주면서 네. 또 마음이 너무 따뜻했던. 근데
2: 아,
1: 중요한
2: 웃겨.
1: 건 신영 선배님께서는 이해를 못했다.
0: 네.
1: 아.
0: 저는 왜
1: 좋은데 왜 울어?
2: 아, 그쵸.
1: 많이 힘드니? 괜찮아
0: 많이 힘드니?
1: 다 지나가.
0: 그래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사실 보람 씨도 사실 만만치 않은 게
1: 아,

0: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1: 근데 저 제가 사실 원래는 진짜 눈물이 없어요.
0: 언니 네. 듣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1: 4년 전 요 시즌 한정 F였어요. 아. 제가 진짜 잘 안 울거든요.
2: 오호.
1: 정말이에요.
2: 근데 울보람보 연쇄 오열마라고.
0: 연쇄 오열마.
2: 네, 오열마가 있는데.
0: 울보람보 별명이 별명이 울보람보예요.
2: 그러니까.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울면 나도 운다.
1: 아니요, 그렇지
2: 아니다.
1: 않아요.
0: 나는 운다.
1: 울면 왜 울지? 이 생각을
2: 진짜?
1: 해요.
2: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운 일은 뭐예요?
1: 아, 가장 최근에 운 일 이거 안 울 수가 없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소풍을 가가지고.
2: 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 어떻게 할 수 없는.
2: 그거는 진짜 이거는
0: 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네. 아프잖아요.
2: 이거는 로봇도 울어요. 아, 예. 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1: 요거 말고는 없어요.
2: 드라마 보다가 운 적 있어요?
1: 아, 전 절대 안
2: 웁니다. 폭사.
0: 선배님
1: 그 드라마를 안 봤어요.
2: 아.
0: 드라마 보고 우는 거는 사실 너무 그냥 숨 쉬듯 밥 먹듯
1: 아, 전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그 7번 방의 선물?
2: 아~
1: 전 그걸 보고도 왜 사람들이 왜 울지? 네? 라고 생각했어요.
2: 그 사람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요. 예. 저도
0: 언니의 눈물 코드가 뭘까 그러면?
2: 그냥 이제 본인이 겪었던
1: 네? 맞아요.
2: 나의 그
1: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무언가
2: 그렇지 네,
1: 그런 거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일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1: 어,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현실적인
1: 정확해요.
2: 그렇지 네. 예 우리 2655번님이 저는 보람 언니 노래를 듣고 많이 우는데라고
0: 안 울 수 없죠.
2: 아, 이 보람 씨의 목소리도 일단 눈물이 일단 그런 거로 해요 사실.
0: 목소리 자체에 눈물이 맺혀 네, 있는 목소리예요.
2: 목소리 자체가 슬픔이 있어가지고 네.
1: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2: 그러면 두 분은 어때요? 눈물 그리고 웃음 이 둘 중에 참기 힘든 거. 예.
1: 아, 전 웃음이 더 참기 힘든 것 같은데.
2: 맞아.
0: 저도 참는 거 힘든 거는 웃음이 좀 더 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눈물은 어떻게든
2: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참아 보겠어요.
2: 안 참아요. 못 참아요.
1: 아, 맞아요. 제가 혜원 씨 한번 울려봐서 알아요.
2: 그래.
0: 못 눈물 눈물도 참기 힘든 저 둘 다 참기 힘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눈물이랑 웃음이 많더라고요. 예. 네. 어, 무대에서 웃음 터져서 라이브 못한 적이 있는지.
0: 아 너무 많죠.
2: 예, 예.
0: 오, 일단 진짜? 제일 크게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가사를 한번 이제 대차게 까먹어가지고
2: 예, 예.
0: 즉석에서 이제 즉흥으로 작사를
2: 작사했구나.
0: 했는데 예. 이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1: 그치.
0: 너 좋다 하는데 팬분들께서 너 지금 뭘 부르고 있는 거야?
1: 아, 맞아,
2: 작사했네 이렇게.
1: 맞아요.
0: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됐다. 이게 뻔뻔했어야 되는데
2: 뻔뻔해야죠.
0: 작사까지 했는데 뻔뻔하게 가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들통이 네. 났어요.
2: 그때는 약간 애드립성으로
0: 그러니까요.
2: 뭐 이렇게 Don't you make me
0: 막
2: 이런 거 예, baby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0: 아
2: 네.
0: 너무 웃겨.
2: 아 don't wanna 막 이런 거 해야 돼. 아 don't wanna 바로 가야 돼.
0: 아 그렇죠 그렇죠. 나와야
2: say goodbye.
0: 됩니다.
2: 아, 그렇죠. Say goodbye. Goodbye.
0: 네, 아, 나와야
2: 이런
0: 되는데.
2: 예. 아 아직 이분들은 믿음의 성대지만 뻔뻔하진 못하다.
0: 아, 네, 아직
2: 맞아요. 말씀드리고 일단 본격적인 토크 시작입니다.
0: 아, 예. 이제 시작인가요?
2: 아직 전이에요. 아직 전이고
0: 이제 시작인가요?
2: 예, 정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트 후토크 이렇게 또 찍어 넣으면 우리 또 이보람 씨 또 앨범이 나왔고요. 우리 박혜원 씨 또 가장 중요한 또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홍보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우리 보람 씨부터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요즘 카메라, 예, 요즘에 또 무인 시스템. 자, 바로 갑니다. 예. 숨만 쉬어도 아련아련 음색 여신, 첫 소절부터 귀를 사로잡는 고막 헌터, 그게 바로 나, 이보람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예. 한 번 바로 가고요. 우리 혜원씨 갑니다.
0: 네.
2: 자, 요 정면 카메라 한번 쑥 봐주시고요. 답답한 속 비켜! 들어본 고음이 떴다. 울고 싶은 사람 나와! 감성 폭주 기관차가 왔다. 흰 박혜원. 컴온. 하나, 둘, 셋. 오케이.
1: 아,
2: 약간 이렇게 요즘 친구들처럼.
1: 네. 네. 아, 저도 배웠어요. 이거 배워서 한 거예요.
2: 아, 이거 배운 거예요?
0: 네. 그건 뭐예요?
1: 볼 네? 볼지빵?
2: 볼지빵이 뭐, 볼지빵이?
1: 뭐 볼지빵이라던데?
2: 예? 아, 그래요?
1: 네.
2: 모르고 한 거죠.
1: 네. 그냥 뭐 그런 거라고.
2: 팬분들이 또 알려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배웁니다. 아. 예, 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0: 네, 네.
2: 알려주셔야 되고 일단 박수 세 번 시작.
0: 짝짝짝.
2: 보람 씨의 새 노래 빛의 네. 반대편에서가 발표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근데 이 노래를 알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이게 네. 원래는 사실 연초에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 시야 재결합 준비를 급하게 하게 되면서
0: 예, 예. 다 미루고 하신 거군요. 네.

0: 이루어졌어요.
1: 아니 그리고 이 곡이 이제 작곡을 이제 부하걸 재하 씨. 네. 오, 버블 시스터즈 소머즈 씨가 네. 있어요.
2: 이거를 사실은 이 두 분이 한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로 처음에 이제 곡을 초이스를 했는데 네네. 듣자마자 제가 너무 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곡을 꼭 하고 싶다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 두 분이 자꾸
3: 아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탄탄했구나.
1: 그러니까. 네. 아 그리고 빛의 반대편에서라는 게 굉장히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2: 맞아요. 네. 네.
1: 예. 어 근데 약간 그 왜 녹음할 때 가끔씩 오시잖아요 작곡가 분들이.
2: 두 분 다 오셨어요.
1: 두 분 다 오셨어요. 네. 약간 그 티칭은 약간 어떤 티칭인가요 혹시? 잘해 티칭이 있고
3: 아 디렉션 스타일
2: 너무 잘해 하시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곡이 너무 높아서 키를 낮추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낮춰서 연습을 했어요. 네네. 키로 연습을 한 적이 없는데 네? 언니들이 절대 안 된다고
3: 안 됐을 것 같아. 저라도 내리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2: 네, 절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막 강하게 밀어붙이셔가지고 그 그냥 제가 기가 빨려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치. 하게 됐는데
1: 네. 이야, 이게 또 이것대로의 그 맛이 원키 맞아요.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3: 근데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저라도 아니요, 정말 저라도 원키로 고집했을 것 그렇지. 같아요.
2: 아, 요즘 할 때마다 죽을 맛이에요 진짜.
3: 근데 아, 네. 네, 그 정도 이해됩니다.
1: 아,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이런 제보가 하나 왔는데 우리 보람씨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 7403님이 재하님이 신곡 영상에 댓글 나온 거 보셨나요? 재하예요. 이보람의 빛의 반대편에서 많이 들어주세요. 이보라 파이팅 너무 잘해.
3: 중성지한데요.
1: 아 우리 재하 언니. 예.
3: 너무 의리 있으시다.
1: 이보락이에요.
3: 이보락.
1: 예, 네. 락이기 때문에. 네. 예. 오랜만에 락이에요.
3: 맞습니다.
1: 그 장르가 사실 락 장르가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네,
3: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리고 여자 락 장르는 진짜.
3: 네. 진짜 힘들죠.
1: 귀한데. 네. 어, 희은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찌릿듯한 고음 네. 도전의식 오지 않나요 혹시?
3: 도전의식 너무 올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작곡가였어도 언니가 방키를 낮추자 용납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1: 작곡가분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 원키 되겠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그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작곡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일단 재하 씨부터가 일단 챌린지의 여왕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보람 씨에게도 그 챌린지 예 이 빛의 네. 반대편에서 요거 챌린지 좀 많이 해라 라는 조언 좀 없었나요 혹시?
2: 아 그래서 제가 아까 혜원 씨한테
1: 예, 예.
2: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혹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1: 그렇지. 네. 야 무조건.
3: 아 그럼요.
2: 혜원 씨 정도는 저는,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3: 저는 낮춰야죠.
1: 아라는 거예요.
3: 올려도 가능합니다.
1: 3개 올려.
3: 원곡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하.
1: 어, 저도 들어봤는데
3: 이것이
1: 난 안 돼.
3: 어려운
1: 난 이번 생은 안 돼.
3: 네, 어려운. 예. 아,
1: 하지만 네. 힌도 되기 때문에
2: 무조건 가능하죠.
1: 약간 락을 그리워하셨다. 그리고 나 좀 고음 좀 낸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이보락의 예. 빛의 반대편에서 네. 챌린지 부탁드리면서 이 노래 가사 좋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약간 그 약간 좀 자전적인 이야기.
2: 맞아요, 예. 맞아요. 이 가사 중에 뭐 찬란할수록 어둠은 더 짙어져 이런 가사들도 있는데 네. 사실 시야로 굉장히 정말 진짜 찬란했던 당연하지. 그 시절 예. 그 뒤에 굉장히 어두웠던 그렇지. 저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냥 정말 이 어두운 길을 걸어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던 저의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
1: 그렇죠. 가사. 예, 뒤돌아보지 말고 막.
2: 네, 그... 네, 네.
1: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 오늘도 네. 예.
3: 저는 이 주저하지 않아 선명히 피어나라는 구절이 더 언니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딱 두 구절이 언니를 말하는 것 같아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1: 그렇죠. 주저하지
3: 언니는 예. 예. 그래서 참 잘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네. 혹시 그 녹음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나요 혹시?
2: 아니요.
1: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3: 네. 녹음하다가 괜찮아졌네 언니. 네.
1: 녹음하다 울컥은 예. 진짜 뒤에 좀 널널한 컨디션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바탄 컨디션이면 또 안 돼요.
2: 아니, 그리고 노래가 일단 너무 높았고 가사가 되게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적이잖아요.
1: 시적이죠.
3: 맞아요. 네.
2: 그런 거에 제가 좀 그 크게 막 막 공감하고
3: 시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네. 사람이에요? 네. 아, 전 너무 반응하는 사람이라.
1: 흰 박현 씨는 거의 그 알림벨이에요.
3: 저 왔습니다 하고 네. 누르면 이제 터지는 스타일이어서
2: 저는 약간 뭔 소리야? 약간 이런
1: T예요?
2: 네, 네. 좀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걸
1: ST?
2: 좋아해요.
1: ST?
3: 뭔 소리야? 라고 네. 웃겼어요.
1: 저는 NT예요. NT. 예, 예. NT이기 때문에. 와.

0: 생각이 없어요.
1: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다 잡아요.
2: 아. 예. 와, 멋있다. 멋있어요.
1: 지금 우리 1544번님이 아니 근데 노래를 어쩜 그렇게 뭐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감성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집중할 때 그 순간 집중은 아, 이거는 우리가 업이기 때문에
0: 그런 것 같아요.
2: 원언니 감성은 진짜
1: 이건 프로다. 우리는 프로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우리 보람 씨의
0: 네.
1: 예, 또 라이브 한번 또 가봐야죠. 우리 보람 씨.
2: 와, 이걸 예. 라이브로
1: 야, 어려울 됩니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보람 씨를 믿습니다. 왜냐면 한창
0: 믿습니다.
1: 시아가 이제 활동할 때 저도 활동을 했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그 그때 그럼요. 그 향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겠네요.
1: 저는 너무 기억하죠. 아, 사실. 예, 저는... 우리가 또 여의도 MBC 때 아, 우리 시아의
2: 맞습니다.
1: 라이브 내가 다 들었잖아요. 네. 예. 아, 와. 막내 때 막 수수하게.
0: 그 귀 제가 사면 안 될까요?
1: 아, 못 사요. 자, 우리 이철준 씨 드디어 라이브다라고 지금 집중하자.
0: 아, 집중.
1: 말씀드리면서
0: 네네.
1: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시그니처가 딱 두 개 있어요. 선포토 후토크가 네. 하나 있었고 엔딩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 자전적인 노래로서 어떻게 보면은 락적인 발라드 그리고 굉장히 고음에서 처절한 느낌도 좀 많이
2: 맞아요.
1: 나요.
2: 맞아요. 네.
1: 예, 처절함과 희망이 동시에 보이는 곡입니다. 빛의 반대편에서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어, 배운 거 그대로 벌칙반. 와, 빛의 반대편에서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1: 아이고. 예. AR 아니고요.
0: AR, 아이고. AR 아니고 AI도 아니었어요. 예.
2: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네.
0: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흰 박현 씨는 입을 못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1: 저는 네. 이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와 이보라기다 이보라기 왔다 네. 이렇게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네. 언니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네. 약간 뭔가 여운이 좀 남는 아~ 네. 마냥 청량하고 시원시원한 그렇죠. 락인 줄 알았는데 아~ 이 노래가 좀 되게 가사도 남아지고 여운이 되게 크게 남는 그렇죠. 노래로 들리더라고요.
0: 아~ 약간 안개가 끼듯이
1: 네네네네. 네.
0: 안개가 확 거치진 않잖아요. 그 느낌의 보컬이죠. 네, 보람 씨. 아, 또 감상평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 보람 씨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3: 2500 님이 작곡가분들이 원키 고집한 이유 알겠네요. 이 음색, 이 보컬이라면 무조건 가야지.
1: 아유, 가야죠.
0: 되는 3인이 가야 고집하지.
1: 일단 들어보시면 네.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신다고요.
3: 아, 이게 네. 또 키가 낮으면 또 그 뭔가
0: 안 나와.
3: 그쵸. 느낌이 안 네. 난다고.
0: 락스피릿이 안 가고.
1: 안 나오죠, 안 나오죠.
0: 저는 그 보람 씨의 그 라이브를 들으면서 네. 제가 예전에 소찬희 씨가 발라드를 냈었어요. 네. 잊어야겠지. 뒤에 진짜 끝없는 고음이 있었는데 저는 네. 그 음색을 굉장히 찾고 있었어요. 금색이 정말 좋은 거예요. 목소리가 살짝 쉬면서 올라가면서 네, 네. 약간 목소리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사무쳤거든요. 네. 근데 그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1: 진짜요? 네. 너무 영광스러운데? 사무치는 이보락.
0: 네. 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1: 오, 감사합니다.
0: 어, 지금 이분, 이분 느낌 좋다. 요거 곡 소개했대 요거 괜찮다. 명재경 씨가 슬픈 청량가. 요거 괜찮다. 예. 요 사연은 우리 흰 씨가 한번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1354님께서 보람님 원래 락 스피릿이 있는 분이었나요? 오. 기가 막힌데요. 다음 앨범 본격 락으로 가나요?
0: 이걸 락 한번 더 가야 돼요.
1: 락을 네. 네. 괜히 했어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네. 계속 가야 돼요.
0: 우리
1: 이거 아니 심지어 지금 이것도 본격 락이에요.
0: 이거 락이에요.
1: 그렇죠. 본격 맞아요. 락으로 또 가냐고.
0: 본격 락이죠. 예, 이게 개보 그 이어야지.
3: 생각보다 그 제가 락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시원하다니까요.
1: 그리고 또 반전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도 쭉 가지 않을까.
0: 좋다. 이거 한번 저기 락스피릿으로 한번 예. 예, 꼽아야 됩니다. 꼽아야 되고
1: 나중에는 헤드뱅잉까지.
0: 맞아.
3: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 빛의 반대편에서 노래가 숨쉴 구멍이 없어요.
1: 없어요.
0: 와다다다 와다다다 와다다다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했어요. 예.
3: 그냥 뭐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1: 와 뭐야 와. 멋있잖아.
0: 그냥 하는 거야.
1: 그냥 와. 하는 거야. 와
3: 아, 그냥 하시잖아요. 아, 여기 또 그냥 하시는 분이
1: 아유, 전 못해요.
3: 제일 잘 아시면서.
0: 일단 노래 그냥 하는 거야.
1: 그냥 하는 거야. 올해 명언 아닐까요?
0: 그렇죠.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리고 어머 이은지 씨가 오늘 생일인데 보라버니 노래 들어서 행복해요.
3: 어머 생일 축하된다.
0: 해피 해피드립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라이브까지 만나볼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0: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팔색조 매력을 가진 배우 정지소입니다.
4: 신영아, 너 꿈말이야. SNS에 써있는 거. 그거 진짜야?
5: 어, 내 꿈은 갑부야. 복권에 대한 희망 없이 여유롭게 사는 거. 가격표 걱정 없이 김갑부가 되는 거. 넌 꿈이 뭔데?
4: 너,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또 보자, 김갑부.
3: 다 같이 우승갑부가 되는 그날까지 매일 낮 12시 정우의 희망곡으로 컥컥컥컥 컴온!
5: 오케이! 아 됐어요. 네, 라이브네요. 오늘은요, 저 김신영이가 참 탐내는 감성, 음색, 고음 모두 갖춘 만능 뮤지션이죠. 흰 박혜원 그리고 이보람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 4445번님 오늘 발라커들 발라커들 괜찮다.
6: 괜찮은데?
5: 예, 락발커 뭐 이게 조금 그렇다. 예. 특집이다. 발라드 토커들.
6: 발라드 토커들.
5: 저는 락발 쪽에서는 제가 또 예. 반기 좀 낍니다. 예, 우리 김종서 씨 인정받았고, 예, 우리 경호 언니, 예, 우리 왕규 오빠, 예,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예, 거기까지요. 아, 여자 가수 노래는 못 불러요. 이분들 노래는 제가 이제 또 예, 깔끔하게 이제 인정받고 받았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야, 근데 진짜 우리 흰 박혜원 씨가 그 보람 씨의 라이브를 딱 듣고 나서
6: 맞아요.
5: 여운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6: 여운이 아주 기게 남죠.
5: 와, 지금 빛의 반대편에서 얘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5: 예, 우리 0032번님 보람 언니 이번 신곡 할아버지께 들려드렸나요? 할아버지가 여전히 짐승들도 때가 있는데 짝좀 찾아라 라고 잔소리하시네요. 이게 아, 또 예. 보람 씨가 이제 상무라고 네. 예, 상무라는 직함 그리고 빛의 반대편에서 활동은 하지만 예. 그 안에 정말 그 그림자 같은
6: 그쵸.
5: 칠흑 같은 외로움이 있잖아요.
6: 네. 아, 예. 그렇죠.
5: 어떻습니까?
6: 아, 할아버지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5: 잘 봐야 돼요. 예, 자주 봐야 돼요.
6: 못 들으셨을 건데 그 저랑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기로. 아~ 제가 이제 명절에 안 가겠다고 선포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네?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5: 얘기
6: 않게
5: 그러셨어요.
6: 우리 화해를 하자.
5: 그렇지. 우리 손녀 봐야지.
6: 그렇죠. 네. 그럼요.
5: 야,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쌓이면 네. 사실 외롭진 않거든요.
6: 외롭진 않은데 네. 제가 몇 년 전에 네? 그 가야지 활동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잉태를 하고 싶다.
7: 아, 자꾸 방송에서 네. 출산을 하고 싶다고. 네.
5: 이러다가 결혼을 갑자기 해요.
6: 근데 네. 너무 뭐가 없어요.
5: 뭐가 없어요?
6: 네.
5: 계속 일만 하는구나.
6: 네. 지금 소처럼 일만 하고 있어요, 지금.
5: 그러면 일만 할 때예요. 예.
6: 아, 근데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애는 꼭 낳고 싶은데.
5: 아, 진짜? 네. 일단은 출산 욕심은 있지만 네. 뭐가 정말 없다.
6: 진짜 없어요. 진짜.
5: 몇 명까지 낳고 싶어요?
6: 제 원래 꿈은 사실 4명이었어요.
7: 아이고.
6: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그러면 네? 어떻게 시험관에 도전해서 쌍둥이로 예. 어떻게 두 번을 나볼까?
5: 아니 저기 누가 있어야 뭘 시험을 하던가 말던가
7: 제 말이요, 제 말이요. 네. 지금 이 얘기에 어떤 그 부분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아니, 너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예. 있고.
5: 그러니까 장어를 박혜원 씨는 왜 먹어? 아니 뭐 동호회를 가든지 뭐 해야지. 아니 다동 목표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다동 목표예요 지금?
6: 아니 지금은 이제 네. 정말 현실적으로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5: 아. 네. 근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게 누구라도 만나.
7: 아, 그렇죠.
5: 아, 뭐 썸이든 연애를 하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하면 그렇죠. 벌써 1년이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7: 근데 참 그게 어렵나 봐요.
6: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7: 어려우니까.
5: 아, 또 일하다 보면 참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6: 또 일 욕심도 많아.
7: 맞아.
5: 또 일 욕심 있으면 안 돼. 이게 나이가 점점 들수록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이 알아가니까
6: 그쵸. 맞아요.
5: 더 가까이 온다니까요.
6: 이 막 바쁜데 만나자고 하면

0: 막 화가 나더라고요.
1: 성질 나지. 네. 자, 우리 이보람 씨도 송은이, 김숙, 김신영 열차를 타셨습니다.
0: 안 돼!
1: 워크홀릭의
0: 우리 언니!
1: 열차를 타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예. 한이 많아요, 요즘에. 예. 어, 그리고 우리 0211번님, 힘 박혜원님은 아직인가요? 라고.
2: 어떤 말 물어보시는 거죠?
1: 둘이서 장어 먹었으면 많이 다 했죠, 뭐.
2: 없어요.
1: 건덕지가 있어야 말이죠.
2: 저는 지금 네. 일과 아주 노래와 사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1: 그렇죠. 보통 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막 언니들.
2: 소름 돋았어요.
1: 네. 그렇죠.
2: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1: 다 저기 보람 언니. 네. 다 혼자인 언니들이랑 네. 많이 친하잖아요. 그죠?
2: 아, 저도 그 열차 미리 타고 갈까요?
1: 자, 일단은 네,
2: 미리 타겠습니다. 네. 미리 타겠습니다. 예.
1: 자, 예매하시고요. 예. 송은이, 김숙. 저 위에 이제 그 기관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영자 교수님. 아~ 예. 그 기관장 교수님이 계시니까 워커홀릭들.
2: 네, 네, 네. 네, 네. 예.
1: 워커홀릭 열차 탑승. 예, 부탁드리면서. 아, 다시 한번 일 얘기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박수 세 번 시작. 흰 박현 씨가 2016 여름 콘서트 미드나잇 블루 루나리움을 엽니다. 컴온!
2: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진짜 여름 콘서트가 쉽지가 예. 않아서 매번 할 때마다 올해가 마지막이겠지, 올해가 마지막이겠지 하는데 오. 계속 이제 계속 연속으로 여름 콘서트를 좀 고정적으로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할 때마다 와. 꼭 여기에 나와서 또 홍보를 하게 되더라고요.
1: 여름 때 항상 와요.
2: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와. 8월 15일, 16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1: 대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나와요.
2: 전도 그렇고 네.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관객분들과 그 스케줄 맞추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맞아요. 관객분들과 네. 이제 스케줄 맞추기요. 네. 근데 이게 그 여름 공연이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의 이제 흰 박현 하면 여름 콘서트. 아. 이제는 브랜드가 되잖아요.
2: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네. 싶어요.
1: 그게 네. 뭔가 이렇게 매력이 있겠죠. 이게 흰 박현 씨의 노래도 시원해요.
3: 맞아요. 네. 소름이 저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 네, 네. 그냥 소름이 촥 돋아요.
2: 아유,
3: 아,
1: 그리고
2: 감사합니다.
1: 진짜 어느 순간에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박현 씨 하면 고음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앞에 도입부부터 감정을 싹 잡아가서 그 감정을 탁 터뜨리는 흰 박현 씨를 보면서 와. 우와.
2: 네. 감사합니다.
3: 그게 진짜 백이죠.
1: 그게 진짜 백이에요.
2: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진짜
2: 아유.
1: 어느 순간 진또 백이가 그냥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또 일렉 기타를 또 준비해가지고
2: 에이, 에이, 에이, 에이.
3: 맞아요. 맞아요.
1: 아, 이 사람은 참 있는데도 공부를 하는구나.
2: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1: 아, 그럼 이번 네. 콘서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다르다.
2: 이번에는 제가 이제 8월 13일에 네? 미니 앨범으로 미니 앨범 여름결이라는 앨범으로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요.
1: 오, 딱이다. 여름결.
2: 네, 그 앨범의 이제 타이틀곡이랑 네. 수록곡도 다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발라드다 보니까
1: 그렇죠.
2: 공연에서의 댄스를 찾기가 힘들어요.
1: 그런데
2: 이제 어마어마한 댄서분이 네. 콘서트에서 잠시 아주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예정이고요.
1: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사연이 왔어요.
2: 네,
1: 우리 3332번님 제 동생이 흰님도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난 무용수들이 나온다고
2: 어머.
1: 꼭 공연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진짠가요? 라고. 아!
2: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예. 그 스테이지 파이터에 예, 예. 나오셨던
1: 네, 윤혁중 씨,
2: 네.
1: 김혜찬 씨, 박진호 씨,
2: 네. 다 나와주십니다.
1: 어떤 인연으로 이 세 분들을
2: 아직 앨범이 나오지 않아서 네,
1: 아 거기까지
2: 곧, 네, 곧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1: 이렇게 궁합하면 잠을 못 잤는데.
2: 8월 13일 6시입니다. 네, 여름결.
1: 8월 13일 6시, 6시 공개가 되고요. 8월 15일에서 16일 양일간
2: 네.
1: 예, 또 연세대 대강당에서 맞습니다. 또 콘서트를 하니까 궁금타. 나는 내 눈으로 봐야겠다.
2: 그러면 저랑 예. 스케줄을 같이 잡으시면 돼요.
1: 그렇죠. 그리고 앨범이 이제 자작곡을 예.
2: 아, 네, 수록곡에 자작곡도 포함되어 좋다. 있고요.
1: 아유, 더블 타이틀곡이라는 소문이 들던데요.
2: 아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예.
2: 그 여름결이라는 저의 미니 앨범에 네. 타이틀곡을 어떤 곡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곡 다
1: 가야지.
2: 이거는 더블 타이틀로 가면 어떻겠냐는
1: 그렇지.
2: 그런 주변 피드백도 있고 해서 예.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1: 네. 야, 그 이게 사실 우리

0: 보람 씨.
1: 네.
0: 더블 타이틀 떠타 정도는 떠타. 사실 회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 아 그럼요.
0: 이거 믿는다.
1: 그리고 굉장히 힘을 많이 준 앨범이란 뜻이거든요.
0: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또 알잖아요, 우리.
1: 그렇죠.
0: 예, 예.
2: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아 상무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우리 이상무님이 귀신같이 알아요 이런 거는. 아 그리고 또 심지어 정에서 특별히 최초 하소절을 공개한다고.
1: 네.
0: 오, 진짜 이거 팡파레 부탁드릴게요. 팡파레. 예스.
2: 감사합니다. 아.
0: 그 지금 정이 최초고 국내 최초고 컨텐츠에서 안 불렀죠?
2: 어, 네.
0: 오케이. 오, 네. 완전 최초다.
2: 네. 아 사실 3일 후라는 이제 예. 제가 다시 R&B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실 계속 이제 청량한 일레 기타의 곡으로 예. 계속 이제 도전을 하다가 예. 돌고 돌아서 R&B 다시 가야지. R&B로 와야겠다.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목은 3일 후.
0: 3일 후. 네. 요거 한번 좀 살짝 네. R&B 느낌으로.

0: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어,
2: 참고로 가사가 많이 섞였습니다.
1: 그러니까
2: 네. 이게 어느 부분 파트가 섞였는지 아시면 8월 13일에 노래가 나올 때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아 이렇게 섞으셨구나 네. 이렇게 한번 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많이 아직 몰라요. 들어주세요.
0: 아직은 네. 나오지 않았기 아유,
1: 그럼요.
0: 때문에
1: 그럼요. 아무도 예. 모르죠.
0: 이렇게 바꿔도 나쁘지 않아요.
2: 저희 예. 매니저님은 지금 아침 또 틀렸다고 지금 예.
0: 퀴즈예요 퀴즈.
1: 뭐가 틀렸는지 곡이 나오면 비교해보시면 되겠네요.
2: 그렇죠.
0: 그렇죠.
2: 네, 8월 13일에 곡이 나옵니다.
0: 무지에서 다시 보기 또 가능하니까 이거 파헤쳐서 한번 좀 부탁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와 근데 거의 다 주셨네 후렴을.
2: 네. 네.
0: 와 그래서 3일 후에 너를 잊는다.
2: 네. 그 사랑과 이별을 마주하면서 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감정들 있잖아요.
0: 네네네.
2: 그런
0: 그렇죠.
2: 감정들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우리가 하루 지나면 이런 네. 감정이 있고 이틀 차 지나면 맞아, 좀 그렇지. 괜찮아질 것 같으면서도 3일 차에는 그냥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맞아요. 나 그렇지. 왜 이러지? 뭐 약간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그렇지. 좀 담아봤어요.
0: 약간 네. 좀 이렇게 첫날에는 좀 시원합니다.
2: 아, 네. 야, 차라리 됐어. 후련해. 아, 차라리 맞아, 후련해.
1: 맞아,
2: 맞아. 네, 네, 네. 야,
0: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아,
2: 아 그럼요.
0: 저 왜 저러냐 이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심야쯤에 가면 이제
1: 아, 네. 심야가 제일 무서워.
0: 심야가 네. 심야에 자야
2: 돼. 밤에 오면 안 돼요.
0: 네. 자. 맞아. 자야 돼.
2: 주무세요, 여러분.
0: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노래를 안 들었는데 막 이상한 거 막 보이스포맨이라든지 막 보스맨 아~ 이상 뭐 알리샤 키스 막 이상한 아~ 노래 막 들어. 예, 듣다가 이제 갑자기 이게 평 하고 또 이렇게 이게 연애 세포가
2: 있죠, 있죠. 예.
0: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 날 화나.
2: 화 너무
0: 진짜 최악의 남자를 만났다. 어. 난 왜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났지? 분노가 느껴져.
2: 이런 솔직한 감정들. 네.
0: 그리고 3일 있으면 또 너무 보고 싶어.
2: 아~
0: 그다음에 이제 서치 맞아. 바로 들어가요. 검색.
2: 뭐 오늘 뭐 했나.
1: 그쵸.
2: 네.
1: 그렇지.
2: 네.
0: 예. 그다음에 주변인들. 예. 주변인들 거 다 이렇게 쏙쏙
2: 진짜
0: 들어가면서.
2: 얘기해주신 그 모든 예. 감정들 가사에 다 있어요.
0: 예.
2: 아. 네. 주변인들 만나서 욕하는 그렇지. 거.
0: 욕하는 거.
2: 3일째는 이제... 널 찾아보는 거. 그렇죠. 이거 다 있습니다. 네.
0: 이게 사람이라면. 예, 응당.
2: 응당, 모두 그럴 수밖에 되죠. 없죠.
0: 근데 섣불리 말 못하는 그 약간 사람에 대한 그 찌질함이 있잖아요.
2: 아~
0: 고백하기 힘든 찌질함이
2: 사실
0: 여기
2: 그게 맞아요.
0: 거잖아요.
2: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0: 그게 정답인데.
2: 네.
0: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아, 나 원래 그래.
2: 그래서 그 찌질한 감정을 네. 표현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3일 후 여름결에 담아봤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0: 네. 그리고 여름결. 예, 여름결.
2: 네, 여름결.
0: 예,
2: 네.
0: 아, 떠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 떠타.
0: 그러니까 신곡 에서부터 이제 우리 혜원 씨 예, 공연에서 무조건 네, 볼 수 있다.
2: 네, 무조건 예. 불러드려야죠.
0: 아, 일단 강조 한번 해보면서 이번에 우리 혜원 씨의 라이브 또 들어봐야 되는데
2: 네.
0: 아, 네. 이 노래는 일단 제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2: 아, 정말요? 네. 어, 정말 시적이시다. 네.
0: 제가 은근 시적인데 네. 티가 100이에요. 어 근데 진짜 약간 뭔가 좀 뭉클했던
2: 아~ 예.
0: 아, 그렇겠다 이런 말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2: 네,
0: 좀
2: 맞아요.
0: 하게 됐어요. 어떤 노래죠?
2: 네 제목은 주인공 연습이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도 어,

0: 여름결에 수록되어
1: 맞아요.
0: 있는 노래니까요. 이 노래는 이제 오늘 청량을 보라면님께서 맞춰주셨다면 네. 저는 이제 상큼 청량을 상큼. 가겠습니다.
1: 네네. 네네. 뭐 되게 중의적 편인데 또 상큼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약간 좀 이게 존재감이 좀 낮았던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슬프게 들릴 수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정확해요. 네.
1: 그래서 네. 주인공을 내가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네. 사랑에 빠져서 이 사랑에.
0: 벌써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1: 아, 이거 또 지난 5월에 또 발표가 됐으니까. 예, 그 앨범에 실렸어요. 예, 이번에 여름결 실렸고요. 네. 아, 우리 보람상부님. 네. 예, 들을 준비 되셨죠?
2: 전 라이브로 이 곡을 지금 처음 들으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1: 아, 일단 주인공 연습 자체가 누군가에겐 슬프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얘기인가?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설레게 또 들릴 맞아요. 수 있는 주기적 표현입니다. 준비됐나요?
0: 네, 준비됐습니다.
1: 좋습니다. 힘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0: 자, 감사합니다.
1: 우리 박혜원 씨 엔딩 포즈 갑니다. 자, 3, 2, 1. 오케이! 와, 그러니까 되게 상큼한데. 네. 되게 울컥하죠?
2: 이게 울컥한 게 또 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혜원 씨를 쭉 봤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뭔가 주인공 연습을 하던 친구가 오. 이제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 연습을 아. 하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노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아. 느낌이 드니까 아. 이게 뭔가 제가 키운 것도 아닌데 괜히 뿌듯하고
1: 장어로 키웠어.
2: 너무 그냥 행복하네요, 진짜.
1: 장어로 키운 사람이에요.
0: 아, 그럼요. 장어 못 먹었으면
1: 이렇게까지 안 나와.
0: 아, 이렇게까지 안 돼요.
1: 여름에. 네.

0: 되겠냐고.
1: 안 되죠, 안 되죠.
2: 더해야겠네.
0: 8월 15일, 16일, 예, 흰 박효환 씨, 예, 콘서트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우리 9000번님, 역시 이보람 상무님, 평 좋다. 혹시 심사위원 하실 생각 없나요? 라고. 보람 씨도 사실 굉장히. 네.

0: 저 도입부가.
1: 너무 중요해요.
2: 왜냐면 이 흥망성쇠 네. 도입부한 5초가 진짜 굉장히 중요할 때.
1: 아, 그럼요.
0: 사실 오히려 그냥 고음만 하는 거는 오히려 쉽.
2: 그러니까.
1: 그렇죠.
0: 깨질 때가 많거든요.
2: 와, 근데 도입부 하는 사람들 맞아요. 대체적으로 예민하더라고요.
0: 맞아요.
2: 심사위원 어떻게 들어온다.
1: 들어오세요.
2: 예.
0: 전 뭐든 시켜만 주면 다 하죠.
2: 자, 이보람성 뭐 이상부님은 다 한다. 네. 예, 말씀드리고. 아, 우리 0545번이 희님 중간에 애드립 너무 좋았어요. 주인공은 여러분. 실제 가사인가요? 라고.
1: 원래는 그 파트가 네. 주인공은 너야 하는 파트인데 그렇죠. 제가 꼭 이 제 이 육성으로 네. 그냥 말하는 목소리로도 주인공 여러분입니다라는 거를 꼭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네. 오늘 봐주시는 그리고 또 콘서트에 놀러와 주실 그리고 네. 8월 13일에 앨범을 들어주실 그렇지. 모든 분들께 네. 이 목소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즉흥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2: 이거 약간 저기 야구 선수들 중에 네. 2군에 있다가 1군으로 이제 콜업 돼가지고 올라온 사람
1: 돋았어요.
2: 그 어떤 선수든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이온즈여야 되겠죠? 예. 라이온즈 선수 중에 1군으로 올라와가지고 주인공 연습 이 노래가 예. 푸악 나가면 맞았습니까?
0: 아, 저는 타이거즈의 김호령 선수 같이. 아, 예.
2: 내 생각에는 양창섭 선수. 라이온즈의 양창섭으로 가야 돼.
1: 아, 뜨겁다. 예.
0: 저는 호령 선수를 강추합니다.
1: 아, 야구에서 이렇게 또 뜨거워지네요.
2: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은 뭐 또 유구한 역사를 제가 느낌상 제가 먼저 쳤기 때문에 아하. 라이온즈로 가야 돼.
1: 아. 네. 어떻게 직원만 계실 거예요?
2: 아니, 이거
0: 아니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네. 저 정말 그 임재범 선배님 이후로 너무 네. 감동적인 여러분이었어요.
2: 네.
0: 진짜로.
1: 네?
0: 아니, 그 이만큼의 임팩트가 있었어요.
1: 여러분.
0: 진심으로요. 진짜.
2: 임재범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아, 근데 상무님 말씀 잘하신다.
1: 예, 그러게요. 네, 너무 이상무가,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고요.
2: 맞아, 이제 네. 이상무님이 일단 딱 기사 그 머리말을 굉장히 잘 뽑아요.
1: 아, 그러니까.
2: 팀 네. 박혜원, 예. 임재범 여러분.
1: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2: 처음으로 마음 울려. 네, 좀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보람씨 이때가 아닙니다. 네. 002번님. 저 혹시 보람언니 또 얌전히 있나요? 시아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시아 엔터에 예. 상무답게 홍보 가야죠.
1: 아,
2: 지금 보람 씨 뭐 하세요?
0: 아, 제가 또 오랜만에 동생이랑 나오다 보니까
1: 맞아요.
2: 빠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저희 시아가 8월 29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요. 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예. 대구, 청주, 인천, 수원, 고향. 와. 하나가 어딜까?
2: 예.
0: 검색해보세요.
2: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2: 15일, 16일은 흰 박혜원 씨.
1: 아, 예. 네네.
2: 공연
1: 네.
2: 가고.
0: 네.
2: 흰 박혜원 씨가 그대로 8월 29일에.
1: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0: 예. 아, 좋습니다.
2: 전국 투어인데, 저 상무님.
0: 예.
2: 정신 차려야 돼요.
0: 아, 예. 죄송합니다. 예.
2: 시아 전국 투어.
0: 잊었네요.
2: 예. 아, 근데 시아가 전국 투어 한다니까 뭔가 예전에 그 약간 공연했던 그 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구나.
0: 아, 꼭 오세요. 예.
2: 한번 가야 돼요. 네. 예. 제가 예전에 SG워너비 콘서트 갔다 한번 주의 받았거든요. 그만 뛰어라 해가지고. 예, 했는데, 시아는 내가 못 참지. 네, 내가 사랑의 인사 때 한번 울어야지
1: 그럼요,
2: 내가.
1: 그럼요.
2: 예, 구두 하나요, 혹시?
0: 아,
2: 가나요?
0: 갑니다.
2: 구두 신어요?
0: 갑니다.
2: 가자. 예, 예, 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뜨관. 예, 뜨간바.
1: 뜨관.
2: 뜨거운 관심 바라면서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영차야.
3: 영차야.
2: 영차야.
3: 영차야.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산에서 땔나무를 해서 지게 지고 돌아오며 부르는 나무 등짐 소리입니다.
2: 숨은 것배
3: 영차야
2: 목이 차고
3: 영차야
2: 땀은 흘려
3: 영차야
4: 논매기가 끝나고 한가해지면 이제 땔나무 장만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3: 영차야
2: 희망배
5: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믿고 듣는 안심성대. 예, 우리 이보람, 흰 박혜원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또 우리 보람 씨 신곡 나왔잖아요. 네. 빛의 네. 반대편에서. 예, 그리고 8월 29일부터 이제 서울 시작으로 전국 투어하고요. 네. 우리 흰 박혜원 씨. 네. 13일날, 예, 여름결
6: 발매가 됩니다.
5: 그리고 15, 16.
6: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미드나잇블루 네. 루나리움 콘서트 하니까요. 많이 놀러와주세요.
5: 좀 부탁드리길 바라면서, 뭐, 신곡 활동. 콘서트 잘하시고요. 제가 항상 이 좋아하는 리믹스가 있어요. DJ 쪼리 오빠가 구두 리믹스 한 고보전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6: 전 잘 듣고 있습니다.
7: 네. 쪼리 리믹스.
5: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쇼. 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
7: 가수 이보람,
6: 가수 흰 박혜원이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네, 이제 제 정체가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시원시원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댕이들 만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첫날인 어제는요, 숨이요, 여기 목젖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배꼽 위까지, 명치까지는 그래도 내려갑니다. 그래도 둘째 날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환영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댕이들이 장난이 심한 거지 마음은 또 순하디 순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긴장한 저를 위해 환영의 멘트, 응원의 말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애정의 말 한마디가 김대호를 살립니다. 간절한 읍소로 시작해보는 8월 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김대호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Hold Me Closer, 엘튼 존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감고 왔습니다. 예. 자꾸 머리를 쓸어 넘겨서 반짝반짝 윤이 나서 그래요. 자, 김은숙님 목소리

0: 시원시원하니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고요. 방선영님, 와 오늘 멋지시네요. 어제는 귀여웠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보람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대디 조롱잔치 말고 대디 어화둥둥잔치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림님, 대호님 오늘 얼핏 이서진님 같아요. 블랙셔츠 잘 어울리시네요. 자, 오늘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극찬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출연자들이니만큼 또 제가 또 위신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차림을 하고 왔고요. 사실 또 요 라디오 전에 스케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예,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의외로 잘 챙겨 입고 다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짭서진 보러 오시고요. 예. 죄송해요. 제가 아나운서 그만둔 지가 좀 돼가지고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예, 이서진 씨 비슷한 사람 있습니다. 보러 오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호입니다. 출산 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두댕이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이 또 어느새 또 이틀째입니다. 아, 이게요. 라디오가 2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하고 나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느꼈는데 그 전에 안영미 씨와 뮤즈 씨와 같이 라디오를 할 때 한 시간 탈탈탈탈탈 털려서 사무실 내려가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가득 담긴 그 문자를 볼 때 그 위로를 받았던 그 느낌을 어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74님, 대우님의 명언 두덩이라는 말을 남기고 제가 그날 뮤지 씨와 안영미 씨에게 탈탈탈탈 털리고 집에 가서 이불을 막 마구마구 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대호님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보내주셨고요. 5388님. 근데 대호님은 뭐 하시는 어떤 분인가요? 예. 저는요. 2011년도 바이아흐로 2011년도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를 해서 2024년 2월 4일부로 퇴사를 한 전 아나운서 현재 방송인 김대호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시작부터 응원받으니까 기운이 납니다. 칭찬과 커피가 오가는 다정한 곳 2시의 데이트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시죠? 방법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갑자기였고요. IOI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제가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라는 노래 틀어드렸고요. IOI는 이제 제가 이제 삼촌 팬으로서 굉장히 응원하는 팀이라서 항상 밝고 건강하게, 물론 이제는 또 이제 어느덧 시간이 좀 흘러서 다들 이제 더 성숙했지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안영미 씨는요,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저는 오늘과 또 내일까지 함께할 MBC의 퇴사자. 너는 누구냐?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MBC의 퇴사자. 현재는 방송인 김대호입니다. 자, 윤선아 님이 와 진짜 종횡무진 중이네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나로서는 부러운데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선아님이 진짜 부러운 게, 제가 이제 퇴직 후에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긴 하지만, 근데 그 사이의 시간이 인생에 몇 번이나 존재할까요? 살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또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되도록이면 2시에 데이트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리님, 두동이 시절 기억나요? 그때 뮤즈님이 대천인가 축제 맞아요. 축제 오라고 하니 진짜 택시 타

가셨잖아요. 이거 이걸 기억하시네. 보령이었습니다. 예, 보령 머드 축제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호야 올래 공개 방송하는데 그래서 바로 생방송 오늘 저녁이었죠. 당시에는 그거 끝나고 바로 택시 타고 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택시 타고 또 와서 방송했습니다. 예. 택시비는 우리 뮤지 씨가 내주셨습니다. 네. 4886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3학년 1반 정인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랑 씨름을 보러 문경으로 가요. 아저씨도 씨름처럼 으라차차 화이팅! 오, 문경에 오늘 씨름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씨름이 예전에 좀 그 명절 때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전통 놀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가 요즘에 또 들어서 그 이제 멤버들이,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이렇게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그냥 재밌게 경기를 해서 팬층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씨름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자, 그리고 0043님. 8살 아들이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그 김대우 아저씨야 라며 반가워하네요.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예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도마뱀 아저씨 김대우입니다. 요즘에는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인왕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도마뱀 그러거든요, 저한테. 예, 그래서 팬층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예, 8살 아드님. 예, 맞습니다. 조만간 또 나 혼자 산다 한번 또 나가도록 할게요. 9669님. 와이프가 출산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복통 와중에도 아기 같은 대호님 스페셜 DJ 축하한다고 메시지 남기라네요. 아이고, 앞으로도 잘 들어본다고 전해달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산모도 그리고 우리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라겠고요. 특별히 아기용품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라디오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각자의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생활들이 있지만 또 서로를 이렇게 위안하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두댕이들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도 알려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용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한 노래죠. 힘을 내요 미스터 김 신청합니다. 자,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롤러코스터의 노래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리센의 러브어택까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더위에 불쾌감을 드릴 줄 몰랐는데 많이들 불쾌해 하시네요. 노은경님이 못 볼 거 본 듯한, 박효정님 대호님 댄스에서 기한 발사가 보여요. 박성우님 신났네 신났어. 대호님 종종 스디 하셔야겠어요. 영민이님 맘 놓고 휴가 다녀오세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지금 약간 졸려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V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잠 깨세요. 투데이요. 지금 밖에 손님들 와 계시는데 지금 나가시네. 미안합니다. 네. 5208님 저희는 광주에 야구 응원 왔다가 폭염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인천으로 귀가 중인 도마뱀 아저씨 찐팬이랍니다. 비록 취소되어 아쉽지만 선수들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 아쉬운 마음 달래보려 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천 취소도 있지만 폭염 취소도 있거든요. 이 선수들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관중분들도 또 온열질환 또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만큼은 서로 약간 좀 쉬는 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60님 아르바이트 하려고 화성시에서 양구까지 왔네요. 도로도 막히고 진짜 덥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움직이니까 즐거워요. 네,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에서 강원도 양구까지면 어떤 일로 가시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예, 건강하게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잠시 뒤에 위대한 가이드 멤버들 최다니엘 그리고 이무진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이 이제 모로코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 또 이게 난민 관련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마음이 좀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여러분들의 또 모로코의 모습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일말의 가능성.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 반가운 이야기, 좋은 사람들만 모십니다. 두대 초대석. 아하, 이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려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아, 약간은 또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은 부담도 되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위대한 식구들입니다. 위대한 가이드의 최다니엘 그리고 이무지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우리 이무진 씨는 네. 그때에 비해서 또 굉장히 또 얼굴이 좋아졌고 우리 최다니엘 씨는 그때와 비슷하게 또 꼬질꼬질하고 느낌이
2: 살람.
0: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네. 말끔하네.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최다니엘 씨?
1: 아, 저요. 아, 저는 뭐 요즘에 뭐 촬영도 하고 또 뭐 개인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지내고 또 우리 위대한 가이드도 또 챙겨보고 네, 에티오피아 편 다 재밌게 챙겨보고.
0: 별일이 없었네요, 생각보다.
1: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0: 아니, 이무진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3: 저는 이제 위대한 가이드 촬영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아, 내 본업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많이 느끼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뭐 곡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예, 맞습니다.
0: 저기요, 아, 인터뷰는 제가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아, 자, 진한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어플 미니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있고, 네, 저쪽도 아. 있고,
4: 네. 야호.
3: 아, 야호.
0: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 분을 향한 환영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왜 못 믿어요? 왜?
0: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목소리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해주셔야죠.
3: 아,
0: 예.
3: 아, 죄송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입니다.
3: 안녕하세요, 허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김은정님이 위가 형제님들 반가워요. 삼형제 함께하는 스튜디오가 꽉 차네요. 보내주셨고요. 우리 규빈님, 무진님과 다니엘님까지 위대한 가이드 3 케미 보러 왔습니다. 오늘 모로코 편 방송도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팽영경님이 명수 오빠는 어디 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그러니까
0: 예, 뭐 KBS에 있는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3: 아유, 그래.
0: 예, 우리가 사적으로 또 연락하고 있으니까요. 예, 네.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네. 9968님 스무디다 너무 와. 오랜만이에요, 무진님. 오, 그렇게 불렀어요?
3: 예, 뭐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스페셜 오. DJ, 무진, 뭐 DJ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냥
1: 스무디.
0: DJ가 아닌 게스트로 나온 기분은 어떠신지. 또 큰형님은 안 계시지만 위가 식구들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두 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무진 씨는 또 네. 두 대 스페셜 DJ 출신이잖아요.
3: 맞습니다.
0: 어떻습니까? 좀 익숙합니까?
3: 예, 저는 뭐 그냥 제 집 안방 온 것 같네요.
0: 어머나. 어머나.
1: 아, 그럼 그때 무진은 저기 대호 형 자리에 앉았어요? 아,
3: 네, 맞습니다. 제가 다니, DJ였죠.
0: 다니엘 씨, 네. 방송에서는 씨 좀 붙여주세요.
1: 아, 알겠어요, 씨.
3: 네, 두 씨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0: 예. 어쨌든 그 무진 씨는 네. 이게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네. 다니엘 씨는 이제 두 대는 게스트로만 오셨잖아요.
1: 아, 그렇죠.
0: 어때요? 좀 불편하진 않아요?
1: 아, 너무 좋은데 대우 씨 때문에 불편해요.
0: 그렇군요.
1: 아, 근데 뭔가 되게 여기 오니까 오손도손 얘기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0: 정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네. 또 라디오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청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DJ도 하셨었잖아요.
1: 아, 했죠. 저도 이제 지금 명수 형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0: 네. 나름 경력이 또 있어요.
1: 아, 그럼요. 또
0: 어때요? 두 대 3D는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1: 아, 두 대 너무 좋죠.
0: 나 좀 늦었어.
3: 나가 너무 길었어요.
0: 누가 시켜준대요?
1: 아니
0: 그냥 아니, 바로 얘기하면 되지 뭐 그거를.
1: 아, 저 대우 씨 죄송한데 말할 한 번만 할게요.
0: 그렇죠. 네.
1: 너무 저 라디오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 20대 때도 라디오를 진짜 많이 하고 라디오를 원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주신다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1: 조심스러운 게
3: 네. 맞습니다.
0: 자, 8743님이

0: 명수형 없을 때 세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1: 다 보셨군요.
2: 이분은 진짜 보셨다.
0: 오늘도 혹시 오늘따라 유난히 텐션이 좋아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1: 네, 뭐.
0: 예. 하지만 또 삼형제들끼리 있을 때랑 또 사형제가 있을 때는 또 느낌이 또 다르니까
2: 그렇죠.
0: 오늘 또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 편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세 사람 임무가 막중합니다.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 편 대박 나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사실 그 동안은 어디 홍보하러 나가면 제가 이제 큰 형이니까 명수 형님은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이제 큰 형 역할을 도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2: 아우 저 모습 진짜 또다시 보네.
0: 하지만 오늘만큼 제가 스페셜 DJ로 왔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다 하셔야 됩니다.
1: 아, 믿어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0: 오케이.
2: 오, 예. 그래 부탁해.
1: 저 막내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을 아직 한 번도 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2: 네.
0: 많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가이드는 어떤 방송입니까? 우리 최다니엘 씨.
2: 위대한 가이드는 평소에 잘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간접적으로나마 더 풍성하게 아늑한 안방에서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리얼리티 살아있는 프로그램이에요.
0: 왜 지금 라디오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느끼한 되죠? 우리 이 멤버를 어디 갔다 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무진 씨.
1: 우리 위대한 가이드 이번 3에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곧 오늘부터 또 방영되는 모로코. 두 곳 다녀왔죠.
0: 네. 자, 우리가 정말 많은 곳들을 진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보고 또 고생도 많이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네. 좀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자 때마침 이 첫화 관련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강혜진님 위가3 첫화에서 카몽호수 악어선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악어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도 괜찮은 건가요? 무섭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악어가 갑자기 공격하면 어떡하나? 보는 제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두 분은 그때 진짜 어떠셨는지 안 무서웠는지 보내주셨거든요.
2: 아 악어 때는 대우 씨가 없었군요.
0: 그때는 없었어요.
1: 아 그렇네요.
2: 아 맞네.
1: 첫날에.
2: 아 맞네 맞네.
0: 어떠셨어요 그때 악어 보고?
2: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악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1: 맞아요.
2: 저희가 우리 막 르완다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0: 맞아요.
2: 그때 뭐 코뿔소도 보고 다 봤잖아요. 네. 고릴라도 보고.
0: 고릴라도 보고.
2: 근데 악어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거대한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꽉 찬다고 이게 그 양옆으로 길이가 눈에 꽉 찬다고 해야 될까요? 검은 자로만 못 보고 흰자까지 동원해야 악어 전체를 볼 수 있는데
0: 실제로 한 몇 미터 정도 되어 보였어요?
1: 그때 우리 좀 논쟁이 있었는데 네. 저는 대략 한 3.5m 느꼈습니다.
2: 6m, 7m 이거는
1: 자꾸 논쟁을 만드세요.
2: 일단 저기 뭐 16대 9로는 못 봐요. IMAX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려면 IMAX 크기로 봐야 돼요.
1: 네. 맞아요. 네.
0: 자 우리 모로코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우리가 갔다 온 지가 한 며칠 정도 됐죠? 한
1: 모로코 다녀온 지?
2: 가만히 있어보자.
1: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네. 며칠 정도 갔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우리가 한 5박 7일인가 갔나요?
0: 맞아요. 5박 정도 네. 일정으로 해서 뭐 왕복 시간 빼고
1: 맞습니다.
0: 빼고
1: 맞습니다.
0: 그렇게 갔다 왔는데 혹시 날씨 좀 인상적인 날씨 좀 기억나요? 모로코 날씨.
2: 날씨.
0: 어땠어요?
2: 아, 저는 그 모로코의 이제 카사블랑카 그 날씨가 너무 아직도 인상 깊어요. 그 맑은 하늘에 그리고 카사블랑카가 모로코가 약간 중동 문화랑 뭐 유럽 문화랑 다 섞여 있잖아요.
0: 맞아요.
2: 아프리카 문화랑 그 건축 양식이랑 그 하늘이 너무 저는 인상 깊었어요.
0: 뭐 이무진 씨는 뭐
1: 저는 이 모로코 여행 전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지역을 여러 군데 갔잖아요. 그래서 체감상 영하 3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다 겪어본 느낌입니다.
0: 근데 요즘에 서울 날씨 진짜 너무 덥잖아요.
2: 아, 네. 한여름이죠.
0: 6248님이 서울만큼 더워요? 궁금하네요. 보내주셨는데 어때요? 비교했을 때.
1: 지금의 서울만큼 덥진 않은 것 같아요.
2: 일단 그건 있죠. 뭔가 습한 느낌은 없었어요. 모로코에서.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햇빛은 정말 뜨거운데.
0: 네. 네. 맞아요. 아 진짜 맞습니다. 서울 진짜 덥습니다. 요즘에.
1: 맞아요.
0: 온열 질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박수 한번 또 안 치고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습니다. 위대한 가이드 3 8화 최고 시청률 달성.
1: 예.
0: 드디어.
1: 예. 네, 맞습니다.
0: 두 분 소식 알고 있었어요?
1: 네.
2: 알고 있었죠. 저는 심지어 통화도 했어요.
0: 통화를요?
2: 네.
0: 누구랑?
2: 메인 PD님이랑요.
1: 축하 연락을.
0: 그러니까 다니엘 씨가 이런 거 참 잘해요.
1: 맞습니다.
0: 네, 우리 맞아요, 제작진에 맞아요. 전화하면서 예, 잘 챙기고. 아니, 워낙 정이 많아.
2: 아니 네, 이건 뭐 됩니다. 같이 축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은 시청률에 관해서는 우리 출연진 분들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특히 제작

0: 팀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같이 그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네. 담소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서로에게.
2: 참 네. 열심히 해.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위가를 좀 봐주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볼까요?
1: 위대한 가이드를 저는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게 일단 여행 프로그램이 딱 뭔가 취향 저격인 사람들은 채널을 돌리다가 여행 프로그램에 일단 멈춥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케미가 아닐까.
2: 아하.
1: 제 주변 지인들도 저를 아는 사람들도 너가 어디 가서 그렇게 뭐 형들 시다발이 하고 막 쫓아다니고
2: 오진 씨 지금 네. 아! 한번 사과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아, 예. 적절치 않은
1: 적절치
2: 예.
1: 않은 언행 청자분들 너무나 죄송합니다.
2: 예 한번 이렇게 고치고
0: 사다리 역할 했다는 거죠.
1: 사다리 역할 네, 형님들의 사다리 역할. 이제 사다리 네네네. 역할이 되어서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2: 어때요 우리 다니엘 씨는?
0: 저는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디 무진이의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항상 멋지고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고 강인한 모습 보다가 어디서 이렇게 막내로 와가지고 그쵸.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2: 고생도 많이 고생하고. 하고 그리고 또 막내로서 또 네. 형들 잘 챙겼어요.
0: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우리 명수 형과 또 대호 씨와 예. 또 저의 어떤 또 새로운 모습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2: 맞아요.
0: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면서 체험하고 모험하는 그런 모습 그게 너무 좋죠.
2: 그러니까 정아름님이 위대한 가이드 보니까 여행 프로가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이더라고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보는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감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것도 사실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2: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여행이 항상 즐겁기만 하지는 않아요.
0: 그쵸,
2: 정말
0: 그쵸.
2: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는데 네. 그중에서 또 우리가 또 고생을 하는 걸 또 보면서 네. 뭔가 걱정도 해주시면서 또 네. 거기서 또 재미도 느낄 맞아요. 수 있고.
1: 맞죠.
0: 그래서 사실 이번 위대한 가이드 시즌 3 컨셉이 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컨셉보다는
2: 맞아요.
0: 모험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걸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2: 어머.
0: 그러니까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이죠.
1: 없지 않죠.
2: 연습 많이 하거든요.
0: 괜찮았죠.
2: 자, 2784님이 세 분이 전혀 친할 캐릭터가 아닌데 왜 세 분을 모았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0: 그거는 아직도 저도 의문이에요.
2: 그렇죠. 네.
1: 저도 처음에 섭외 왔을 때부터 의문이었습니다.
0: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우리가 시즌 2가 끝나고요.
2: 네.
0: 시즌 2가 다 끝났어요. 방영까지. 근데 작가님이 오셔서 어떻게 참 네 분은 한 시즌을 그렇게 했는데 서로 다 팔로우가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때 우리 명수 형님과 대호 씨와 무진이가 그 SNS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이들도 하고 있구나.
1: 보통 현대인이면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 형 팔로우 했을걸요.
0: 아 그래?
1: 예.
0: 나도 너 했어.
1: 아 그래요?
0: 그때 이후로 했어 다.
2: 확실한 건 한 분은 팔로우 방법을 몰라서 안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0: 그쵸, 그쵸, 네, 그쵸.
2: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자 4922님 패키지 여행으로 만난 사이인가요? 그거보다 덜하죠.
1: 그렇죠.
2: 저희가 뭐 워낙 진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0: 맞아요.
2: 야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1: 그렇죠.
2: 그냥 셋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는데 예, 누군가는 잘 말씀드리지 어렵습니다. 예.
1: 왜 그러던 거야?
2: 그럼 요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모로코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예. 적절하게 끝내요.
2: 그렇죠.
0: 네.
2: 좀 곤란할 때
0: 네.
2: 우리 무진 씨 추천곡 들어볼 텐데 어떤 네. 곡 준비해 주셨죠?
1: 저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이게 여행 프로그램 아무래도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이렇게 뭉쳤는데
2: 네.
1: 여행하면 저는 여행을 하는 도중에 좋은 기억들도 많지만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여유롭고 혹은 치열했는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여행 중에 가장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2: 그냥 현장에서 가사를 쓰시네.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무진 씨의 추천곡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었고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우입니다. 두 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4986님. 드디어 이 문자 왔습니다.
1: 뭐죠?
0: 최다니엘 씨는 모로코 옷 입으신 거예요? 보라로 보니까 자랑하시던데. 네.
2: 전통 의상 입고 오셨죠, 네. 오늘.
1: 살람. 살람. 슈크람.
2: 슈크람.
0: 아유, 요거 하나 하려고 진짜.
1: 네, 네 안녕하세요. 압둘라비 자비르입니다. 네.
2: 아 멋있다. 저도 입고 올걸 그랬어요. 집에 있는데.
1: 멋있지.
0: 네. 아, 근데 무진 씨도 약간 그 모로코 국기랑 약간 비슷한 그 조합의 색깔을 좀 입고 왔는데.
3: 모로코 국기는 빨간색에 초록색 아닌가요?
0: 그렇죠. 빨간색에 약간 초록색 그 별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1: 무진은 그냥 그렇다고 해.
2: 그렇네요. 좋게 봐주셔서
0: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2: 네, 형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0: 자, 요거 입고 오신 옷은 그럼 어떤 옷이에요?
1: 아 이거는 아마 방송에서 볼 수 있으실 텐데 우리가 모로코 현지에 가서 그 전통 의상을 구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오늘 마침 또 우리 모이니까 한번 입고 가면 좋겠다.
0: 맞아요.
1: 생각이
0: 그러니까 여행지 가서 조금 뭐 다들 생각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전통 의상 한 번씩 이렇게 챙겨 입는 것도 네. 여행의 또 큰 묘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우리가 시즌 2에서도 같이 입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모로코가 주변에서 좀 흔히 가는 여행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각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진 씨 한번 들어볼까요?
2: 저는 그냥 이 아프리카를 그 앞전에 에티오피아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서 아 비슷한 느낌의 국가겠거니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
2: 네. 완전히 그 광활한 초원 막 뭐 각종 산들 이런 걸 상상을 했었죠.
0: 그래서 기대는 좀 하고 간 거죠. 어느 정도에.
2: 사실 의아했어요. 앞전에 갔던 곳을 또 이렇게 간다고? 어떤 반전이 있을까? 약간
0: 설렘 반 기대 대륙을 또 다시 간다?
2: 네.
0: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좀 약간 의아함.
2: 네. 그렇죠.
0: 다니엘 씨는 어땠어?
1: 저는 일단 처음에 모나코랑 엄청 헷갈렸어요.
2: 아, 맞아,
1: 모나코랑
2: 맞아.
1: 모로코랑
0: 모나카랑은 안 헷갈렸어요.
1: 모나카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0: 오케이,
1: 네.
0: 오케이.
1: 모나카 하모니카 맛있게 불 수 있고. 네. 그래서 모나콘 줄 알고 저는 되게
0: 헷갈릴 수 있어요.
1: 모나코는 또 약간 도시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좋다. 너무 설레었었어요.
0: 그리고 모나코는 좀 약간 부유한
1: 그쵸?
0: 또
1: 네.
0: 느낌 강하고
1: 부호들도 많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랬다가 이제 모로코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 설렘이 좀 줄었죠.
2: 아, 왜?

0: 전 도시를 좋아해서.
1: 아,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0: 그래서 약간 일단은 뭐 간다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했고 일단 정말 사전 정보가 없어서 너무 궁금함이 되게 컸었어요. 어떤 나라일까? 익숙치 않아서.
2: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대체 뭘 겪고 왔는지 위대한 가이드 3 모로코 편 예고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이런 거를 보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요.
1: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 그 배경으로 들어온 듯한.
2: 육해공 끝장 여행을 즐기세요.
3: 엔조이!
4: 형 진짜 너무 화이트한데?
5: 야, 다시 보니까 너무 꾀죄죄하게 나왔다.
6: 정말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5: 아, 근데 지금 화면을 돌려보니까 막 네. 비명 소리도 들리고 그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서 막 소름이 돋네.
6: 맞아요.
5: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비명 질렀는지 기억나요?
7: 저게 아마 제 목소리일 텐데 네. 제가 순간적인 공포로 인해서 하늘을 날다가 이제 아, 그 장면이 아마 또 막판쯤에 나올 텐데
6: 그쵸, 그쵸.
7: 방송으로 확인하시죠. 아, 근데 정말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 우리 확실히 모로코는 편안했던 기억은 많이 없죠.
6: 없죠. 아, 있는데 사실 저는 엄청 큰 충격과 공포가 한번 있었어가지고 그게 너무 커서 편안했던 기억이 사실 좀 끄집어내야 돼요. 저기 클라우드 저편에 숨어있어요. 네.
5: 아, 우리 장윤희님이 다니엘님도 고소공포증 있는 걸로 아는데 모로코에서 스카이다이빙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비하인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6: 스카이다이빙처럼 보일 수도 있겠군요.
5: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
6: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모로코에는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아, 그 중에 이제 투부칼 산이 있어요. 그 산행이 정말 쉽지 않았죠.
5: 그렇죠. 이게 사실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것도 굉장히 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네. 거기에 이제 투부칼 산을 우리가 올라왔다 네. 왔죠.
6: 정말 네, 진짜 그때 오르면서 아 너무하다.
5: 투부칼 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 투부칼 산을 알기 전에 투부칼 산이 속해 있는 아틀라스 산맥을 더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이 산맥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께 이해가 되게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스 신화에 지구를 드는 형벌 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그렇죠. 크고 웅장하고 높은 산맥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투부칼 산이라고 합니다.
6: 뭐 나무위키 읽어 왔어요?
7: 아니.
5: 자, 최다니엘 씨.
6: 저는 진짜
5: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올게요.
7: 아, 뭐야?
6: 네, 감사합니다.
8: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네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최다니엘 씨 아까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말 이어서 들어볼게요.
1: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0: 챙겨드려야죠.
1: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모로코에 대한 거는 아마 보신 방송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 와 제가 정말 가고 나서 요 위대한 가이드 제작진들이 너무하다. 정말 우리 메인 PD 우타구 PD 정말 진짜 몇 사람은 잡고 싶다. 정말 악마다 악마.
0: 지금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도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저는 정말 악마라고 느꼈어요. 그 정도로 아마 방송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2: 정말.
0: 그 산 오를 때 네. 사실 막 눈보라도 치고 우리가 이제 예고편에도 나가지만 우리가 이 생소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 네.
0: 솔직히 이러다가 진짜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로 좀 약간 두려움을 좀 느꼈나요?
2: 예, 저는 특히 그 구름에 올라가 들어가서 위를 봐도 구름이고 아래 봐도 구름일 때

0: 뭔가 생사를 넘나드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정신도 좀 이제 혼미해지고 또 고산인지라 구름 속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죠.
1: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0: 우리가 그 구름을 뚫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었죠.
2: 다행히 살아서 지금 우리 셋이 모여 있죠.
0: 맞아, 우리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서울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1: 한 분도 잘 계시죠?
2: 아, 뭐 계시죠.
1: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는요, 우리 위대한 가이드들이 저희가 다녀온 곳들, 우리 모로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우리가 에티오피아도 갔다 오고 또 요르단도 다녀왔잖아요. 뭐 저희가 아는 안에서 이미 지나간 시즌이긴 하지만 모두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2: 약간 비하인드 토큰가요 이제?
1: 그렇습니다. 날씨부터 먹는 거, 뭐 노는 거, 뭐 경험한 것들 등등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기억나는 선에서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행 필수품, 이거 필수품이에요.
2: 뭐죠? 예. 아,
1: 예. 팬티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0: 정말 정말.
1: 예. 예. 그리고 곁들여서 최다니엘 이무진 씨의 목격담과 미담도 기다립니다. 저희는 3부로 돌아옵니다.
2: 요!
0: 예이.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5: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5922님 방금 위대한 가이드 검색했는데 헤드라인 무슨 일인가요? 위대한 가이드 3 최다니엘 꼭지 뜯기는 줄 비며. 이거 뭐예요?
2: 이거 뭐죠?
1: 이거 나 기억.
2: 아 이거 그건가요? 그 사우나 같은 거 그거 뭐였지?
3: 아~
2: 이름 뭐였지?
3: 하맘이었나?
2: 하맘.
1: 아~ 전통 목욕. 아~
3: 맞네. 맞아.
1: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문화이기도 한데 이제 사우나 또 네. 이렇게 전통이 또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가서 놀란 게 그 수제 시장에서 네. 정말 목욕용품 진짜 많았잖아요.
2: 아, 맞아요, 목욕 진짜 많았죠. 네. 약간 물에 넣는 거, 약간 뭐. 코로 뭐 하는 거 쉐이빙 뭐 다 있었죠.
1: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1: 1355님 오늘 모로코 목욕탕 알몸 때밀이 사건 진실인가요? 서로의 직관 소감 다섯 글자로 부탁드려요.
2: 아이고.
1: 직관 소감을 다섯 글자로.
2: 그럼 어떻게 무진 씨부터 해볼까요?
3: 다섯 글자요. 직관 소감. 네. 와.
1: 일단
3: 정말.
1: 제가 한번 갈게요.
2: 아 그래요.
1: 볼 꼴 못 볼 꼴.
3: 볼 꼴 못 볼 꼴.
1: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진 씨 한번 가볼까요?
3: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남성 몸 딱 다 같이 봤으니까 거기서 거기 가겠습니다.
2: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약간
3: 아니, 남자끼리 사우나 갔다 왔는데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거기서 거기라니요.
1: 무진 씨,
3: 제가 뭐 얘기한지 마시고요.
1: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3: 네.
1: 사과 한번 하세요.
3: 아, 네. 예. 네, 들어주시는 오후에 이제 2시 데이트 네, 수많은 청자 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직 어려서 그래요.
2: 네.
1: MZ라 네. 예. 우리 최다니엘 씨.
2: 저요. 괜한 걸 봤네.
1: 일단은
3: 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야 우리?
1: 자, 그거는 네. 위대한 가이드 3를 보시면. 네. 우리가 뭘 보고 뭘 느꼈는지는 미래가 있으리 보시면 됩니다.
2: 네. 여기까지 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3: 네, 넘어가시죠.
1: 대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유민정님 안 본 눈사요.
3: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네 명 다섯 글자가 나왔는데 제 말이 그나마 덜 디스 아닙니까? 지금
1: 저희는 주어가 없어요.
3: 맞아요.
1: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3: 네.
1: 자 박수양님. 세 분 티키타카는 진짜 레전드예요.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위가3를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3: 아,
2: 수양님도 네.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 그러니까요. 왜 그러시죠?
1: 하지 마요.
2: 네. 알겠어요.
1: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2: 네.
1: 그분이 불편해하세요.
2: 아, 맞습니다. 예.
1: 자 이렇게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모로코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0: 주스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8112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 배우님. 안 더우세요?
2: 그러니까
3: 제가 약간 입고 놓았는데 중간에 벗을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일단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1: 이해하는데 네.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더워요.
3: 네. 더 보이긴 하네요.
2: 겉보기엔 얇아 보였는데 만지니까 진짜 네, 통풍이 아예 안 되겠는데.
1: 왜냐면 모로코가 또 사막 기후기 때문에 또 저녁에는 쌀쌀하고 맞아.
3: 그리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맞아요. 바람을 막아줘요.
2: 맞아요.
1: 우리 이제 고생한 얘기 많이 하니까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네. 실제로 이제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면 굉장히 끈끈해지잖아요. 네. 네. 두 분은 어땠어요? 좀 겪으면서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약간 그런 기분이 좀 그러나요?
2: 저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약간 제2의 형제처럼 기억이 뜨문뜨문 나오긴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1: 굳이 뭐 뜨문뜨문 그걸 넣어야 돼요?
2: 가끔씩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이 난다.
1: 다니엘 씨는 어땠어요?
3: 저는 사실 무진이랑 시즌 2 때 우리가 아르헨티나 때 처음 만났나?
2: 맞습니다.
3: 네, 그때 만났는데 그때는 서로 모르니까 약간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모로코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밤에 되게 뭔가 마음에 안착한 그런 기분이에요. 무진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착한.
1: 그럼 여행 중에 이 사람 첫 인상이랑 네. 좀 지내보니까 진짜 다시 봤다 싶었던 순간이 있어요?
3: 우리 멤버 중에서요?
1: 멤버 중에서.
3: 대호 씨요.
1: 네, 김보람 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세 분이서 시즌3까지 여행 진짜 많이 가셨잖아요. 네네. 여행하면서 서로 진짜 싫었던 점. 딱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위가 삼형제 이간질하기 이렇게
2: 싫었던데
1: 진짜 이건 좀 불편했다. 여행 메이트로서 이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이었다.
3: 여기 없는 분도 말해도 돼요?
1: 가능합니다.
3: 네. 너부터 말해.
2: 아니 저는 뭐 진짜 싫었던 점을 꼽으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기억밖에 안 남았는데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굳이 고르자면
1: 굳이
2: 다니엘 형님의 그 뭔가 모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바이브가
3: 무슨 소리야.
2: 살짝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어떤 일단 해보자 타입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 뭔가 계획 근거 없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바이브가 약간 결이 안 맞긴 하더라고.
3: 야,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말했다. 이거 하는 게 아니었지?
2: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1: 우리 다니엘 씨는?
3: 저는 명수 형한테 명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명치.
2: 그건 진짜 안 좋은 기억인데.
3: 명치 맞아서 그때 약간 트림이 나올 뻔했거든요.
1: 좋네, 소화도 되고.
2: 네. 체했었나 보네.
1: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3: 배우시도 하나 해주세요.
2: 맞아요.
1: 저는 다니엘 씨요.
3: 저 뭐죠?
1: 왜냐면 입맛이 너무 아이 입맛이야. 왜냐면 여행을 가면 네. 그 현지 음식을 많이 즐겨야 되는데 네네. 다니엘 씨가 이제 아침에 그렇게 햄버거 타령을 하고
2: 맞아.
1: 빵 타령하고
2: 하루에 햄버거에 진짜 체감 타는 60분 들어요.
1: 초콜릿 타령하고
2: 맞아.
3: 자 2927님
1: 그걸 네가 왜 이거
3: 가만히 있어봐요. 3인방 현지 음식 잘 드시던데 가장 먹기 힘들었던 현지식은 어느 곳이었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향료, 요리 방식 등등이 궁금해요.
1: 기억에 남는 음식이 좀 있어요?
2: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 음식이죠. 타진. 이 뭐 양고기 타진, 소고기 타진 이런 거 다 먹었었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찜 요리 같은 건데
3: 갈비찜 같은 거.
1: 그렇죠. 이제 좀 거기 모로코만의 특별한 그 온기 같은 그 그릇에다가 이제 찌듯이 나오는
2: 맞아요.
1: 찜 요리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맛있었죠.
2: 맞아요. 그 뚜껑이 뾰족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찌기 때문에 뭔가 향이 한국에서 그냥 소체다가 찌는 거랑 또 맞아요. 조금 달랐어요.
1: 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향신료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2: 맞아요.
1: 우리 다니엘 씨는 뭐 위대한 가이드 전체 통틀어서 좀 인상적이거나 아니면 입맛에 정말 안 맞았던 거.
3: 전 통틀어서 인상적이었던 거 르완다의 감자. 잊지 못합니다.
2: 이걸 내가 안 먹어봤어. 진짜 너무
3: 무진 씨만 못 먹어봤는데.
2: 네, 맞아요.
3: 위대한 가이드 정말 그 통틀어서 르완다 감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양파 피자.
2: 양파
3: 정말
2: 피자.
3: 찐이에요, 찐. 그렇죠.
2: 치즈 엄청 올라간. 네.
3: 그리고 그 뭐죠? 삼색으로 된 스무디 같은 거. 그 이름 뭐였더라?
2: 그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과일. 그 먹은
3: 과일. 수박 그렇죠. 뭐 저기. 파스타치오?
2: 되게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랑
1: 이래가지고 위대한 가이드 보겠어요?
3: 죄송합니다.
1: 셋 다 이래가지고 지금
3: 빨리 다음 질문 넘어가요.
2: 심지어 에티오피아
1: 자, 여러분들.

0: 궁금하신 분들은 위대한 가이드 1부터 저기 3까지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어, 스프리스.
1: 아, 스프리스.
0: 스프리스.
2: 아, 스프리스. 스프리스.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스프리스.
0: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자, 여행에 대한 질문이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요. 5070님, 대호님은 여행 가면 그날의 클럽은 꼭 가본다고 하셨잖아요. 에티오피아와 모로코 클럽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 클럽 못 간 아쉬움을 모로코 야호로 삼형제가 다 같이 외쳐주세요.
3: 아니, 뭐.
1: 알고 보면 대호 형이 클러버야. 그죠?
2: 아, 맞아요. 얘긴 들었습니다.
0: 자, 여러분들 모로코 야호 신청해 주셨으니까 네.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맞아요. 둘, 셋.
4: 모로코 야호!
1: 아, 그거야. 아, 이 야호가 아니야.
2: 그 야호. 그 언제적 야호예요?
1: 죄송합니다.
2: 야호.
0: 자, 우리 규빈 님, 만약에 에티오피아와 모로코 중에서 다시 한 곳만 여행할 수 있다면 세 분은 어디를 가실 건지 궁금해요. 어, 두 분. 어디 가실 거예요?
2: 모로코와 에티오피아 중.
0: 둘 중에 하나.
2: 이거 어렵네.
0: 자, 우리 다니엘 씨.
1: 저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0: 어, 왜요?
1: 카사블랑카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 카사블랑카는 영화에 나오는 지역으로도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굉장히 중동, 아프리카, 유럽의 세 문화가 섞여 있는 그 건축이랑 그 도시의 그런 풍경이 너무 멋있었고 카사블랑카에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겨서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도시예요.
2: 그렇군요.
1: 아, 왜요? 불만이에요?
0: 물어본 것만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알겠어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에티오피아의 아르테알레. 저 아, 화산은 용암을 에르테알레. 네. 이거 꼭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온 게 조금 아쉽긴 해요.
2: 맞아요. 네,
0: 그래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
1: 아, 진짜요?
0: 어, 그럼요, 그럼요. 우리 무진 씨는?
2: 저는
0: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른다면
2: 저는 모로코의 마라케시.
0: 크, 왜요?
2: 다시 간다면 그곳에 가서 그 밤마다 열리는 야시장에서
1: 아 좋지
2: 또
1: 좋지.
2: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네. 즐겁게 해줬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0: 그 도파민 터지게 하는 네. 그 모든 것들.
2: 아 미쳐버릴 것 같아.
0: 나 아직도 손이 떨려.
2: 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
1: 따고 오고 싶지.
2: 아, 맞아.
0: 자, 뭔지는 우리
2: 방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0: 방송으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5202님, 위대한 가이드 제작 비하인드 궁금합니다. 혹시 위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장면은 어떻게 찍는 건가요? 촬영 후에 다시 장소로 돌아가서 인터뷰 찍는 건가요? 아님 장소에서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건가요? 방송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방송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2: 맞네요.
0: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인터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촬영을 하고 찍는 건지 어떻게 찍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1: 약간 사실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떤 한 스팟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터뷰를 좀 하는 부분이 많고 그 어떤 막에 뭐 기상이나 이런 거에 변화가 있으면 네. 그 다음 날이나 뭐 그때 하는 경우가 많고
2: 맞습니다.
1: 대개는 그 나라에서 많이 했었죠.
0: 맞아요, 맞아요.
2: 보통 이제 촬영 일정 진짜 말 그대로 그 카메라에 우리 모습을 담는 그리고 경험하는 장면들을 다 촬영한 이후에 여유 남는 여유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저도 네.
0: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곳을 다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께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니까.
2: 맞습니다.
0: 예, 보통은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인터뷰 시간을 따로 잡아서 네. 그걸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네. 시스템입니다.
1: 왜냐면 우리가 금방 또 까먹거든요.
0: 네,
1: 그래서 까먹기 전에 제작진들이 빨리 잊어먹기 전에 인터뷰하려고.
0: 특히나 이제 최다니엘 씨가 많이 까먹습니다.
2: 아, 저는, 예.
1: 저는 약간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려요.
2: 두 분 인터뷰 시간 진짜 길더라고요.
1: 우리 PD님 악마야. 악마야.
0: 어,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9031님이 지금 예고 찾아보니까 모로코 산에 눈이 내요. 아. 아프리카에 눈이 내린 건가요? 혹시 기후 위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야...
1: 이 부분이 정말 깜짝 저도 깜짝 놀랐어요.
2: 네.
1: 사실 아프리카하면 우린 뭐 세렝게티 초원이나 막 사막 뭐 그런 맞아요. 거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의 이거 거의 만년설이죠. 거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항상 눈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진짜 신기해요. 눈으로 봐도 믿기지가 않고 한 시야에 다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산이 산맥이.
0: 그렇죠. 네.
1: 굉장히 신기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눈이 왔던 것 같아요. 특정 어느 순간부터 구름에 오르기 조금 전부터 계속 눈이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투부카야 산 자체가 이제 4,000m 이상인 산이기 때문에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기온도 낮아지고
2: 네.
0: 그다음에 이제 눈도 계속해서 이제 기상 이변 때문에
2: 네.
0: 뭐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눈이 내리는데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모로코에 대한 궁금증을 싹 풀어드릴 건데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뭐 가령 뭐 과자는 얼마인지, 시야는 어떤지, 추천 관광지는 어떤지, 뭐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모로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0: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여행 필수품. 우리 다니엘 씨가 가장 안 챙기는 그거 뭐죠?
1: 아, 팬티 세트.
0: 네, 팬티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사연 받는 동안 최다니엘 씨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1: 저는 리키 리치 앤 알람 마피아의 그 하비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비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응? 하비비는 내 사랑, 내가 아끼는 사람이란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 서양권에서는 굉장히 밈으로도 유명했어요. 이 단어가.
2: 네. 하비비.
1: 그래서 저는 우리 아끼는 사람이 나와서 하비비로. 네.
0: 아, DJ로서 이런 노래 진짜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어렵네요. 하비비 노래는 리키 리치 앤 아람 마피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

0: 최단희 씨의 추천곡 리키 리치 앤 아랍 마피아의 내 사랑 하비비. 예, 하비비가 내 사랑이라는 뜻이죠. 네. 예, 잘 들었습니다.
1: 아, 너무 좋은데요.
0: 아,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네. 김현희 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모로코 왕자님의 선곡 같아요. 너무 어울려요.
1: 아, 네. 슈크란.
0: 어, 이 더위가 지금까지 불쾌하게 느껴지는 더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를 같이 들으니까 네. 뭔가 더 이 더위가 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느낌.
1: 좀 로맨틱하죠.
0: 괜찮았어요.
1: 괜찮았죠. 네.
0: 우리 이은실 님이 어? 박명수 씨 목소리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2: 야, 약간의.
0: 자,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두대 초대석 위대한 가이드 3의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질문이 지금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네.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면 우리가 딱 뇌리에 떠오르는 게 여행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김은정 님이 세 분 신혼여행으로 가신다면 위가 촬영지 중 가실 만한 곳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으세요?
1: 신혼여행이요.
2: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아무래도 휴양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모험 형식으로 갔던 국가들, 지역들보다는
0: 그러니까 무진 씨 네. 우리가 갔던 곳 중에서요.
2: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1: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혼여행으로 혹시나 요르단

0: 이게 동굴 호텔을 가신다면 아마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감기나 뭐 약간 네, 낯선 환경에.
1: 아니 근데 나는 저는 모로코도 굉장히 로맨틱한 도시인 것 같아서 신혼여행지로도 좋을 것 같아요.
0: 신혼여행 카사블랑카 괜찮죠?
1: 카사블랑카.
0: 근데 저는 신혼여행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추천합니다.
1: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네네. 정열의 도시.
2: 네. 저는 요르단 추천하고 싶어요.
1: 요르단도. 오.
2: 막 진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신혼여행이 될 것 같아요. 와디럼, 뭐 와디무집.
1: 마지막에 이제 사해 호수까지.
2: 네, 뭐 사해, 가고. 뭐 기타 등등. 페트라, 예. 시크 다 좋았던 것 같아요.
1: 오, 기억을 굉장히 잘하시네. 우리 강혜진님이 에티오피아 또 열심히 보셨나 봐요. 카로 부족장님 집에서 마신 전통 커피는 무슨 맛이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저도 궁금해요. 맛이었어요. 저도. 무슨 맛이었나 그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1: 어떤 맛이었어요?
2: 이게 커피 원두가 아니고요. 커피콩 껍질을 우려서 만든 차입니다.
0: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
2: 그래서 커피의 그 카페인 향보다는 차 향이 조금 더 짙은데 어디선가 커피가 톡톡 찌르는 정도의 맛이었던 것 같아요.
0: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보리차랑 이런 거 끓여 먹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연하게.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강한 커피 맛보다는.
0: 네. 보리가 얼마 없어서 조금만 넣고 끓인 물.
1: 차에 가까운 맛. 5070님이 에티오피아 모로코는 벌레 많이 없었나요? 아 이런 거 여행할 때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엄청나게 큰 벌레를 봤다거나 코모도 왕도마뱀을 봤다거나 모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벌레 에피소드도 듣고 싶어요.
2: 벌레.
0: 저는 벌레는 한국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저도 한국 와서 많이 본 것 같은데.
1: 아니 뭐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제가 만족스럽게 진행을 할 텐데.
2: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에티오피아 그리고 모로코 다니면서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지 않았나요?
0: 맞았어요.
2: 에티오피아의 그 모기 기피제를 가져가긴 했는데 굳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은 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의외로 막 벌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은 많이 없어요.
2: 네, 맞아요.
0: 전 심지어 모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기억나는 건 우리가 르완다 갔을 때 산에서 이제 가시나무 봤을 때 가시나무에 대한 그런 추억은 있지만
0: 맞아,
1: 벌레에 대한 기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3985님 모로코에서는 주로 뭘 타고 다녔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궁금해요. 보내셨는데
0: 모로코에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그 교통수단 트램.
2: 맞아요.
0: 전철 지상 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2: 맞아요.
0: 그게 저는 사실 우리가 책에서 본다거나 옛날 막 역사 막 조선시대 막 이렇게 그런 시대극에서 본다거나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지금 2026년에 모로코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굉장히 깨끗하게 신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좀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트램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깔끔하고 실용적이고.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구 마라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에서는 이제 마차도 타고 다니는 거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0: 아 마차 탔잖아요. 네,
1: 왜냐면 이제 그 아스팔트 위를 말이 또각또각또각또각 걷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좀 낭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815님 2년 살다 온 모로코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민트차도 드셨으려나요?
2: 아 우리 많이 먹었죠.
0: 근데 이분은 이름이 모로코예요? 2년 살다 온 모로코라고.
2: 아, 에이 그러니까 본인에게 모로코가 2년 살다 온 곳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1: 제가 2년 살다 온 곳이 모로코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2: 설마 조남이 못 로짜 코짜
1: 되신. 2306님 모로코 사람들도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는 길거리 음식으로 뭘 파나요? 우리처럼 사계절마다 다른가요? 추천해주세요. 길거리 음식.
2: 모로코 길거리 음식
1: 좀 약간 인상적으로 먹었던
2: 거리 음식. 우리 아무래도 이제
0: 오렌지 주스
2: 오렌지. 맞습니다.
0: 오렌지 주스
1: 이건 가야죠.
0: 네, 오렌지 주스
1: 모로코는 무조건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
0: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고
2: 네, 장난 아니었어요.
0: 생각보다 한국 사람을 전 많이 못 봤어요 모로코에서.
1: 맞아요. 네.
0: 좀 사실은 낯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나라니까 네. 많이 안 가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사블랑카 이런데.
1: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과일 주스를 좀 많이 드셔보시면 오 진짜 이렇게 맛있다고
2: 맞습니다.
1: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6322님이 들어보니 위대한 가이드가 진짜 쉽지 않은 여행인데 세 분 출연 결심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우리 얼반 네. 우리 도시남 다니엘님 무진님은 네. 어떤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나요?
0: 저는 정말 처음에 이제 위대한 가이드 제작진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약간 도시가 좋다. 화려한 도시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도시 이걸 다 얘기했거든요. 거기만 다 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2: 저도 호주 얘기했어요.
0: 호주 얘기했어? 악마야 악마. 진짜. 네.

0: 요거는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루안다, 그리고 뭐 모로코 사실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알고 계셨죠? 예.
2: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네요.
1: 얼추 예상은 했지만 그랬구나.
2: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다.
0: 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여행 필수품입니다. 최다인 씨 뭐라고요?
2: 아, 네, 팬티 세트.
0: 예,
2: 네.
0: 보내드리고요. 5094님 세 분 얘기 들으니 모로코가 친숙한 느낌이에요. 오늘 방송하나요? 저 꼭 볼게요.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1: 오늘 오후 네. 9시 30분에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0: 네. 네.
2: 혹시나 본방을 놓쳐도 바로 재방이하니까요. 네. 네.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벌써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2: 아, 벌써요?
0: 예, 네, 그럼요.
1: 빠르긴 하네요.
0: 바쁘시잖아요. 빨리 가세요. 네.
1: 빨리 가세요, 래.
0: 두대 정치자분들 다 위대한 가이드 보게 만들어야죠. 홍보도 좋고 호소도 좋습니다.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 네, 무진 씨.
1: 호소할 거 없고. 사실 뭐 많이들 이제 대신 가주는 느낌으로 그 위대한 가이드를 보시지만 이번 모로코 편은 정말 많이 흥미진진할 겁니다.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한번 보고 판단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다들.
0: 좋습니다.
2: 네.
0: 많이 더운가요?
2: 더워가지고.
1: 그러니까 벗었어.
2: 안에 땀이 가득 찼어요. 위대한 가이드 너무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약간 이런 여행지 너무 좋습니다. 한 번쯤은 와보세요라는 그런 취지가 조금 담겨 있었다면 네. 이번 에티오피아와 모로코는 정말 저희들이 모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는 맛이 훨씬 더 있을 거예요. 보면서 아마 재밌게 정말 약간 안방에서 아늑하게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위대한 가이드 3 오늘 저녁 9시 30분 MBC 에브리원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모로코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렸지만 우리가 방송 앞전에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낀 매력 가운데도 또 모로코에서 또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아프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안정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녹화 때 또 만나요.
1: 만나요.
0: 네, 지금까지 두대 초대석 최다니엘 이무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1: 안녕.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아, 4부 첫 곡으로 제가 추천했습니다. 저희 추천곡 위대한 쇼맨 OST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위대한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4시 시즌 1부터 같이 하다가 사실 좀 서먹할 때도 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 다들 경험해보셨겠지만 여행 메이트라는 게 항상 의견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컨디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얼굴 붉힐 때도 있고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가이드의 위대한 쇼맨이었다. 예.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This is me. 나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제목과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 제목 자체가 주는 것들이 우리와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자, 9322님 혼자 야근하는 대디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말을 제가 거침없이 했거든요. 아니요. 저 여기서 계속하면 좋죠 뭐. 예. 예, 저도 기계가 다 됐습니다. 예. 더 하면 좋죠. 예. 모로코 여운이 기네요. 전서훈님, 저도 4년 전에 사막에서 낙타 타보고 싶어서 모로코 마라케시를 다녀왔는데

알라딘에 나올 것 같은 이색적인 도시 분위기에 너무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 한마디 더 드릴게요. 그 마라케시에 가시면 야시장이 서거나 아니면 아침이나 낮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만 꼭 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모든 야시장의 자판이 다 걷어지고 아주 조용할 때 골목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혼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친구가 있다면 같이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정말 알라딘 아니면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100인의 도적들인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꼭 한번 그 골목에 한번 나와보시면 이런 황홀했던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연은 모로코에서 2년 살다 오신 두댕이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0815님, 아 카사블랑카에는 외제차랑 소달구지가 길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려나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카사블랑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브롤터 해협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가면 유럽의 문화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화와 중동의 문화를 모두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카사블랑카도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743님, 모로코 출국할 때 무진 씨가 김대우 형님께 큰절하던 모습이 화제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큰절을 하신 건가요? 스포 가능할까요? 이건 뭐 스포의 개념은 아니고 지금도 보셨잖아요. 무진 씨가 많이 익숙해지니까 가끔씩 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눌러준 겁니다. 예, 한 번씩 살짝. 박수영님, 오늘 위가 3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진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너튜브도 그렇고 워낙 이제 여행 전문가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여행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자부합니다. 위대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태 있었던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시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걸 좀 경험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여행 얘기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에 6190님. 아이 셋 데리고 차로 이동 중인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고막 아파요. 원희, 은희, 준희 조용히 하라고 좀 해주세요. 아,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면 라디오를 잠깐 끄셔도 되지 않을까요? 약간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떠드는 거잖아요. 울고. 예. 하지만 원희, 은희, 준희 엄마가 시끄럽다고 하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조용해지게 이소라의 너희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어서 제니의 신곡이죠. Less than a lover까지 들었습니다. 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악기들이 가장 막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최고의 악기는 사람 목소리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라 씨도 정말 전설이고요.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제니 씨도 항상 정말 이끼가 끼지 않는 구르는 돌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노력해내는 모습이 저보다는 동생이지만 항상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아티스트라는 게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2시의 데이트 저는 스페셜 DJ 김대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미 누나는 출산 휴가를 떠나셨고요. 제가 내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도록 할게요. 9063님. 대디, 오늘 출근 버스 찍는데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 퇴근하고 싶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옆 할머니가 제 말을 들으셨는지 불쌍하다며 사탕을 쥐어주셨어요. 하하하하.

세상이 아직은 따뜻한 것 같아요. 예. 예, 옆에서 그렇게 그냥 나지막하게 아 퇴근하고 싶다라고 이게 그냥 한번 흘린 말이었을 텐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사탕까지 씌워주시니까 그거 사탕 먹고요. 당 올려가지고 오늘 하루 또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5202님 과학세포 관찰보고서 쓰면서 두대 라디오 듣고 있는 중2 학생입니다. 대호님 라디오 DJ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글이 저절로 써지는 기분이에요. 자연인이시던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춤추시고 진행하는 거 보니까 엄청 신기해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저에게 라디오 DJ 세포도 있는지 지금 보이시나요 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025님 방학 중인 딸과 스케이트장 왔습니다. 오 스케이트장 너무 시원하겠다. 여기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입니다.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한여름의 겨울 느낌이라 예전에 그 왜 우리 시 배우면서 그런 거 느꼈잖아요. 배웠잖아요. 공감각적 그런 느낌. 더운데 시원하다.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한마음으로 빌어주십시오. 9669님이 우리 와이프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사연 방송되는 거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순산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한마디 남기고 지금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가도 잘 챙겨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음 사연 때는 뭐 이제 아기까지 셋이 듣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남편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굉장히 두렵고 초조하고 설레고 막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게 MBC 라디오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순산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것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엇뷰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김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8618님, 나보다 나이 많은 내 새꾸, 오늘 2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재미있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랑 다르게 더 예뻐서 보이는 라디오 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야호! 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 뭐 적고 있었냐면, 어제 상암 온도가 37.1도였는데 오늘 38.1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열질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미 쪽에 또 이제 소나기가 많이 내리고 현재 이제 대기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씨 정보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태풍 돌핀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올여름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쉽지만 오늘 끝곡 TLC의 Waterfall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헌화로,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해안도로로 꼽히는 길인데요. 금진해변에서 심곡항을 거쳐 정동진까지 가파른 절벽과 푸른 동해 사이로 이어진 강릉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명소입니다. 헌화로를 따라 심곡항 쪽으로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이 바다에 바짝 붙어 이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긴 바다를 메어 만든 길이라 차창 바로 옆으로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파도가 높은 날엔 물보라가 도로까지 튀어올라서 굽이치는 길을 달리다 보면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네요. 이 길에선 파도 소리도 드라이브 음악이 되겠네요. 8월 4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가볍고 시원한 그런 곡이에요. 매그너 스페럴의 Sleep Talking 들으셨습니다. 이 싱어송 매그너 스페럴이라는 싱어송 라이터는 이제 22살이라고 하네요. 아주 근데도 약간 예전 소울 디스코 이런 음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노래가 시원하네요. 오늘 정말 더운 8월을 이렇게 더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와 오늘 정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더웠는데 좀 바깥에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바깥에 길에 계신 분들이 너무 더워하는 모습이 참 힘들어 보였어요. 자주 쉬시고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9284 쓰시는 분이 순디 휴가 끝내고 복귀했어요. 회사가 짱입니다요. 출석하셨어요. 휴가 죄송합니다. 휴가가 힘들죠. 좋기도 하고 몸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휴가를 지내셨길래 지금 회사가 짱이라고 다시 회사에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서세열님 순디 안녕하세요. 늦점으로 먹을 제육볶음 볶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아 그러네요. 왜 이렇게 늦게 점심을 드세요? 지금 4시면은 거의 저녁인데 아무튼 맛있게 볶으면서 또

0: 드시면서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 들으세요. 정아님은 저는 순디가 제일 재밌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최영희님, 순디 간만이에요. 인사는 간만에 하지만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완벽한 하루에서 이렇게 시원한 곡들을 많이 선곡을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의 신청곡이 있어야 완벽한 하루에 이 선곡표가 꽉 채워지니까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쌈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유성물산교육,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아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에코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박인영님이 신청해주신 이한철 피처링 안예은의 여름 좋아 들으셨습니다. 이한철 씨는 항상 이렇게 뭔가 노래에서도 이 살랑 이렇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아주 아주 노래를 아마 부를 때도 이 노래를 녹음할 때도 이렇게 싱긋 웃으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이빨이 보이게 웃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름 좋아.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만 해도 이게 언제 나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이 정도로 덥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서울이 지금 중부지방이 이렇게 더운 게 처음이라고 하네요. 정말 덥긴 더운 날입니다. 그래도 뭐 여름에는 휴가도 있고 뭐 피서도 가고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좋죠. 여름은 또 좋긴 좋습니다. 좋기도 하고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0726 쓰시는 분이 이 더위에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 골골대고 있지만 완벽한 하루는 챙겨 들어야죠. 좋은 노래 들으며 기운 차려 볼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쩌다 이제 또 근데 오히려 이럴 때는 막 그 바깥이랑 실내랑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잖아요. 더우니까 막 에어컨을 많이 틀어놔서 그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쉬시고 기운 차리시기 바랍니다. 3588 쓰시는 분이 순디 큰일 났다요. 김밥집 하는데요. 채 써는 기계가 고장 났나 봐요. 당근 10kg 언제 다 썰죠? 아이고 큰일이네요. 손님이 많으면 정말 그거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썰어야 된다. 손님이 좀 먹고 썰어야 된다 하면은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차분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젠간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기계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104 쓰시는 분은 퇴근길 항상 버스 타는데 오늘은 그 잠깐 걷는 것도 힘들어서 택시 탔어요. 저를 위한 플렉스 해버렸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최대한 이 더위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집에 있다가 여기 그 방송국을 오기 위해서 차를 타기 타는 데까지 한 열 걸음 걷는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아 참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전람회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너에 관한 나의 생각.

전주만 들어도 아주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는 노래죠. 오장박,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 곡은 이예지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이 곡을 어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지 안 틀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수정님이 선곡으로 출석 체크시키는 완화 순디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곡이 전람회 곡도 그렇고 전람회 너에 관한 나의 생각도 그렇고 내일이 찾아오면 또 너무 좋네요. 신디로퍼의 The Goonies Are Good Enough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들렌 페이루의 The Summer Wind입니다. 빌리 홀리데이가 떠오르는 신인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90년대 중반에 데뷔한 미국의 재즈 뮤지션인데요. 나른하고 살짝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The Summer Wind는 60년대 초 독일에서 발표되었던 노래입니다. 영어 가사가 붙여진 이후로는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게 됐는데요. 바다 건너편에서 불어온 여름바람을 계절처럼 왔다가 사라진 사랑에 비유한 가사가 들어있습니다. 마들렌 페이루는 2006년 앨범에 이 곡을 담았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여름 노래 The Summer Wind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마들렌 페이루의 The Summer Wind였습니다. 여름 노래라고 막 빠르고 막 이런 막 브라스도 나오고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노래도 들으면 시원하지만 이런 노래도 굉장히 운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곡에서도 뒤에 이렇게 나오는 드럼 브러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붓같이 생긴 드럼 스틱이 아니라 붓같이 생긴 걸로 착 이렇게 드럼을 착 긁으면서 바람 소리 같은 느낌이 또 나서 더 시원하게 들리는 그런 곡입니다. 마들렌 페이루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취향의 공유에서 소개해드렸고 굉장히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진 재즈 뮤지션이죠. 이 앨범 앨범을 꽤 많이 냈어요.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이 재즈 보컬의 매력에 푹 빠질 듯한 그런 보컬입니다. 다른 곡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10 쓰시는 분이 순디 음악 하나로 꽉 막힌 퇴근길이 영화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창 음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꽉 막혀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만 이렇게 좋은 배경음악이 하나 딱 나오면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딱 바뀌게 되죠.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음악이 나오면서 퇴근길이 이렇게 영화가 되는 그런 느낌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많이 들어주세요. 윤정희님은 속삭이는 듯한 이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오래된 필름 영화를 보는 것만 같아요. 맞아요. 좀 빈티지하죠. 너무 좋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하태준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요즘 안신혜 씨 노래 푹 빠져 있어서 무한 반복 재생 중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이 말이 조금은 씁쓸하게 담담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인연들도 더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고요. 안신혜 씨. 원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죠. 안신혜 씨의 버전으로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하태준님이 공유해주신 취향곡이었죠.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에 이어서 윌콕스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하태준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원하님이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호! 아, 야호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야호는 피로감에 음악이 필요해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요.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저도 갑자기 음악이 너무 고플 때가 있죠. 그럴 때 라디오를 틀면 정말 새로운 음악, 좋은 음악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고유미님은 여름엔 맘마미아 수록곡을 반복해서 듣곤 합니다. Our Last Summer 신청해요. 겨울이 되면 이 무더위도 약간은 추억이 되겠죠. 하, 그렇죠. 맞아요. 언제 이렇게 더웠냐는 듯이 겨울엔 또 올해는 또 이렇게 추울 때가 없다는 그런 항상 불안해요.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아, 어쨌든 여름에 고유미님이 반복해서 듣곤 하는 맘마미아 OST 중에서 Our Last Summer 같이 듣죠.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26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울산에서 듣는 89년생 완화 애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모르던 새로운 음악들과 취향들을 발견하게 해줘서 순디에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이 우리 첫째 아이 돌인데 축하해 주세요. 이름은 우주랍니다. 아, 이름이 예쁘네요. 우리 우주 첫돌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필터 샤워기 제가 보내드릴게요. 김미금님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더운 음식 안 먹나 봐요. 라디오만 듣고 있네요.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 저는 순댓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아, 저는 가고 싶네요. 순댓국밥집. 아, 정말. 근데 좀 이렇게 날이 더울 때 이런 거 좀 땡기지 않나요? 순댓국밥 같은 거 땀 이렇게 쫙 뻘뻘 흘리면서 막 먹고 나면은 왠지 밖에 나오면은 몸의 온도가 쫙 올라가서 좀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 아, 좀

더운 여름에 책 안 보고 시원한 맥주 먹을 생각에 너무 신나요. 독서 모임 하는 분들은 그래요. 여름에는 시원한 정말 그 치킨집에서 나오는 맥주 거의 막 얼음잔에 나오는 그 맥주 먹으면 정말 너무 시원하지 않나요? 아,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그 동네에 있는 그런 맥주집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합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정말 첫 모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원함이 아 정말 저도 거기 끼고 싶네요. 자 이제 2부 끝곡 들을 차례입니다. 김지원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6178 쓰시는 분도 이 곡 신청을 해주셨어요.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7번 곡도 이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 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첫 곡으로 루이스 미겔의 사보라미 들으셨어요. 아주 낭만적이네요. 3부부터 낭만적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조명진님이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는데요. 인사는 처음 남기네요. 순디의 담백한 목소리와 멘트가 항상 듣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이렇게 놀러 오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신청곡도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은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099 쓰시는 분은 방울토마토 농사일 하면서 FM4U 계속 틀어놓는 애청자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어머니들한테 인기 많으시다고 했는데 저희 농장 외국인 친구도 순디 목소리 좋아합니다. 아, 어머니들의 또 외국인들까지. 아, 어떻게 한국말을 잘 이해하는 그런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 지금 농사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 많이 드시고 더위 조심하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요즘에 제가 토마토를 많이 먹고 있어요. 토마토로 요즘에 냉파스타를 많이 만들어 먹고 있는데 방울토마토 좋죠.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주식회사 보온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KB국민은행,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경기도청,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긱스의 짝사랑에 이어서 림킴의 Now Here 들으셨습니다. 림킴의 노래는 지난달에 림킴이 발표한 정규 2집 중에서 Exit to Nowhere 앨범 중에서 나온 곡입니다. 구선영님이 림킴 목소리 잔잔하니 너무 사랑스러운 노래네요. 신곡인가 봐요. 플리에 담아갑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였습니다. 긱스의 짝사랑. 아, 참 긱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대단한 밴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니. 정원영 씨, 또 키보드의 강호정 씨, 한상원 씨 기타,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렸던 베이스의 베이스 누구였죠? 정재일 드럼의 이상민. 아주 정재일하고 이상민 이 두 친구가 정말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나이에 두 친구가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긱스와 함께 그리고 보컬의 이적 씨까지 대단한 밴드였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은 게다가 또 이분들이 아주 다들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가사에다 그냥 냉면 얘기를 써가지고 이 노래 인트로만 나오면 냉면이 확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많이 잘 들었습니다. 9794 쓰시는 분이 발목이 아파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순디 라디오가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병원에서 MBC FM4U를 틀어놓고 계시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0891 쓰시는 분, 순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남편 휴가 기간인데요. 오늘이 화요일. 벌써 살짝 투닥 서로 틱틱거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쩌죠? 글쎄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틱틱거리게 되나?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정말 깊게 그리고 대화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이런 그 일하시면서 남편분이 일하시고 아내분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계시다가 계속 붙어 있으면 이렇게 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뇌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라면 안 저럴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서로를 이제 서로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귀여운 면모를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틱틱거리지 않아요. 계속 붙어 있으면 차라리 계속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잘 한번 대화로 깊은 대화로 한번 이번 휴가 기간을 빌어 깊은 대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 테니까 카페에서도 깊은 대화를 둘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조은영 님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제이슨 무라질의 노래입니다. Life is... 그래요. 0891 쓰시는 분. 인생은 정말 원더풀합니다. 한번 그런 인생에 서로 이렇게 틱틱거리면 살 그럴 여유가 없어요. 자, 곡 듣죠. 제이슨 무라질의 Life is Wonderful. It takes a crane.

제이슨 브라즈의 Life is Wonderful 들으셨습니다. 0740 쓰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 딸이 엄마 퇴근 픽업 왔어요. 방학이라 엄마 픽업해주네요. 오, 좋은데요. 퇴근길에 꼭 상수님 라디오 들어요. 하, 이렇게 딸이 엄마 퇴근하실 때 픽업해와서 같이 둘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퇴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이 두 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픽업하시다가 같이 커피도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9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순디. 여자친구 추천으로 완화 듣기 시작했고 이제 매일 듣고 있어요. 상순 퀴즈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상순 퀴즈 이제 한 곡 듣고 우리 상순 퀴즈 풀러갈 건데 조성욱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아, 이제 들을 때 됐어요. 이 곡. 때마침 우리 조성욱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이 곡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01년 오늘 8월 4일은 미국의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 루이 암스트롱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독보적인 트럼펫 연주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재즈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루이지애나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갑자기 루이지애나가 나오죠. 재즈의 고장 하면은 루이 암스트롱, 그래서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건 참 어이가 없네요. 재즈. 저는 왜냐면은 이렇게 이런 재즈 하면은 원래 미국의 재즈의 고장이 있잖아요. 뉴올리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이 암스트롱 하면 저는 뉴올리언스가 딱 떠올리는데, 아마 루이 암스트롱도 그 뉴올리언스에서 아마 정말 재즈 연주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즈 뮤지션들이 뉴올리언즈에 꼭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요즘에 재즈 뮤지션들은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있겠지만, 저는 딱 루이 암스트롱 하면 뉴올리언스가 딱 떠올립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아무리 루이 같은 루이래도 루이지애나, 그래서 루이지애나의 암스트롱

암스트롱가의 루이지애나에 사는 암스트롱. 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루이지애나로 하기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X. 저는 오늘 루이지애나 출신은 아니고 뉴올리언즈에서 자라서 그렇게 재즈를 잘한다. 루이 암스트롱이 정말 우리한테는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런 그 히트곡이 있어서 보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엄청난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트럼펫 연주 저희가 저도 이제 재즈를 공부해서 루이 암스트롱의 그 연주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루이 암스트롱 노래 말고 트리오로 들으시면 정말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자 오늘 상승 퀴즈 제가 좀 음악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밖에서 빨리 노래 틀으라고 좀 난리가 났어요. 루이 암스트롱은 루이지애나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면 뭐 끝나면 뭐 루이 암스트롱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나오겠죠. 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상승 퀴즈 풀어 보시죠.

상승 퀴즈에 이어서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셨습니다. 상승 퀴즈가 오늘 루이 암스트롱은 루이지애나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라고 했는데요. 저는 루이지애나가 아니라 뉴올리언스 출신이다 라고 해서 X로 찍었습니다. 모르죠. 루이 암스트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5361 쓰시는 분이 루이 암스트롱과 루이지애나 둘 다 루시여서 저는 정답 O. 아, 이렇게 적분을 하시는군요. 김혜정님은 정답 O. 제가 루이 암스트롱 성대모사를 좀 해요. 인기상도 받은 적 있어요. 아, 그래서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O로 하셨습니다. 안정수님은 X. 그럼 존 덴버는 덴버에 살았겠죠? 그렇죠. 괜찮은데 안정수님. 이경님은 정답 X. 재즈는 나보다 순디가 잘 알 테니까 따라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1054 쓰시는 분이 X. 순디 방금 전문가 같았어요. 이렇게 X를 오늘 특이

특이하게 세 분을 이렇게 나열해 주신 우리 제작진이 나열해 준걸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진짜 루이가 루이예요? 네. 루이 암스트롱은 루이지애나 주 출신이 맞습니다. 재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린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루이지애나 주인 걸 몰랐네요, 제가. 다른 도시인 줄 알았어요. 루이 암스트롱이 이름 루이는 프랑스식 이름이고요. 재밌게도 루이지애나 역시 루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남부가 프랑스 식민지였던 시절,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이름에서 따와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맞아요. 하지만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 똑같은 거군요. 그래서 5가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였죠. 서울에 쌍문동에서 태어났다. 근데 저는 쌍문동을 얘기한 거고요. 루이지애나 주 서울 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X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건 틀린 거네요. 그래도 뉴올리언스 맞네요. 그래서 기분은 좋지만 또 기분이 이상해요. 또 틀렸는데. 맞았는데 틀린 기분. 알겠습니다. 어쨌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로 해서 오늘은 5가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네. 자, 노래 듣죠. 일단 정답자 5분 뽑아서 저희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오선화님이 신청해 주신 곡. 제가 이렇게 왜 자꾸 이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답을 틀렸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놀려요. 글로 그래도 틀렸다. 오빠 틀렸어. 막 이렇게 우리 제작진이 저를 이렇게 놀립니다. 그래서 울컥해요. 정말. 정말 싫다 싫어. 자, 오선아님이 시청하신 곡 듣죠.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에 이어서 옥상범님이 신청해 주신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314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멸치 세 박스 사서 멸치똥 떼고 있는데 아직도 반 박스도 못 뗐네요. 미치고 팔딱딜 노릇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우리 김밥집 하다가 당근 10kg 채 썰어야 되시는 분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따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따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묵묵히 옆에는 좋은 음악 또 아직 근데 세 박스인데 반 박스 못 됐으니까 배철수 음악 캠프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탁 그냥 멸치똥을 쫙 떼면은 세 박스 언제 이렇게 세 박스를 다 뗐나 싶을 때가 나올 겁니다. 일단 광고를 들으시면서 일단 좀 떼고 계세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53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주말에 어머니 핸드폰에 미니 깔아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4시에 하는 DJ 누구냐고

좋아해 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꼭 사연 적는 거 가르쳐 드리고 미니로 꼭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내일 수요일 내일은 젠지의 음악 토마스 쿡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마지막 곡 청요일의 해피엔드 오브 어스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희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연골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레이싱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FM for you.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단에선 이른바 김천 3인방이 유명한데 소설 쓰는 김현수와 김중혁 그리고 시 쓰는 문태준이 바로 그 셋입니다. 아, 예전에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썼다면 요즘은 하지 않는 연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내 고향인 제주에 내려가 산 지 벌써 5년이 넘었다는 문태준 시인 근황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심지를 굳게 하는 일, 헐거워지는 일로 하루를 사는 일,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잘 자라게 하는 일, 쓸데없는 걱정을 내보내는 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일. 일의 문제는 바깥에서 찾기보다 자기 마음에서 찾는 일, 마음바탕에 고요를 심는 일, 말과 생각과 행동의 뒤를 살피는 일. 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서도 시인은 은근히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 매미 울음은 여름날의 배경음. 막도 듣다 보니 심드렁하게 대하는 매미 소리인데 시인은 역시 다릅니다. 매미가 나무의 어느 슬픔에 내려앉아 우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나무도 기대어 울고 싶었을 것이다. 시인은 매미 울음에서 더 깊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보이 조지의 The Crying Game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슬픈 영화였어요. 네. The Crying Game. 보이 조지. 보이 조지는 컬처 클럽의 리드 보컬이었고요. 네. 나중에 DJ도 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우리가 저 매미가 맴맴맴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운다고 표현을 하죠? 매미가 소리를 내는 거지 우는 건 아니잖아요. 매미는 우는 게 아니고 짝짓기 이거 이런 아니에요, 매미?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매미의 맴맴맴은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가 추파를 던지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휘파람을 분다든가? 근데 우리는 운다고 그러죠. 네. 아저씨, 아, 얼어 죽게 좀 시원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은정 씨, 네, 그런 곡은 없고요. 네. 시원한 곡으로 보내드려야 할 텐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보이조지의 The Crying Game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키움증권, IS동서,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번저비 런어웨이 들었습니다. 아, 7490 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더위로부터는 도망쳐야죠. 런어웨이 번저비. 야, 대단하신데 이분 정현주씨 매일 러닝을 하는데요, 오늘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뛰고 왔는데 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뛰고 오니 너무 좋습니다. 와, 에어컨 빵빵한 집입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예, 이거 아, 지금 물론 뭐 뛰고 와서 샤워하고 뭐 냉방된 집에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이거 아, 조심하십시오. 예, 뛰러 나갔는데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미 이상한데 하고 몸에 이상을 느끼면 벌써 늦은 거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뭐 뛰실 수 있는 거죠. 정현주 씨. 너무 자신의 젊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아,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2892번으로 청해 주시는 음악. The Smashing Pumpkins. Tonight, Tonight.

코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들었습니다. 002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이 원래 저 프레디 머큐리 솔로 앨범에 먼저 수록돼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퀸이 Made in Heaven이라고 프레디 머큐리 사망 뒤에 음반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편곡을 해서 수록을 한 거예요. 퀸, I was born to love you. 002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Smashing Pumpkins의 Tonight, Tonight. 야,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앞에 꼭 얼음 깨지는 소리 같아서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어, 그래요? 오, 아, 시원했으면 된 거죠, 뭐. 예. 고윤슬 씨. 이름도 제가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나만 빼고 또 신나는 곡들 연속으로 즐기셨군요. 조정현 씨. 예. 아, 그렇게 늦으면 안 되죠. 지각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그것까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9835번으로 청해 주신 One Republic, Good Life.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은 폭염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요. 낮 기온 36.8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중대경보는 전남 동부, 전북, 전주 그리고 경기도 곳곳에도 발효 중이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정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이 변수인데요. 태풍 돌핀은 이번 주 후반에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경로에 따라서 폭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가즈오 이스이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전에 시미즈 레이코의 만화 월광천녀를 먼저 접했다. 월광천녀가 정식 출간되기 전에 해적판으로 먼저 접해 판타스틱한 스토리와 함께 복제인간과 동성애 같은 이슈를 받아들였다. 30년도 전에 순정 만화풍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가 아름답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너는 누구의 선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사랑은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만 될 뿐인가? 인간은 왜 아름다운 것을 그리 사랑하면서도 그걸 쉽게 파괴하려 드는가?

무더운 8월을 어디론가로 떠나서 시원하게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독서는 좋은 대안책이 되기도 한다. 책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월광천녀의 아키라가 첫 등장하는 대나무 숲도 나오고 나를 보내지 마의 기숙학교에서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천진무구한 소년 소녀들도 만나게 된다. 아이들은 자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따로 예정된 삶이 있어. 18세가 되면 기숙학교 학생들은 거기를 나와 예정된 운명을 따라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려 애를 쓴다.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들에겐 배운 걸 활용하거나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길은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난 용도가 정해진 존재.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살아가야 하는 게 복제인간의 운명이다. 그런 존재에게도 공부가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했을까? 이성과 감정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인데 처음부터 수단으로만 규정된 존재는 영혼이 없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 인간 존재의 정의가 생물학적 기준에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 관계와 기억, 예술, 사랑 그런 다양한 조각들로 인간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존재일까? 철수는 오늘 더위를 싹 잊게 하는 서늘한 질문들로 피서하는 법을 생각해본다. 갈수록 비인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지, 아니 인간이란 요체는 정말 무엇인지를 자꾸 묻게 된다.

에버리지 화이트 밴드 퍼슨 투 퍼슨 들었습니다. 자, 뭐 인조인간에 대한 얘기들, 예, 리플리컨트라고도 하고, 이거 이런 계통의 영화들도 많잖아요. 오늘 뭐 영화 아일랜드 생각난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 영화 재미날 때 봤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의 이완 맥그리거하고 스칼렛 요한슨 주연했던 아일랜드. 와, 블레이드 러너 생각도 좀 나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예요. 저는 뭐, 예, 못 보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아주 10대, 지금 10대들은 볼 수 있을까요? 인간하고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게 인간인지에 대한 인간과 휴머노이드 간의 어떤 문제들이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한데. 자, 6시 40분 33초 막 지났습니다. 7208번으로 오늘 마을 공동체 전시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저잖아요, 이거. 그런데 백햄 36주년을 이건 민지 작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대요. 36주년 팬 아트화를 그렸답니다.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아니, 보고 안 해도 돼, 이런 건. 예. 이런 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뭐 제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쓰는 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제 초상권을 가지고 어디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이건 제가 바로 저 내용 증명 날립니다. 하지만 이건, 네, 마을 공동체 전시회니까 괜찮습니다. 잘 그리셨네. 네. 자, 6371번으로 라디오가 들어가는 제목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라디오가 진짜 이런저런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제목에도 많이 나오고. 자, 라파엘 사딕 라디오 듣겠습니다.

0: And think I want you back 들었습니다. 이 최근에 이거 저 BTS의 J-Hope하고 정국이 여기만 춤을 추죠? 크니 J-Hope 이 친구 진짜 춤을 잘 춰. 와, 아,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절친하네요. BTS로 한번 출연했고 그 다음에 J-Hope 혼자서 출연했고. 아, NSYNC의 I Want You Back 3795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라파엘 사딕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8: 백조 싱크.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11: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9: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형님, 그 절친의 기준이 뭐였죠? 잘 알고 계시네요. 두 번 출연하면 절친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정한 거예요. 6240번으로. 자, 1, 2부 끝곡은 정지선 씨가 청해주신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Be Without You.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고 압도적인 기세를 뽐내는 선수, 수천 수만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손을 흔드는 빅스타, 혹은 직장에서 늘 잘 나가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작가 조지 오웰도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을 잘 알듯 이렇게 일갈했지요. 지금 승리하고 있는 사람은 불멸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당신은 그 위세,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죠. 그러니 냉정해야 한다. 즉, 모든 것은 한때이니 승리 중인 당사자라면 겸손할 것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나라면 기죽지 말자.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AJR, Burn the House Down 들었습니다. 백회 방상 듣고 있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고 짝 보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에요. 6335번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방학 기간이라 편안하게 놀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매일 들으면서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매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잘 풀리니? 아니, 궁금해서 그래 아저씨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의 방학 동안의 일이라는 건 뭘길래 일이 잘 풀린다 그러는가? 아, 혹시 뭐 이성관계인가? 아무튼 뭐 일이 잘 풀린다는데 고마워요. 예, 아, 이 재밌어서요. 예, AJR Burn the House Down.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신현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KB국민은행,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음주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0: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좀 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예. 8541범, 백캠 듣고 자란 저희 집 복학생이 그러네요. 초등학교 6학년? 아, 한참 백캠 들을 나이지. 네. 아, 오늘 빵 터지는데, 이거. 예. 자, 배신의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1: 김지연 씨, 지난주에 빠져서 섭섭했어요. 배신의 축구, 아니 한수요. 네. 유승철 씨는 오늘은 배신의 한수 하겠죠? 와, 지난주 결방해서 호전했습니다. 나름 백캠의 3대 킬러 콘텐츠인데. 와우.
3: 아, 도저히 동의가 안 되네요.
2: 예. 3대 킬러 콘텐츠가 뭐예요? 그럼 3대면 두 개가
3: 아니 코너가
2: 거세요?
3: 달랑 4개 있는데 뭐. 배철수 영화 캠프에 제가 제작진으로서 말씀드리지만 네. 킬러 콘텐츠는 오직 하나뿐이고요.
1: 그러니까 앞에 나름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나름.
3: 킬러 콘텐츠는 목요일 그거 하나뿐이고요. 그게...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 목요일 그건 무슨 그게 킬러 콘텐츠예요.
3: 아니 그게 그나마
1: 그런... 아니,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아무튼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는 킬러 콘텐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네네.
1: 어, 그래도 어쨌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네. 예, 지난주에 배신의 한수 안 했는데
2: 네네.
1: 아, 순전히 뭐 이건 배순탁 작가가 너무 바빠가지고
3: 아니죠 아니죠.
1: 못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3: 송명석 PD가 바빠가지고
1: 이 사람 PD는 없어도 우리가 언제 방송에 안 된 적이 있었나? 오늘도 지금 이민섭 PD가 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3: 송명석 PD 휴가 중입니다.
1: 아니, 송명석 네. PD 얘기 저 핑계대면 안 되고.
3: 듣고 있을 텐데.
1: 배순탁 씨가 워낙 바빠가지고 워낙 찾는 데가 많고. 와.
3: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배순탁 자체가 킬러 콘텐츠야.
2: 아, 그렇군요.
3: 그, 저 오늘 가져온 곡도 제가... 그
1: 뭐 갑자기 은근슬쩍 음악으로 넘어가 지금
3: 아니 그 관련이 있어서 오늘 가져온 곡도 네. 제가 또 이제 또 평일에 좀 공연을 가봐야 돼서요. 네. 가보겠습니다.
1: 뭔 소리야 지금? 이거 봐.
2: 아니 이 정도 되면 게스트를 굳이 이렇게 바쁜 분을 굳이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좀 그, 약간 그런
3: 아, 저
2: 생각이.
3: 안 해도 좋습니다.
1: 아, 심각하게 한번 아니.
2: 아,
3: 저 옛날에 그래서
1: 게스트 뿐이 아니고
2: 네네.
1: 과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작가가
2: 그것도 그렇죠.
1: 배순탁밖에 네. 할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3: 아 그거는 진짜 저밖에
1: 냉정하게
3: 없죠.
1: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3: 제가 진짜
1: 있어요.
3: 냉정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1: 네네
3: 저밖에 없습니다.
1: 이 사람 어이가 없네.
2: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가장 1순위로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3: 아니 안 하셔도 제가 해봤습니다. 냉정하게 해봤거든요.
1: 아니, 네. 자기가 나는 안 해도 된다.
3: 아니 냉정하게 너는 그냥, 보니까
1: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어?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거예요? 너 그냥 아니, 가만히 있어라?
3: 아니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1: 자 아무튼 네. 자 오늘 축구 얘기 안 합니다.
2: 네.
1: 아이고 저 축구 캠프는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계속
3: 그럼요.
1: 축구 얘기하고
3: 네네.
1: 자 음악 얘기 바로 들어갑니다.
3: 네.
2: 네. 아, 제가 2주 만에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1: 네.
2: 지금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인입니다. 미도리 예거라는 가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1: 아, 그래서 앞에 이름이 미도리군요.
2: 네. 일본어로 녹색이란 그린이라는 뜻이죠.
1: 네.
2: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영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16살 때 잠깐 도쿄로 돌아갔다가 다시 18살에 런던에 정착해서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1: 아하.
2: 클래식 중에서도 첼로를 연주를 했는데요.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1: 오.
2: 그런데 이제 본인이 클래식을 연주할 때 클래식 교육은 불안감을 좀 많이 키워줬다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하루에 9시간씩 연주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연주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대요.
1: 네네.
2: 그러면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이 곡을 쓰기 시작하고 첼로 위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싱어송라이터가 된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좀 즉흥적인 첼로 리프 위에 보컬을 얹으면서 음악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적 영감을 어디에서 받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바흐, 말러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꼽았더라고요. 첼로를 거의 매일 이제 뭐 연습하듯이 연주를 하는데 거의 매일 바흐를 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평생 단 한 곡의 노래만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듣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제임스 테일러의 멕시코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한 배경 위에 포크 음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이 이 미도리 예거의 음악 안에서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도리 예거의 음악 중에 싱글로도 발표 효과 된 적이 있었던 엑스테리어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1: 네네.
2: 한번 이 배경 안에서 들어보시면 이 사람의 음악이 조금 새로우면서도 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영국에 산다고요?
2: 네, 현재는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네.
1: 예거라고 발음합니까?
2: 네, 예거라고 네. 발음을 하더라고요.
3: 예거마이스터 할 때 예거입니다.
1: 영국계는 아니네.
2: 네, 아버지가 미국인이다 보니까 지금
1: 미국인이어도 예거라고 발음하진 않죠.
2: 그렇긴 하죠.
3: 아니, 네. 아버님이 유럽계인 거죠.
1: 쭉 올라가면
2: 네. 네. 약간
1: 예 제이가 예 예로
3: 동유럽계인 거죠.
2: 네 맞아요.
3: 동유럽계고 이제 일본 피가 섞였거든요.
1: 아니, 우리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사실 없는데.
2: 근데 그렇긴 네. 해요.
3: 미도리는 이제 일본 말이고.
1: 그러니까.
3: 네, 녹색이란 뜻입니다.
1: 자 그럼 미도리 예거의 익스테리어 듣겠습니다.

0: 음악이 수상한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네요. 네. 예.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음악이네요. 네. 미도리 예거 익스트리아.
1: 사실 이 노래는 모기 물렸을 때 쓴 노래라고 해요.
0: 아, 모기 물리면 상태 이렇게 되나?
1: 아니, 모기를 물렸는데 그 모기 물린 자국이 이 내 안에 다른 가려움이나 불편함 그리고 나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좀 영감을 주면서 그러면서 쓰게 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여름스럽지 않은 느낌이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0: 모기 물린 게 다행이지. 거미에 물렸으면 스파이더맨 될 뻔했네.
2: 근데 올여름에 참 모기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저는 몇 번 물렸는데요.
2: 저는 아직까지 크게.
1: 밖을 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
0: 그것도 그렇죠. 저도 아직 안 물렸는데 네. 물렸다는 사람은 여러 봤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몇 번 물렸어요. 네.
0: 아, 좋은 환경에 사시네.
2: 저요?
0: 배철수 씨에게.
2: 제가요? 그 배철수 DJ에 비하면 진짜 볼품없는 걸 제가 아는데 진짜.
0: 아, 이 사람은 이상하게 나랑 비교를 해 계속.
1: 그러게요. 네.
2: 아, 근데 저는 이 미도리 제거 저도 아는 아티스트인데 네. 처음 딱 봤을 때 정말 별 쓸데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술 좋아하시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왜요?
0: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미도리 샤워라는
0: 얼굴이
2: 칵테일이 있고
0: 술톤이에요?
2: 아니요. 미도리 샤워라는 아니에요? 칵테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거 마이스트라고 또 술 유명한 게 있거든요. 둘 다 이름에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생각이 네. 납니다. 그리고 이 그 가수 싱어송라이터 연주자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요. 누구 때문이었냐면은 네. 소셜 미디어를 돌아다니다. 아, 역시 이분은 다르다. 아, 배우 이엘 씨가 올린 것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0: 아,
2: 처음에.
0: 아, 그래요?
2: 네.
0: 우리 친구 아니야 또 이엘.
2: 딱 음악을 딱 듣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도 대충 들어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던 생각이 납니다.
0: 아니, 나하고도 그 소셜 네트워크 마팔 있네. 나 왜 못 들었지?
2: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네네.
0: 알았어요.
2: 예. 24시간 지나면 지워지니까. 예.
0: 이 사람이 굉장히 저 열심히 저 팔로잉 하고 있구나.
2: 네?
0: 팔로잉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2: 저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봅니다. 네, 바로. 네.
0: 좋은 자세죠.
2: 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이엘 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데이빗 번의 첫 단독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네, 데이빗 번 Who is the Sky 투어입니다.
0: 야, 근데 표를 가져왔다는 게 뭐 굳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보통 뭐, 아, 뭐 공연 티켓을 네. 가져왔습니다. 뭐 입장권 이런 건데 표를 가져왔다.
2: 네.
0: 버스표 이후로 처음 들어보는데 학교 다닐 때 버스표.
1: 차표 한 장 같은.
2: 아니 티켓 지금 사대주의 영어
0: 이 사람이. 지금 4대주 운운할 때 지금 평생을 일생을 지금 남의 나라 음악 그 대한민국에 소개하며 살았는데 지금
2: 공연 티켓을 콘서트 티켓을 가져왔습니다.
0: 네네.
2: Who is the Sky 투어인데요. Who is the Sky는 2025년에 낸 앨범 이름이고요.
0: 네.
2: 2026년 올해 당연히 올해죠. 8월 21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데이비드 번의 첫 번째 단독 내한 공연입니다. 네. 50년 만의 공연입니다.
0: 밴드 하던 시절에도 한 번도 오신 적이 없고.
2: 77년에 결성했으니까 50년 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0: 50년 만에 드디어 예. 기념비적인 내한 공연. 네. 데이비드 번. 저도 예. 아주 좋아하는. 아티스트죠.
2: 예, 네. 신곡은 당연히 하고요. 토킹 헤즈 시절의 명곡들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0: 해야죠.
2: 예, 네, 저도 네. 이 공연을 갈 예정입니다. 저 보고 싶으시면 이 공연 오시면 되고요.
0: 네.
2: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이 공연 티켓을 좀 나눠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0: 네.
2: 네. 말씀해 주시죠.
0: 뭘 얘기해 줘요?
2: 아니, 퀴즈하고 뭐.
0: 퀴즈를 제가 내야 돼요?
2: 아, 제가 낼까요?
0: 아, 배순탁 씨가 가져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2: 아, 예, 예.
0: 나한테 내라고 그래, 갑자기.
2: 아, 퀴즈
0: 아니, 그것도 내겠습니다. 나한테 내라고 그럴 거면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1: 미리 말해.
0: 이건 선배님이 퀴즈를 내시면 제가 아, 네. 이 사람이 이거 참나 이거.
2: 이렇게 모든 지금까지의 전개가 다 제 머리 안에 있었습니다.
0: 우주의 기운이. 자, 내봐요.
2: 예, 어떤 퀴즈를 낼까 고민을 좀 했는데 토킹 헤즈 시절에.
0: 그냥 얼마 전에 그렇게 개봉한 영화 제목 맞추기 하면 되죠.
2: 그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0: 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2: 오, 찌찌뽕.
0: 네. 아, 네.
2: 얼마 전에 그 토킹헤즈의 공연 실황을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요.
0: 그렇죠.
2: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목은 무엇일까요?
0: 그렇죠. 라이브 앨범도 나왔고요.
2: 네, 라이브 네. 앨범도 나왔고 10월 달에 블루레이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영화의 콘서트 필름이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0: 네.
2: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데이비드 번의 첫 단독 내한 공연 Who is the Sky Tour 공연 티켓 4분 선정해서
0: 4분.
2: 예, 2장씩 총 8장입니다.
0: 네,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고요.
2: 네.
0: 샵 8000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이고요. 정답은 음악 나가 끝까지만 받겠습니다. 음악 나갈 때까지만.
2: 네. 제가 그래서 음악은 데이비드 번 솔로곡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데이비드 네. 번 그리고 팻보이 슬림이 같이 노래를 낸 적이 있어요.
0: 같이 했군요. 팻보이 슬림.
2: 피처링도 있습니다. 캔디 네. 페인, 세인트 빈센트, 에브리 드랍 오브 레인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 중에 네 분 선정해서 8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번 단독 내한 공연 Who is the Sky Tour 입장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자, Every Drop of Ra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주 영남 지방을 뒤덮었던 살인적인 열기가 지금은 수도권과 서쪽 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오늘 36.8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요. 호남 지방도 38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호남 곳곳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 일부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도 자주 오는데요. 내일도 오후에는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우양산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he Weeknd featuring Daft Punk, Starboy 들었습니다. 04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5분 8초 막 지났습니다. 875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라디오의 묘미는 내 신청곡이 나올 때보다도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해서 우연히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막 신청해 주시고 또 딱 좋을 때 틀어주시는지. 오늘도 백캠 들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 열고 그래도 신청곡도 남길래요 하고 남기셨는데, 예, 신청곡은 탈락입니다. 예. 아, 왜 저 남이 신청해서 나오는 게 더 좋다면요. 예. 좀 기다려보세요, 한번.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 자, 597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프랭크 오션, Lost.

테일러 스위프트, 예, Cruel Summer 들었습니다. 1, 2, 2, 4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프랭크 오션의 Lost였고요. 야, 이게 제가 저 신청곡 탈락이라고 얘기하고서 예, 가끔 보내드렸더니 야 이분은 김태현 씨는 탈락 이콜 신청곡 접수 완료. 야 참.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진짜 탈락시킨 적도 제가 꽤 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확실히 제가 사람이 원만해진 것 같아 성격이. 예전엔 탈락 그럼 무조건 탈락이거든 진짜. 예, 조금의 여지가 없이 탈락인데 이제 탈락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아유 그렇게 어렵게 신청했는데 또 예, 뭐 그렇게 탈락까지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요. 예, 사람이 이렇게 너무 원만해 삐죽삐죽해야 되는데 아 나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7시 44분 17초 막 지났는데 아 그래서 준비하긴 했는데 아 이거 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아 제스 글린 그리고 노래 제목도 목요일이야. Thursday. 이거 목요일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요일에 틀어도 돼요? 아니. 자, 제스 글린 featuring Her, H-E-R, Her, Thursday. 아까 8751번으로 청해 주신 분 듣겠습니다.

0: 제스클린 피처링 Her Thursday 들었습니다. 또 보내셨네. 8751번 탈락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크크. 다음엔 TPO 맞춰서 목요일에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TPO를 맞춘다는 게 뭐예요? TPO?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예. 요즘 유행하는 용어예요? TPO가? 아하. 뭔지 모르겠네요. 예. 어우, 야. Time, place, occasion. 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서. 오호. 아,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모르는데 왜 사용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오. 야, 아, 우리는 TPO 이런 건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와,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꼭 맞춰서 보내주세요. TPO에 맞춰서. Time, place, occasion. 어우, 야.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데뷔 앨범에서 제가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60 Years On.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60년 후에도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저는 없을 겁니다. 예. 자, 엘튼 존의 60 Years O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민선 PD가 수고했고요.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일찍 갔다 오는 바람에 요즘 같은 더위에 출근하는 게 괴로운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날씨와 상관없이 그저 회사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인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떤 분은 회사에 가야 할 다른 이유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데요. 갖고 싶던 옷을 주문해서 회사로 배송시킨다거나 사무실 근처 맛집을 알아내서 하루에 메뉴 하나씩 도전해보고 잘 자라는 식물을 사다가 매일 얼마나 컸나 관찰하는 거죠. 택배 가지러 가는 김에 일 좀 하고 올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겸 회사 한번 들러야겠네.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나를 속이고 또 속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4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찰리 푸스의 Changes였습니다. 별밤 열면서 회사 가기 싫을 때 회사에 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놔라. 근데 진짜 이게 어이없게 들리지만 저는 완전 동의해요. 이게 당연히 무슨 그러면 뭐 근데 회사에 9시간 있고 오는 길에 잠깐 뭐 거기 들리는 건 잠깐인데 해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단순하고 뇌는 생각보다 기계적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것과 그냥 아 오늘도 너무 가기 싫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랑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김소진님께서 회사나 학교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는 게 즐거워진다는데 그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특히 회사에서는 쉽지 않지 않나요? 학교에는 저는 매년 있었어요. 누구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토템을 하나 만든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왜냐면 제가 그 사람한테 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는. 한두 명한테 뭐 표현을 해도 그냥 혼자 속으로 좋아하고 친구랑 같이 키득거리면서 왜 아유 저기 지나간다 막 이러고. 근데 그게 굉장히 학교 가는 것에 큰 즐거움을 줬었거든요. 학년 바뀌면 또 혼자서 갈아치우고. 이게 좋지만 회사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9724님. 저도 내일 최면 걸어볼게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는 좋은 데 간다. 그곳이 바로 회사.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 돈을 에어컨을 계속 틀 수 있는데 내 돈을 안 써. 심지어 너무 빵빵해서 보통 회사는 약간 가디건이나 담요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라는 거. 게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믹스 커피를 원없이 먹을 수 있다. 등등 조금 아주 작고 하찮고 좀 옹졸해 보이는 회사에 가면 이런 게 이득거리들이 있지라는 거 만들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크게 좀 여유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오늘 3, 4부 별밤 초대석이요. 무려 13년 만에 정규 2집을 낸 뮤지션 림킴과 함께하는데요. 저도 우리 림킴 진짜 오랜만이에요. 김예림으로 본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와 그간의 행보 너무 멋졌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이따 9시에 같이 나눌 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과 혀가 꼬였네요. 부엉이들과 오늘치 수다를 떨어야겠죠. 오늘 하루 있던 기분 좋은 일, 속상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다 좋습니다. 뭐 이게 기분이 좋은 일이 있겠는데 너무 덥더라요, 여러분. 저는 한 7m 야외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진짜 더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치우면서 지나가는 느낌? 이게 더위 덩어리 사이를 내가 막 밀치면서 지나가는 느낌이 났어. 물론 그게 오히려 찬 자동차 안에 있다가 나가니까 더 심한 것도 있었겠지만 와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아무튼 사연 뭐 신청곡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아, 부엉이들을 위해서 선물도 있죠. 8월 9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저의 책입니다. 일상주의자의 감각 북토크가 열려요. 이거 열리자마자 제가 그 링크를 받기도 전에 광속

0: 매진이 돼서 출판사에서 부엉이들 못 올까봐 미안하다면서 마련해준 선물이에요.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가 오기 때문에 이승윤 씨와 책 얘기, 가사 얘기 나누는 자리가 될 겁니다. 부엉이들을 위한 스무 자리 확보되어 있으니까 1인 1매 입장권. 북토크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적어서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3일 제약, 오뚜기 카레, 음주 후 엔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8월 한달 한여름밤 음악축제가 별밤에서 펼쳐집니다.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첫 번째 주제는 밴드 5월 5일. 8월 6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들으셨어요. 3710님이 반대가 끌리는 이유 이 명곡 오랜만이네요. 당시 대학 새내기 때 만나던 진짜 안 맞던 아이랑 싸울 때마다 이거 들으면서 진중하고 화했는데 아 추억이네요. 와 진짜 구체적인 기억이 노래 때문에 떠올랐습니다. 노래가 이런 힘이 있어요. 진짜 아예 그냥 우리가 아예 잊고 살던 어떤 기억을 정말 그때의 내가 막 어떤 신발 신고 있었는지까지 갑자기 뜬금없이 다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게 음악이죠. 자, 7591님 저 좋은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를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보내요. 방학이라고 삼시세끼 밥에다 간식까지 갖다 바치느라 힘들었는데 덕분에 저도 방학입니다. 제대로 즐기려고 캔맥주 10개 들이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약간 이건 이제 예수님한테는 비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성경학교에 보내고 엄마는 이제 이 술과 예 함께 예수님에게 일단 육아를 맡기셨으니 술은 이제 마실 때마다 약간 좀, 예, 좀 몰래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즐기는 시간 마련하시고요. 7397님 오늘은 도저히 불 앞에서 밥해 먹을 엄두가 안 나서 해 지자마자 외식하러 나왔어요. 메뉴는 소고기 덮밥입니다. 휴가 끝나서 내일 모레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저도 택배 하나 회사로 시켜놓을까 봐요. 저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택배 오는 거에서 큰 도파민을 얻는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것 같은 거는 회사로 보내기. 꿀팁입니다.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브레이브 걸스의 운전만 해에 이어서 다현과 박재범의 플러리 조금 전 6시에 나온 신곡 함께 들었습니다. 317님, 지난 일요일 쭈쭈바 사 먹으려고 들린 무인 가게에 주인 잃은 지갑이 있는 거예요. 작은 메모와 함께 우편함에 넣어두고 왔는데요. 오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소중한 지갑을 잃은 속상함만 생각하고 찾아드린 건데 지갑 주인이 고맙다면서 무려 치킨 세트를 하사하셨어요. 나날이 갱신 중인 폭염보다 인류애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도 우편함에 지갑을 넣으면 그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돌려보내시나 보네요. 오, 그렇군요. 이게 경찰서에 가지고 가거나 해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게다가 작은 메모에 뭐라고 쓰셨어요? 진짜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돌려받으셨을 때. 그리고 3690님은 세탁기가 고장나서 오랜만에 빨래방에 왔어요. 주파수가 MBC에 맞춰져 있어서 이나님 목소리가 빨래방에 은은한 세제 향 마냥 퍼지네요. 반가운 마음에 문자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세탁소 사장님, 빨래방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FM 볼류를 틀어놓는 분인가 봐요. 안정숙님은 딸이 알바 마치고 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으로 파스타를 했는데요.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페페론치노를 너무 많이 뿌렸네요. 너무 매워서 콧물, 눈물 쏟으면서 먹었어요. 땀도 삐질삐질. 아, 이거 고춧가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약간 외국 거가 정말 맵던데 이열치열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스타를 그냥 후뚜루마뚜루 해드실 수 있는 그 요리 실력은 정말 부럽습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Love Me to Heaven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이라서 말 안 해도 손발이 척척 맞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큰 서운함이 번지기도 한다. 요 며칠 엄청난 더위 탓에 둘이 같이 일하면서 말 한마디 붙일 기력도 없었다. 그렇게 기계 앞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납품해야 하는 제품의 금형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계속 진행만 시키고 있었다. 알아차리자마자 가서 말했더니 남편은 왜 이제 알려주냐고 도리어 짜증을 냈다. 순간적으로 나도 화가 나서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러곤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금형을 바꿔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 금액적으로도 손실이 났고 이 더위에 야근까지 해야 했다. 차가운 기계 소리만 공장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새 신경 쓸 게 많아서 착각했다고, 본인 실수였는데 화내서 미안하다고. 그 말에 나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다음엔 서로 잘 확인하자고 말하며 내 동료이자 남편과 힘껏 손뼉을 마주쳤다.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김미성님 사연이었어요. 날씨 탓인지 작업 과정에 실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탓을 하며 푸념을 늘어놓고 저도 순간 화가 나서 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하고 그래도 금방 풀고 해피엔딩으로 그날 작업을 마무리했네요. 직장 동료이자 가족과는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어려운 걸 해내면서 살고 계시는군요, 미성님. 두 분 모두에게 있는 현명함이 밸런스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과는 제때 아무렇지도 않게 툭 할 수 있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어쨌든 사과의 완성은 받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됐어.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한 번에 받기 머쓱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사과하는 쪽에서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정석이죠. 그게 정석인데, 미성님은 또 바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도 잘못했다는 식으로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싸우지 않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잘 화해하면서 살자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야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은희님은, 우리 남편은 자기 잘못도 저한테 미루는데 사연 속 남편분은 말씀도 예쁘게 하시네요. 왜 그러신답니까? 저한테 다 고자질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미성님 남편도 처음에 미성님 탓했다가 반성이 빠른 거죠. 에이. 그 진짜 빠른 반성도 빠른 반성인데, 이 사과를 그냥 바로 1차 사과에서 예쁘게 받아주신 미성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도 사과 받을 일이 있을 때 머쓱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은희님 얘기는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고자질해 주시고요. 김미성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요즘 부엉이들의 마음은 무탈한지 안부 묻고 그 답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계신지 사연과 신청곡 받으면서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듣겠습니다.

플레이브의 그런 것 같아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김정현님, 연년생 대학생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 고등학생 때까지 여름이면 다 같이 워터파크 가고 수박 싸들고 계곡으로 놀러 다니고 했는데 이젠 애들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네요. 저를 위해 그런 데 가자니 모든 게 귀찮아요. 와, 근데 아이들이랑 사이 엄청 좋으셨네요. 고등학생까지 워터파크를 부모님이랑 간다고요? 수박 싸들고 계곡과 함께 간다고? 와, 정현님 진짜 아이들이 정현님 좋아하신 거네요. 지금도 친구들 말고 정현님이랑 놀러 가고 싶어 하면은 그 진짜 문제인 건데 아주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건강하게 키워내신 겁니다. 1010님 정든 첫 자취방 3년 살고 이사갑니다. 짐 싸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사갈 신혼집에서 더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길. 별밤 들으며 혼자 셀프 이사 포장 중인데 외롭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이제 진짜 완전 다른 생으로 네, 챕터를 앞두고 계신 밤이군요. 축하드려요. 두 분을 위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건 트레이너 노래 듣고 올게요. All the way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4616님은 당직 출근 중이에요. 오늘 밤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이라고 이 무더운 여름밤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고요.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림킴 씨와 함께 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의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독보적인 이너 목소리. 출구에서 또 다른 출구로 장르를 넓혀가는 아티스트. 오늘 별밤 초대석은 가수 림킴과 함께합니다. 림킴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림킴입니다. 와, 효과음까지.
0: 아, 효과음이라는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서 환호하고 있는 청취자들의 인사고요.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91님이요. 끼약 너무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하셨고 홍지현님은 림킴 나온다고 해서 몇 년 만에 라디오 켰어요. 널 어쩌면 좋을까 너무 좋아요. 이건 노림수가 요거를 콕 집어주셨네.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우리 아이스브레이킹 토크 있습니다. 림킴 첫 정규 앨범이었죠. 굿바이 20.

0: 거기 수록곡이었는데 널 어쩌면 좋을까 제가 가사를 썼었고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 저도 너무
0: 아,
1: 좋아요.
0: 진짜요?
1: 네.
0: 너무 다행이다.
1: 이
0: 그리고
1: 곡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0: 많더라고요.
1: 네, 진짜.
0: 신기했어요. 약간
1: 그러니까요.
0: 수록곡 이 정도 이때부터 또는 이 전부터도 수록곡이 사랑받기는 굉장히 좀 힘든 시대였는데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하고 있고 그때 그 림킴 씨의 진짜 되게 차분함 속에서 표현해내는 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싶었었던 막 간질간질한 디테일들이 진짜 제가 너무 들으면서 짜릿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에서 2개월로 나오셨었군요.
1: 네,
0: 아,
1: 맞아요.
0: 네, 이걸 놓쳤네.
1: 아.
0: 어머나 세상에. 그 함께 하시는 도태윤 씨는 그때 그가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보신 건가요?
1: 한 1, 2년 만에 봤던 것
0: 아,
1: 같아요.
0: 그래요? 그
1: 예.
0: 전에도 뭐가
1: 종종 보기는
0: 아,
1: 했었는데, 네.
0: 그랬구나. 세상에 진짜 약간 교복 입고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둘이 노래한 거는 되게 오랜만이니까 좀 묘한 기분이.
0: 진짜 대한민국이 악뮤와 더불어 가장 사랑한 혼성 듀오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분 2개월로서는 13년 만에 방송 출연이었는데
1: 네.
0: 마찬가지로 13년 만에 림킴의 두 번째 정규 앨범 Exit to Nowhere가 발매되었어요. 근데 그 정규를 발매한 게 하지 않았었군요. 그동안 꽤 잦은 신보 소식도 있었고 OST도
1: 네.
0: 있었고 해서 몰랐는데 정규를 안 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그냥 하다 보니까 굳이 정규는 내지 않았던 거였을까요?
1: 그 전에 사실 EP를 내기는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앨범을 만든다는 게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냥 활동을 하면서 좀 시기를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 꼭 앨범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0: 드디어.
1: 내게 됐죠.
0: 근데 본인도 모르게 모든 게 완전히 또 어떤 챕터로 완전하게 진입을 한 다음에 앨범을 정규를 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전에는 그 싱글로서 시도했던 많은 그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1: 네.
0: 초반에는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의 아주 색다른 모습도 보여주셨었는데 음악으로.
1: 그렇죠.
0: 와, 그때 정말 기분 좋은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때 어떤 정규를 내는 느낌보다는 이것저것 막 탐험을 하다가, 아, 하고서는 오늘 너무 아, 예쁜 투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지금의 느낌으로 정돈된 느낌이 딱 생겼을 때 정규를 무의식적으로 낸거 아닐까.
1: 맞아요.
0: 그죠?
1: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0: 음악 색깔도 좀 많이 달라졌을 거고 제가 그 광고 나가고 있을 때 얘기했는데 림킴 씨 보면서 약간 음악으로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온것 같다. 사춘기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좀 내가 뭘왜 이걸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것저것 안 하던 시도를 해보는 것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인데 좀 어떠셨을까요?
1: 그쵸. 이제 사실 뭐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음악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항상 그 시기마다 좀 솔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그런 시기를 또 보시고 또 했던 게 아닐까.
0: 맞아요.
1: 네.
0: 진짜 거의 유례 없는 행보였던 것 같고,
1: 네.
0: 앞으로가 진짜 더 훨씬 더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 가사도, 원체도 관심이 많았었고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감각적이기도 하고요. Never Gonna Be Alone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블 타이틀이고요. 먼저 얘기 나눌 곡은 이 곡인데 이게 가사가 뭔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곡 설명을 듣고 나서는 더 확실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냥 가사로만 보면요. 올 영어 가사입니다. 근데 나는 너를 그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봤고 아, 그 하얗게 입고 춤추는 거 봤어. 그러다 신랑이랑 있는 것도 봤고, 누구랑 있는 거 봤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는 너를 봤어. 그리고 You're never gonna be alone이 계속 반복이 돼요.
1: 네.
0: 그리고 2절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봤어. 뭐 되게 사소한 설정들이 있어요. 내가 너물 마시는 거 봤어. 뭐 강아지랑 뭐 하는 거 봤어 하다가 나는 너를 봤어 한 다음에 또 반복.

0: 네.
1: 너무 궁금했어요. 약간 미스테리 장르 느낌이거든요.
0: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맨 마지막에 You're always gonna be alone 이렇게 하면서
1: 그죠.
0: 끝나는데 이 앞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 같은 설정이기는 했어요. 뭔가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정도로 그냥 어떤 그제 시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막 나열을 하는데 따뜻하게 넌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사실은 혼자야 라는 그런 네.
1: You always gonna be alone으로 끝납니다. 근데 You're never gonna be alone이 워낙에 많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하고 끝나는구나. 다시 노래 좋은데 다시 들어야지 하고 맨 끝줄을 안 들으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엔딩은 무조건 약간 쿠키 영상 있어요 느낌이고요. 3450님이 저 노래 듣다가 소름 돋았잖아요 하셨는데, 그래서 이 결혼식장을 이 씬으로 설정한 것도 되게 영화적이었어요.
0: 네.
1: 모두가 You're never gonna be alone, 넌 이제 외롭지 않게 잘 살아라 하는 덕담을 많이 하는 곳인데, 사실 그게 결혼을 한다고 외롭지 않은 건 전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역설을 좀 생각하신 걸까요? 결혼식장을 택한 것.
0: 그렇죠. 네, 역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게 앨범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식장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제 저도 딱 30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또 많이 들리기도 하고,
1: 림킴 씨 시대인데도 그렇군요.
0: 그쵸. 그래서,
1: 약간 권유를 해요?
0: 뭐 권유를 할 때도 있고 또뭐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1: 아,
0: 있고
1: 그치, 그치.
0: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결혼이라는 그 테마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테마로 삼으면서 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1: 이거 진짜 멋있는 가사로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0: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잘, 그리고 촌스러움이 1도 없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와, 저는 이렇게 못쓸것 같거든요, 이런 식은.
0: 네.
1: 저는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좀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는 상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들을, 그 영화로 치면 어떤 인서트 장면이라고 하는
0: 네.
1: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짧은 순간들을 툭툭툭툭툭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거 와르르 무너뜨리는 기법이거든요. 영화 시각 예술에도 좀 관심이
0: 네,
1: 많지 않으세요?
0: 좋아하죠. 네.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음악도 영상 연출하듯이
0: 네.
1: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0: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1: 그 앨범 아트 같은 것도
0: 네.
1: 직접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항상.
0: 그쵸.
1: 그죠?
0: 예, 네, 아무래도.
1: 파격적인 것도 많이
0: 네.
1: 있었고. 이 노래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Never Gonna Be Alone 음원으로 들을 거고요. 노래 듣는 동안 부엉이들은 노래 감상 평과 함께 림킴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0: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듣고 왔습니다. 아, 다시 들어도 진짜 곡이 너무 잘 뽑혔어요.
1: 감사합니다.
0: 0094님이 설명 듣고 노래 들으니까 도입부터 서늘했어요. 앞으로 저 여름 속으로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 노래의 뒷면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냥 들으면은 진짜 너무 멜로우한 그막그딱그 로맨틱한 분위기 그 자체?
1: 네, 되게 따뜻한 그 분위기가 있죠.
0: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나올 것 같은 음악? 그래서 노래 나가는 중에 나는 농담이 이거 분명히 가사 그냥 조금 보고 조금 들은 상태에서 분명히 왜 신부 입장곡이나 결혼식
1: 또
0: 비디오에
1: 어울리기도 해요.
0: 어울리긴 해. 맨 마지막 줄만 빼고 하면
1: 그쵸?
0: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 비하인드를 알게 되면 좀 화들짝 하실 수 있지만. 근데 결혼을 해도 외로울 수 있으니까 뭐 아주 틀린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운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 오.
0: 또 다른 타이틀곡.
1: 네.
0: 윤상 씨가 피처링을 했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조합.
1: 아, 사실 뭐 윤상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팬이고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곡을 거의 이제 후반부에 진짜 앨범 후반부에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들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뭔가 좀 되게 선배님인데 이게 이제 사실 스토리가 쭉 있는데 앨범의
0: 맞아.
1: 스토리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출구에서 나가는데 누군가 마중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0: 그게 윤상이야?
1: 예, 네, 그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0: 와.
1: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윤상 선배님이 저를 모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0: 그리고 보컬 피처링은
1: 네.
0: 많이 안 하셨을걸요?
1: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네. 설마 해주시려나? 했는데, 진짜.
0: 와. 아니, 근데 본인, 그리고 특히 까마득한 후배, 여자 보컬 후배가 피처링을 부탁을 했을 때전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1: 아,
0: 보컬로, 보컬, 저는 윤상을, 물론 작곡가로서 사랑하지만 제 최애거든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보컬리스트.
1: 그쵸, 그쵸,
0: 맞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점을 우리 역시 림킴은 아, 잘 제가 그래서 이런 낙서를 해서 그이이이 자리에서 DJ
1: 아,
0: 하시잖아요.
1: 맞네요, 예.
0: 이런 낙서로 이제 윤상이 있어 살 만한 세상이라고 써서 윤상 씨가 보이는 곳에 제가 이걸 붙여놨거든요.
1: 어머, 어머.
0: 그래서 다시 붙여 아이고
1: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0: 예. 아니 이미 보셨어요. 제가 뭐 하도 뭐 평생을 주책을 떨어왔기 때문에 감흥도 없으신데. 근데 녹음을 따로 진행을 했었고
1: 네.
0: 그 전에도 면이 없어.

0: 없었던 거죠?
1: 네, 뵌 적이 없었어요.
0: 그래서 얼마 전에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그때
0: 해서?
1: 처음 뵀어요.
0: 네. 너무 이상했겠다.
1: 네.
0: 와, 세상에. 아무튼 그 곡의 의도를 듣고 어떤 리액션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내가 이제 출구로 네. 가는 길에.
1: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냥 좀 나이 든 선배가 필요했구나 이렇게.
0: 에이, 그럴 거였으면은 네. 더 많은 선배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냥 어르신 느낌 내려면요.
1: 네네.
0: 훨씬 많아죠.
1: 무슨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0: 하여간 꼭 이렇게 너스레를 떠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Through the Glow라는 곡이고요. 뭔가 이 전에 림 케임 씨의 노래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앨범 쭉 순서대로 들으면 조금씩 좀 혼돈해서 조금 편안해지는 이제 네. 결론까지 나아가는데요. 아직 남은 여백들 속 뜨거운 숨도 남아있고 미워하던 마음들도 더는 남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내 이름이 새로 깨어나 라고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로 안 남았어요? 뭐가 됐든 미워하는 것이 그 방향이 뭐일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뭔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도 영원히 무언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1: 그거는 사실 뭐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던 이야기를 또 음악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1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하게 표출을 해왔다 보니까
0: 맞아요.
1: 조금씩 이제 나를 알아가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제 페이스대로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 내가 어떤 방황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해소에 가까웠을까요? 특히 만약에 지난 만약에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전반 한 5년 정도를 되돌아 본다면
1: 네.
0: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보이잖아요. 그때 그쵸, 몰랐더라도
1: 그쵸.
0: 그게 방황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그때 많이 해소를 했구나였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시기였을지
1: 한 5년 정도는 사실 좀 방황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갑자기 막 데뷔를 하고 했다 보니까
0: 맞아요.
1: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럼 그게 뭐지? 를 찾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거를 또 해소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진짜 되게 생각보다 우리 림킴 씨가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고 한데 누구보다 강한 무언가가 내면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쭉 행보들을 보면서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림킴 피처링 윤상의 Through the Glow.

0: 림킴 피처링 윤상의 Through the Glow 듣고 왔습니다. 이 앨범 서사의 엔딩이 결국은 해피 엔딩인 겁니다. 맞겠죠? 아니요.
1: 해피로 가는
0: 길목.
1: 가는 길목.
0: 왜냐면 윤상 선배님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가 나쁜 데로 가는 길은 아니길.
1: 그쵸, 그쵸. 네,
0: 알고 보니 거기가 막 이상한 막. 그 설마 그런 선배님 역할로
1: 그런 건 아니었지.
0: 아닐 거라 네. 생각하고. 4432님 마음 따뜻해지는 노래라고 보내주셨고요. 두 분 목소리가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편안하기도 한 것 같고요.
1: 네.
0: 6275님 아직 남은 여백들 속 뜨거운 숨도 남아있고 묘하던 마음들도 남은 것 같지 않아. 파인 내 이름이 새롭게 어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부분 딱 짚어주셨네요. 아 진짜 가사가 너무 와닿는다고. 그런데 정말 저는 이게 해피엔딩으로 읽었던 거는 뜨거운 숨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1: 네.
0: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여전한 무언가.
1: 그렇죠.
0: 김예림이었을 시절의 뜨거움.
1: 네.
0: 림킴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여자 굉장히 뜨거운 여자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여전하십니다. 8413님이 두 분 듀엣하실 때 미묘하게 타이밍 다른 것도 너무 좋아요.
1: 오.
0: 귀가 아주. 예민하시네. 리듬을 살짝 다르게 타셨나?
1: 약간 그랬던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수 있겠죠. 네. 둘이 박 타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림킴 씨 워낙에 목소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옛날부터도. 근데 그게 얘기할 때도 똑같잖아요. 이상준님. 노래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목소리.
1: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가 뭐 되게 허스키했다. 뭐 그 정도만 얘기해가지고 사실 슈스케 나오기 전까지는 특이한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0: 그렇구나. 네. 우리도 다 깜짝 놀라긴 해.
1: 서로 놀래네.
0: 네. 9423님, 림킴님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ASMR 잘하실 것 같다고. 괜찮다.
1: 한번 도전해봐야겠네요.
0: 그런 거 뭐... 네.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1: 좀 있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다음에 한번.
0: 네. 다 그냥 한 번의 컨텐츠로
1: 한번 해보고.
0: 좋습니다. 네. 아무튼 목소리가 좀 아니면은 왜 약간 심야 라디오 무대도 좀 딱 어울리는 아니면 영화 음악하는. 아 근데 지금 다 이러면은 하고 계시는 분들 나를 포함해서 좀 갑자기 스스로에게 위협적이니까 자 이쯤에서 잠시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도 림킴이랑 이야기 이어나갈 거예요.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음악적인 거든 사소한 거든 다 좋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올게요.

0: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에서 오늘은 출구로 나오면 또 다른 입구가 기다리고 있는 입덕 회전문 아티스트 림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처음 들어보는데 괜찮은데요? 좀
1: 그렇죠. 약간 나왔는데 새로운 입구가 또 있고.
2: 네.
1: 이전에 왔었던 그 팬들의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쭤볼게요. 소다님이고요. 이번 앨범은 림킴의 세계관이 담긴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지난 앨범에 민족, 요 엑싯과 연결된 것도 좋고 수록곡을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신 것도 이 세계관 더 이어지나요?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2: 사실은 이제 그 전 앨범도 그렇고 이번 앨범도 그렇고 그 앨범에서 끝나게 보통은 좀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앨범이랑 또 이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배치를 해봤는데
1: 대박.
2: 그 다음 앨범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아직 저도 상상이 안 가가지고. 네.
1: 와, 그렇게 배치했다라는 거는 진짜 어떤 스타일의 프로듀서인지가 확 느껴져요.
2: 아.
1: 네. 그리고 이 앨범은 제가 느끼기로는 이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든 다 말이 되는 확장형 엔딩이라
2: 네.
1: 그런 게 좀 느껴져서
2: 네네.
1: 그죠 일단. 근데 이미 약간 좀 구상해 두신 다음 스텝이 있을까요?
2: 아직은 조금 완전 구상 중인 단계여서
1: 네. 무드조차.
2: 무드조차.
1: 아 좋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저도 놀랐는데요. S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의외로 아침형 인간이라는 예림 언니. 가사 쓰거나 음악 관련해서 작업 제일 잘 되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보통 뮤지션들 새벽에 작업한다고들 하던데 그러면 아침형 인간 되긴 힘들 것 같아서요라고 해서.
2: 그쵸. 저는 사실 한 20대 초반부터 계속 아침형으로 살았어가지고 저는 낮에 제일 좀 잘 되더라고요. 한 1시부터 한 뭐 6시 사이?
1: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2: 보통 한 7시?
1: 잠드는 건?
2: 잠드는 거는 뭐 일이 없으면 12시 안에는 자는 것 같아요.
1: 완전 모범생 루틴이네요.
2: 그쵸.
1: 와, 루틴이 있나요?
2: 완전, 네.
1: 아,
2: 네.
1: 아 저도 좀 아침형 인간으로 한 번만 태어나보고 싶어요. 대체로는 아침형 인간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뮤지션 중에 밤 야간형이 많은 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약간 게으름 탓이 아닐까 미루고 미루다가 생활 패턴 자체가 아예 자꾸 뒤로 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저는 루틴 혹시 재미난 거나 그런 거 없나요?
2: 저는 뭐 사실 막 재밌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고 엄마가 해준 그러고 이제 낮이나 아침에 이제 나가서 카페를 보통 가죠.
1: 혼자?
2: 네. 그게 약간 루틴이에요.
1: 우와.
2: 네.
1: 대박. 가서 뭐예요? 그냥
2: 가서 계속 앉아서? 컴퓨터예요.
1: 컴퓨터로 뭐예요?
2: 뭔가
1: 이것저것?
2: 뭐 일이든 아니면 뭐 막 찾아보고 되게 뭘 많이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뭘 보고 있고
1: 쓸데없는 걸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 인풋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2: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1: 아, 네. 저는 진짜 제가 보는 거 이제 그만 봐도 되는 막 범죄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 자꾸 보는데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겠죠?
2: 어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감사합니다.
2: 네.

0: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역시 진짜 정말로 음악으로만 사춘기를 겪은 사람이네요. 다른 모든 것들은 네. 굿걸 그 자체로서 쭉 그쵸. 살고 계시고 네. 마치 가장 이상적이네요. 뮤지션으로서 진짜. 8413님이 오열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네. 림킴님 이번 앨범 너무 좋아서 눈물 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번 앨범 명반인 거 다 알았으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좀 그치게 해주세요. 여전히 수줍으시군요. 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는 그 앨범. 지금부터는 림킴의 새 앨범 엑시트 노웨어 수록곡 몇 개 들어보면서 음악 얘기 나눌 겁니다. 별밤에서 같이 들을 세 곡 골라와 주셨고요. 첫 번째 곡은 저도 이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노래더라고요. 들려주시죠.

0: 살짝 방송용으로 묵음 네. 처리가 된 가사가 오, 있습니다. 또, 네.
1: 인사하세요
0: 라는 곡이고요. 도입부 이번 트랙이죠.
2: 네.
0: 아, 가사가 시니컬해요.
2: 그쵸.
0: 그래서 기존에 약간 림킴 솔로 활동 보면서 아 림킴의 정서에 어떤 저 시니컬함이 있구나.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너무 소용돌이 같은 그 시간이었잖아요.
2: 네.
0: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2: 네네.
0: 그때 느꼈던 무언가일까?
2: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맞나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아...
0: 처음 사회생활할 때의 얘기가 담긴 곡이라고 설명을 썼군요.
2: 네.
0: 어떠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저는 제일 림킴다운 림킴의 생 이게 제가 받는 림킴에 대한 인상이 이 곡에서 제일 잘 담겨 있거든요. 먼저 이 곡을 쓰게 된 네. 뭔가 비하인드라든지 어떤 테마에서 딱 시작을 했는지 궁금해요.
2: 네. 사실은 이 인사하세요라는 그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압박적인 말이잖아요.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사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화려한 곳에 있고 이제 그곳에서 저는 잘 해내야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되게 좀 화려한 이 그 하우스 비트에 이렇게 서늘한 가사를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잡게 됐어요.
0: 맞아요.
2: 네.
0: 혹시 그때 음악 방송에 그 문화가 있었나요? 이렇게
2: 인사하는 네. 완전 있었죠.
0: 그때 그 시절에 이 노래를 바치고 싶네요. 사실 진짜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2: 네.
0: 저는 그때도 근데 이거 비판했어요 방송에서.
2: 네.
0: 정말 기형적인 문화였고 그걸 네. 그 후기에는 그 PD님들이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있었던 문화가 PD가 퇴근할 때까지 가수들이 동그랗게
2: 맞아요.
0: 로비에 서 있어요. 오면 다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후기에도 원해서 한 게 아니더라도 그걸 이상하다고 못 느끼고 받은 PD님들도 지금쯤 약간 좀... 저는 좀 비판적, 네. 매우 비판적인 시선이었었고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어리고
2: 네.
0: 특히 외국 생활에 네. 더 익숙했던 림킴 씨.
2: 그렇죠. 뭔가 사실은 이게 없어진 지 제 기억으로 얼마 안 된 느낌이긴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게 없어졌을 때 이게 없어졌네 그래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확실히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다.
0: 말도 안 되는
2: 생각이 들죠. 네.
0: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지금의 그가 저는 그런 거가 몇 년 전에 있었고 한 걸 보면서
2: 네.
0: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덜 문명화돼 있을까. 지금 우리가 다 문명화된 것 같지만 안 그런 부분이 정말 많기도 하고
2: 그쵸.
0: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몇 년 뒤에 보면 야만의 시대였다.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2: 네.
0: 제가 이 노래를 왜 림킴이랑 제일 닮아있다 생각했냐면 이게 정중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요함 속에 막 에너제틱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정중동인데 이제 반대 표현으로 동중정. 굉장히 시끄럽고 역동적인 상황 속의 고요함.
2: 네.
0: 이 노래

0: 딱 그런 거예요.
1: 어, 맞아요.
0: 근데 림킴의 느낌이 좀 사실 그때 바람이 들 법도 한 상황이었어요. 어, 그때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막 얻어내던 시절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차분함을 거의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그냥 본인은 그냥 그랬던 거라
1: 네.
0: 비교율 같은 게 없는 걸까요?
1: 아, 사실은 이제 그 그러니까 차분함 안에 진짜 많은 생각이 있죠.
0: 장중 동리도 있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싸우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켜내는 것 같아요.
0: 네. 아, 가끔씩은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위태로움이 안쓰러워 보인다기보다는 뭐 되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직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겁먹은 걸까 봐 걱정은 했는데 겁먹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혼돈스러우셨어요. 네.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0: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미학적으로 아름다웠어요.
1: 그래요?
0: 미학이 있었어요. 그때 어. 김예림의.
1: 네. 네.
0: 아, 아무튼 인사하세요라는 곡이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들려주시죠.

0: 너무 예쁜 곡이야. 21이라는 곡이고 4번 트랙이에요. 이게 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크레딧에 보이는 이름이 드레스라는 그 작곡가가 보이는데요.
1: 네네.
0: 이분이 림킴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림킴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후천적으로 이렇게
1: 드레스님이랑 글로잉독님 두 분이 같이 했는데 두 분이 되게 좀 에너지가 달라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맞거든요. 서로가 가지지 않은 부분을 딱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곡도 굉장히 에너지가 있으면서 그 멜로한 감성이 있는 게 그 두 분의 딱 그 파트가 명확해서 그렇게 또 들리는 것이 아닐까.
0: 그런 작업자들에게 끊임없이 또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 전 진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능력으로서만이 그게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는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로 또 어떤 계속해서 에너지를 주는 근데 분명한 게 그게 느껴지는 게 이게 진짜 많은 그냥 지금 막 코어 팬들뿐만 아니라 김예림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김예림 목소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오! 봐요. 2344님도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 앨범에서 21 이 노래가 림킴 씨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1: 오.
0: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네. 범대중적 시선에서의 네, 네. 림킴인가 봐.
1: 아, 맞아요.
0: 그리고 약간 좀 순진무구함도 느껴지고
1: 그 감성이 있죠.
0: 그런데 어쨌든 도시적이고
1: 네.
0: 배한재님 이 곡은 만화 같은 느낌이네요. 이것도 색다르네요.
1: 처음 듣는 또 코멘트네요.
0: 그러니까 이게 각자 다른 상상의 영역을 자극하는 노래라는 거는 되게 좋은 곡이라는 뜻이고 나는 예를 들어 인사하세요가 진짜 되게 림킴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했고 2344님은 21을 또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고
1: 네.
0: 그만큼 림킴 씨가 그동안 정말 다각도를 보여주셨나 봐요. 우리들한테.
1: 그랬나 봐요.
0: 진짜 괜한 사춘기가 아니었어. 그 모든 게 유의미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게 디스코그래피가 증명하잖아요.
1: 네.
0: 후회되는 싱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1: 네. 그냥 사실 돌아보면은 다시 돌아가도 지금은 이걸 못하겠다라는 맞아. 그런 게 항상 있어서 그때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0: 있지,
1: 같아요.
0: 있지. 네. 지금 했으면은
1: 네.
0: 누가 좀 얘기해 줘야겠다 할 수도 있는 것들이 그게 참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도 다 완벽했었고
1: 네.
0: 그리고 그때 아니었으면은 평생 우리가 몰랐을 매력들이 그때 또 다 표출을 해줬어. 아무튼 21 진심 대신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툰 이별을 맞이했던 21살의 새벽 테마조차 뭔가 어떻게 보면 순정 만화 같은
1: 그렇네요.

0: Now Here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를 보면은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형태적 진화를 이루고 있는 듯한 순간이고요. 저는 이거는 가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작곡에도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1: 아, 요거는 작곡에는 참여 안 했어요.
0: 그러니까 이거 나는 이게 오히려 작곡에 참여했을 줄 알았어요.
1: 아, 네네네.
0: 근데 가사에만 크레딧이
1: 있죠.
0: 아, 하긴 그것도 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곡에 맞게 그 분위기를 가사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왜 뭐가 이게 뭔가 다음에 무언가로
1: 네.
0: 변화되는
1: 그렇죠.
0: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왜 거의 뭐에 애벌레에서 나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곡을 요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 얘기가 어울리겠다 해서 한 걸까요?
1: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앨범 작업하기 전에 그 1번부터 7번까지 그 이야기를 다 정했었어요. 그래서 우와. 그거에 맞게 이제 트랙들을 다 그 네 하게 됐죠. 작업을.
0: 아, 네. 그래서 그 기가 막히게 그 의도를 잘 읽어서 아까 앞서 말했던 그 함께 곡을 만드신 분들이 그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누셨나요? 너무 정확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1: 네,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제 그냥 얘기를 간단하게 해도 워낙 되게 잘 흡수하시고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볼 때 100% 이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모두에게 그렇게 되지 않을걸요? 이게 누군가와 할 때 네. 유독 나 좀 똑똑할 수도 이럴 때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게 다 케미랑
1: 그쵸, 그쵸.
0: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1: 네. 네,
0: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가 되게 약간 향초가 되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림킴 씨가 노래를 쓸 때는 하얀 방에 혼자 있는 이미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1: 네.
0: 그거 좀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하얀 방에 나 혼자?
1: 근데 그 하얀 방도 있는데 되게 빛으로 가득한 방이라고도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얀 방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게 고요하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오롯이 집중이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감각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0: 뭔가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보통은 왜 이게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 또 심리조사실이나 옛날에 그 이게 지금 금지됐대요.
1: 네.
0: 하얀 방에 범죄자나 뭐 의심가자도 놓고 일부러 혼자 있게 하고 좀 이렇게 취조한 중간중간 그럼 네.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그냥 내 안으로 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그럼 김 혼자 혹시
1: 네.
0: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생각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밖으로 일단 나가보는 스타일이세요?
1: 저는 항상 그 카페를 가는 게 그런 이유긴 하거든요. 혼자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새하얀 어떤 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상상이 딱 가더라고요.
0: 와. 아, 진짜 이 머릿속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저는 진짜 바로 그냥 그럼 사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게 범죄 다큐멘터리 좀 그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 첫인상 속에 림킴도 있는 반면에 놀라운 우리만큼 입체적이고 구체적이어진 림킴인 것 같습니다. Exit to Nowhere에서 직접 고른 노래들 얘기 나눠봤어요. 이하루님이요. 얘기 들어보니까 림킴님이 어떤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서사 같은 게 느껴져요. 음악 챙겨드리면서 그 서사 응원할게요.
1: 와.
0: 어때요?
1: 맞아요. 이게 저도 조금 이걸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10년의 기간을 완성하는 어떤 앨범

0: 처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껴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1: 그 뭐 이야기가 다 듣는 사람 들으면 설득될 수밖에 없게끔 견고한 작품들을 또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2122님은요. 오늘 림킴님을 보면서 든 생각. 멋져. 림킴 선배. 죄송해요. 떡할게요. 라고. 선배미가 어느덧 이제 생겨. 안 돼.
0: 선배미. 네.
1: 그렇게 어릴 때에도 이 귀여운 맛보다는 네. 뭔가 왜 학교에서 보면은 말 걸고 싶은 언니미가 있었어.
0: 그래요?
1: 본인 모르는 꼭 이런 사람들은 본인 그런 줄 모르더라.
0: 그러니까요.
1: 말투 때문에 좀 그런 거.
0: 아, 그렇죠.
1: 그리고 차분함.
0: 네.
1: 멋있어요. 멋진 그대로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랑 네. 팬분들이랑 우리 부엉이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0: 부엉이들.
1: 청취자 네. 인사 남겨주시죠.
0: 네. 저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앨범을 이렇게 내게 돼서 되게 오랜만에 팬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엉이 분들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이 음악들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1: 약속하신 거죠?
0: 그럼요.
1: 다음은 너무 멀리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림킴 씨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4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아, 이 노래 진짜 이 명곡을 요즘 만들었었네.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권혁수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 싶었던 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 안개는 반드시 거친다. 이런 믿음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안개 낀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안개 낀 날씨란 없으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맑은 날은 찾아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멋진 어른이란 뭘까요? 바로 오늘 정은이의 생일이 왔죠. 20살이 된 우리 정은이, 멋진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1: 아마 어렸을 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고 싶을 땐 자고,
0: 망고, 떡볶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고,
1: 하고 싶은 일도 막 해보고,
0: 엄마 눈치 안 보는 자유로운 존재, 그런 어른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1: 근데 사실 그건 무늬만 어른이라는 걸 20살이 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스스로 오래 생각해본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멋진 어른은 아마도 그 고민을 얼마나 더 깊게, 더 오래 하느냐가 정해주는 것 같아요.
1: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쯤 머물러 있나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최정은,
0: 저는 이즈나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스틸아트 클럽의 어떤 날의 청춘이니까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랑디 이즈나 유사랑이고요.
0: 쩡이디 이즈나 최정은입니다.
1: 먼저 쩡이디, 오늘 누구보다 우리 쩡랑 해주는 날이잖아요.
0: 맞아요.
1: 20번째 생일 누구보다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 랑디.
1: 축하해.
0: 너무 고마워요.
1: 치즈케이크.
0: 감사해요. 치즈여서 치즈로 해주신 건가요? 친한 친구 센스 넘치시네요.
1: 치타랑 같은 치즈네, 치즈가.
0: 그러네.
1: 대박이다.
0: 짱냥이 생일 축하해. 치타도 있어요.
1: 너무 귀여워요. 정이, 데뷔 후 팬분들과 함께 맞는 세 번째 생일이잖아요. 기분 네. 어때요?
0: 제가 사실 친한 친구 오기 전에 생일 라이브를 하고 왔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눈물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1: 제가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0: 팬분들이 해주시는 메시지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1: 완전.
0: 또 첫 20살 생일이기도 하니까 너무 감동적인 생일이었습니다.
1: 꼬마니 님이 아까 운 사람 여기 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울지 마세요.
0: 안 울겠습니다.
1: 저도 보다가 아까 정은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길래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0: 0399님께서 쩡이디 생일 축하해요. 남은 시간 친친방에서 같이 행복하게 보내요. 완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1: 오늘 생일의 마무리를 친친방에서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둘 다 20살 생일이 지난 기념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멋진 어른이란 뭘까? 랑디는 뭐라고 생각해요?
1: 저는 그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0: 저는 도전을 하는 게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힘들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서 도전을 하는 그런 멋진 그런 마음가짐이 멋진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이는 멋진 어른이 된 것 같나요?
0: 앞으로의 시작이 멋진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6639님께서 멋진 어른은 내 선택에 내가 책임지는 어른 아닐까요? 좀 있으면 나갈 지난달 카드값이라던가.
1: 어른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0: 네.
1: 임효섭님께서 저에게 멋진 어른은 밥 잘 사주는 어른이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밥 많이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0: 완전 멋진 어른인데요.
1: 멋진 어른이 되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희도 사주실까요?
1: 저희도 사주실까요?
0: 박채희님께서 어른이 됐다고 느낄 땐 먹고 싶은 사탕 두 통씩 살 때, 빵집 가서 10만 원씩 플렉스 할 때 이럴 때밖에 없고 아직 어른이라고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래. 아, 이게 20살이 되기도 하면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시절이 진짜 그리운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 근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저는 막 디저트집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일단 다 시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맛보는 게 난 진짜 요즘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0: 맞아,
1: 뭔지
0: 맞아,
1: 알죠?
0: 맞아.
1: 그렇게 저도 채희님께 공감합니다.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님이 밥 내가 사줄게요 라고 너무 멋있는 멘트를
0: 당장 달려갑니다.
1: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멋진 어른이시네요.
0: 완전. 자, 오늘도 친친방 생방송 중입니다. 쩡은데이에 여러분은 뭘 하면서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일상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1: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1: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볼게요. 친친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0: 3일 제약,
1: 음주엔 티맵 대리,
0: 오뚜기 카레,
1: 헤리즈 하보에,
0: 미분당,
1: GS 건설,
0: 환인 제약,
1: 경기도청.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1340님께서 오늘은 할머니댁 다녀와서 힘들지만 할머니네 고양이도 보고 아주 아주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랑디쩡이디 봐서 더
0: 고양이 너무 귀여웠겠는데요?
1: 고양이 너무너무 저희 정말 강아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0: 정수경님께서 오늘 제가 이뻐하는 후배의 생일인 걸 퇴근 전에 알아서 용돈 탈탈 털어서 이쁜 케이크 사서 손에 들려 집으로 보냈네요. 퇴근 후에 알았다면 많이 섭섭했겠죠? 그래도 축하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하루였답니다. 제가 더 행복하네요. 쩡이니도 생일 축하해요.
1: 우와.
0: 저랑 같은 생일이신 거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1: 생일 축하드려요. 2797님이 랑디 쩡이디 오늘 인터넷 쇼핑하다가 예쁜 옷을 발견했는데 결제 버튼 누르기 직전에 100번 고민 중이에요. 두 분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 없이 바로 지르는 지름신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며칠 묵히시는 편인가요? 이즈나의 타임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완전 정반대잖아요.
0: 응 맞아.
1: 저는 완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진짜 고민하다가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은이는 되게 딱 꽂히면 바로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0: 맞아. 이게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확 꽂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건 무조건이다 하고 바로 고민 없이 사는 편인데 저도 사랑이처럼 엄청 고민하고 사는 옷들도 많습니다.
1: 근데 저는 요즘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또 어? 이거 살까? 하면 바로 사요 요즘.
0: 근데 보통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들면 바로 사게 되는
1: 맞아,
0: 것 같아요.
1: 맞아 바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을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2797님의 신청곡 이즈나의 타임밤.

0: 지.
1: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797님의 신청곡 It's Night Time Bomb 듣고 왔습니다. 세라테이님, 안녕하세요. 전 13살인데 이 노래가 들으니까 언니들 콘서트 가고 싶어요. 어머. 언니 생일 축하해요.
2: 어머. 애기다.
1: 이진아 콘서트 보러 오세요.
2: 보러 오세요. 너무너무 즐겁게 같이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엄청 재밌을 겁니다.
2: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1: 그러면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2: 좋아요.
1: 권현우님께서 퇴근하고 삼겹살 김치볶음밥 먹으며 쩡이 생일 라이브 보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밥 먹었답니다. 울지만 콘치즈는 밥 먹고 라디오 왔나요?
2: 네, 저희 오늘 같이 밥을 먹었어요. 아, 맞아요. 밥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지만 그쵸? 디저트를 같이 먹고 정은이 그 이후에 뭐 먹었어요?
1: 저는 그 디저트 먹기 전에 미역국을 먹고 챙겨 먹고 왔습니다.
2: 근데 저 정말 운명적이게도 저도 오늘 미역국을 먹었거든요, 아침으로. 근데 약간 운명이었어.
1: 제 생일 기념으로 먹은 건가요?
2: 당연하죠. 정은이의 역시. 생일을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1: 랑디.
2: 센스가 와, 넘치죠? 센스. 6554님, 몇 시간 전에 쩡이 라이브에 사연을 보냈던 나야입니다. 카페 옆자리에서 쩡이 칭찬을 듣고 저도 같이 뿌듯했다던 사연자인데요. 쩡이 울릴 일도 없었는데 울려서 미안, 유유. 쩡이 생일 너무 축하하고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1: 이 사연을 듣고 제가 엄청 눈물 바다가 됐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2: 그러니까 그런 나야들이 보내준 사연 읽으면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1: 맞아 맞아.
2: 진짜 눈물이 저절로 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1: 이해로 사이다 있어요? 님께서 쩡이가 멤버들한테 받은 생일 선물들 궁금해요. 아,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2: 어제.
1: 맞아요. 어제. 딱 사랑이는 생일이 되기 전에 같이 쇼핑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옷을 쇼핑하다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거 생일 선물로 사줄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무 반해버려서 언니야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멋있게 맞아. 플렉스를 해줬다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랑디.
2: 저는 그때 쩡이랑 같이 쇼핑을 했는데 쩡이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자꾸 아, 나 이제 진짜 그만 사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서 아,

0: 수정아 사고 싶은 거 골라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 진짜 언니였어 그땐.
0: 나도 내가 생각해도 좀 언니 같았어.
1: 그리고 코코 언니는 제가 슬리퍼가 없었단 말이에요.
0: 맞아.
1: 그냥 딱 센스 있게 슬리퍼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딱 받고 아침에 딱 신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 언니는 완전 센스도 센스 있게 제가 골라서 사라고 상품권을 줬어요.
0: 근데 좀 멋있었어.
1: 멋있었어.
0: 마이 언니
1: 그리고 세비랑 지민 언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0: 근데 오늘 안에 오늘 딱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1: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친한 친구 끝나고 아마 알게 될 것 같아요.
0: 나도 기대돼. 이수빈님, 저는 오늘 너무 더워서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부럽죠? 어머.
1: 아니 안 부러워요. 전 친한
0: 부러워요.
1: 친구 같거든요.
0: 네. 근데 진짜 덥더라고요.
1: 맞아.
0: 저도 아까 잠시 시간이 나서 잠시 옷을 사고 싶은 브랜드가 바로 옆에 있길래 갔다 왔는데 진짜 한 3분 걸었는데도 땀이 막 나는 거예요.
1: 근데 오늘 진짜 덥긴 했어요.
0: 제가 찜질방 안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 맞아. 오, 유사랑 없이 못 산다 님께서 어제부터 백수 1일차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로제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랑디 떡볶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가 뭐예요?
0: 저는 저 요즘 지금 먹고 싶은 건 마라 로제 떡볶이요.
1: 너무 맛있겠다.
0: 제가 또 요즘 건강을 챙기느라 자극적인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떡볶이 말을 하니까 또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네요.
1: 아, 너무 맛있겠다. 야식으로?
0: 안 돼. 9849님께서 아까 오프닝이랑 반대로 성인이 되고 나서 아 이럴 땐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1: 랑디 있었어요?
0: 저는 삐아. 저희 세비가 아직 이제 미성년자인데 삐아가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면은 저도 불과 진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었지만 또 세비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학생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럴 때 약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최근에 세비가 방학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방학이라는 단어를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아직 세비가 고등학교 3학년이구나 해서 또 그런 걸 들으면은 또 학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0: 아기가 참 귀엽습니다.
1: 하지만 한 살 차이라는 거.
0: 한 살 차이라는 거.
1: 9849님께서 랑디가 쩡이디한테 최근에 자기야 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계기가 있나요?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정은이가 이거를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길래 아, 좀 웃겼는데 저는 정말 예전부터 정은이를 가끔씩 자기야 라고 불렀어요. 그쵸? 정말 데뷔 전에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연습생 할 때도 전 약간 친구들한테 정말 친하고 좋으면은 자기야 준비 다 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은이가 그걸 너무 의식을 하는 거예요.
1: 아 저는 좀 부끄럽잖아요 이 말이.
0: 아, 그래서 너무 웃겼습니다.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뭐 편할 대로 하세요.
0: 하라는 얘기 같네요.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청량한 매력으로 돌아온 파우에게 궁금한 점과 환영 인사 이쪽으로 미리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태연의 만찬과 앰플라잉의 환절기.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전화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아, 거기 진문인데.
3: 아이고.
4: 진문이요?
3: 아이고 진문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4: 우리 한번 인사를.
5: 콘치즈의 학교에 K-POP 올라운더의 등장이라
2: 후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열정 넘치는 청량 끝판왕 퍼포먼스로 돌아온 파우,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7: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8: 안녕하세요, 파우입니다.
5: 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 건데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반말로 시원하게 가보시죠.
2: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돼. 리더 용치부터 가볼까?
9: 안녕, 나는 너 고민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유치야.
6: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유치? 어. 안녕, 나는 너의 첫사랑이 돼, 현빈이라고 해.
10: 안녕, 이따 나랑 끝나고 코노 갈래? 난 코노메이트 정빈이야.
6: 코노메이트?
11: 안녕, 너의 친절한 AI 챗GPT가 되어줄 동피티 동현이야. 안녕.
6: 별론데?
11: 너 하나 할까?
12: 안녕, 나는 밥 잘 먹어준 친구 홍이라고 해. 안녕.
2: 다들 반가워. 반갑습니다.
10: 예, 반갑습니다.
12: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5: 이제 반말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근데 저희가 라디오 진행이 이틀 차거든요. 아.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도 있는데 선배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반갑습니다.
2: 그럼 친구들 환영 문자도 만나볼게요. 1552님께서 쩡이디 20번째 생일에 온 의미 있는 손님 파우 반갑습니다. 같이 축하 주고받으면 기분이가 좋으니까 파우 멤버들은 요즘 축하받을 일 없나요?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소식이라도 알려주시면 다 같이 크게 축하해드릴게요. 아,
6: 일단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 요즘 축하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11: 저희가 7월 28일에 신곡 그리고 새로운 싱글 앨범 플레이버로 저희가 컴백을 또 하게 됐거든요.
2: 와, 축하드려요.
6: 감사합니다.
2: 아, 크게 축하해야 되잖아요.
1: 축하드립니다.
2: 와우.
5: 활동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동현님이 은하님 사연 읽어주실 수 있나요?
11: 제 출근 플리를 책임지는 띵곡의 핫걸 핫보이들이 만나서 너무 좋아요. 두 그룹은 오늘 초면인가요? 평소에 서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초면에 바로 니곡 내곡 가보자고.
2: 저희가 전 활동 때 저희가 막주 활동 때 한번 겹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정해지는 법 활동했을 때 그때 노래가 너무 좋다고
5: 맞아요.
2: 항상 백스테이지에서 항상 얘기를 했던 기억이
5: 있어요. 저희 막 엄청 흥얼흥얼 거렸었어요.
11: 저는 사인 많이 들었었거든요.
2: 감사합니다.
13: 저는 이제 네. 이거 네. 진짜 좋아합니다.
2: 네. 네. 오~ 저희도 신곡을 와~
13: 완전
2: 잘하시는데요.
11: 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678님께서 유치님 지난번 친친방 나오셨을 때 혼자라 외로워 보였는데 오늘은 든든해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속도 든든하게 밥 잘 챙겨 먹고 오셨나요?
9: 네, 완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2: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
9: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2: 서브웨이
9: 샌드위치.
2: 샌드위치.
4: 서브웨이 좋아하세요?
2: 완전 좋아합니다.
12: 지하철 말고 먹는.
2: 네, 네. 알죠, 알죠. 안녕, 아, 안녕. 네. 저는 그 로스트 치킨 좋아합니다.
12: 그 로스트 치킨 네. 동현이 형도 좋아하잖아요.
11: 제가 또 로스트 치킨.
2: 아, 정말요?
11: 좀 먹거든요.
2: 다들 최애 메뉴가?
4: 전 로티세리.
5: 오, 맛있죠.
12: 저는 쿠키 좋아합니다.
2: 그 아, 맞아요.
12: 마카다미아.
2: 마카다미아.
5: 마카다미아 쿠키
2: 네, 쿠키 진짜 좋아. 맛잘알이시네요.
11: 아, 진짜 맛있죠. 혹시 라즈베리 쿠키는 안 좋아하시나요?
2: 아,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6: 안 좋아하시는 거 하신데.
2: 아니요.
5: 네, 그럼 현빈님이 다음 사연 읽어주실 수 있나요?
6: 네, 다음 사연은 한 분 빼고 다 금발이신데

0: 원래 머리색처럼 잘 어울리시네요. 강한나님이 남겨주셨네요.
1: 우와 다들 금발이신데 요치님만 네. 다른 색이시네요. 다들 되게 잘 어울리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이 머릿결 괜찮으신가요?
2: 진짜 관리하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1: 맞아요. 저희도 아 정은이는 금발인데 저도 작년에 탈색을 했다가 머리가 다 끊겨가지고 아, 머릿결 관리 진짜 잘 하셔요.
2: 맞아요. 이제 또 스프레이 뿌리면 또 진짜
1: 맞아요. 그래서 그냥 샴푸 하시면 안 되고 진짜 트리트먼트 이렇게 왕 해가지고 샴푸 하세요.
3: 네.
1: 꿀팁입니다.
3: 왕. 감사합니다.
4: 아, 잠시만요. 샌드님께서 제일 잘생긴 사람 손 드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0: 호호.
4: 다 손 들어.
5: 예지 씨. 예지 씨가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러운데?
1: 어머 일곱 명이나 다 들었는데 그럼 얼굴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오른쪽에 계신 세 분부터.
2: 아, 네.
1: 어 죄송합니다.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오른쪽에 계신 세 분부터.
4: 하나 둘 셋.
2: 예. 야. 야. 유치 씨 자랑해주세요.
4: 유치님
5: 아 저도요?
4: 네.
5: 아,
4: 네.
5: 아 지금
2: 아, 다시 왜 나요?
4: 다시 한 번 더 기회드릴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왼쪽 자, 분들도
1: 질 수 없죠.
4: 가볼까요?
1: 바로 가봅시다.
4: 어머. 하나 둘 셋.
0: 서로 다른 카메라
5: 보고
0: 아 여기구나 다시 한번 해도 될까?
1: 네.
4: 하나 둘 셋.
1: 와우.
5: 이제 두 분도
1: 아 좋습니다.
4: 아,
1: 잘생긴 표정.
0: 아 잘생긴 표정.
2: 자 하나 둘 셋.
1: 오.
5: 너무 잘생겼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파우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바라는 요청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홍님?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전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파우가 6개월 만에 새 싱글 플레이버를 발매했습니다.
4: 수록된 두 곡 중에 타이틀곡은 플레이버. 어떤 곡인지 곡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6: 네, 플레이버는 제가 직접 작곡하고 그리고 프로듀싱에도 참여한 곡입니다. 오. 그리고 시원하고 밝은 밴드 사운드와 함께 파워다섯 멤버 각자의 매력을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팬분들의 여름을 더 시원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곡입니다.
4: 저희가 오기 전에 한번 듣고 와봤는데 엄청 여름여름하고 시원하더라고요.
1: 네, 네. 말씀처럼 프로듀싱까지 다 참여하셨는데 6개월 만에 컴백곡을 청량한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6: 사실 그동안 파우는 여러 장르를 많이 도전해봤는데 근데 뭔가 파우랑 가장 잘 어울리는 장르가 청량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청량한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1: 너무 잘 어울려요 다들.
5: 감사합니다.
4: 곡을 만들 때부터 다섯 멤버가 각자 가진 다른 맛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들었는데 유치님은 각자 멤버들을 어떤 맛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난 동현이는 좀 달콤한 맛인 것 같아요.
4: 달콤한
5: 맛.
6: 진짜 스윗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민이는 완전 달콤한 맛.
4: 완전 달콤한 맛.
5: 좀 멜리는 맛.
2: 올리는 맛.
5: 달콤한
6: 말이 너무 많아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아 이런 말 많은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좀
0: 아 별로다.
4: 아
6: 별로 아닌데 그냥
2: 이제 좀 물려요.
6: 조용히 해주면 좋은 것 같다.
5: 조용히
1: 물릴 정도로
6: 살짝 물리는 느낌이고
1: 달콤한 맛.
6: 오케이. 그리고 홍이는 약간 마블감?
2: 마블감.
6: 약간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심심할 때 홍이가 항상 재밌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현미는 좀 친맛?
2: 신맛?
4: 신맛?
0: 상큼한 맛이라고 할까요?
2: 상큼한 좀 별론데?
6: 상큼한 맛 맞아.
0: 아 그쵸?
1: 아 상큼한 맛. 네. 네 그럼 멤버분들은 처음에 요치님이 이 곡을 들려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여름이랑 너무 잘 맞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프리 데뷔곡 중에 Favorite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 곡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7: 전 사실 조금 울컥했습니다.
0: 왜?
7: 왜냐하면 이제
3: 유치 형이 딱 설명할 때 그 저희 페이버릿 프리데뷔곡 가사 중에 서로 가진 컬러가 다르지만 잘 어울려라는 가사가 있는데 뭔가 각자의 매력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맛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줘가지고 살짝 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4: 좋네요. 감동이네요.
1: 2984님께서 그럼 멤버들은 요치님이요 무슨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7: 저는 요치형 약간 사실 요치형이 살짝 사람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좀 크림? 생크림이라든지 그런 휘핑크림 같은 맛?
8: 저는 양파 같은 맛이요.
4: 양파요?
1: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8: 조금 뭔가
0: 알싸한
8: 진짜 알싸하면서도 이제 조금 매콤하면서도 다양한 매력을 또 가지고 또 깔수록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4: 아, 반전 매력이 있는 건가요?
8: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오, 까도 까도 매력이 있는 멋있는 오, 멋있는 맛이네요.
4: 아 그러면 프로듀싱을 하셨으면 디렉도 보셨었나요?
6: 네 맞습니다.
4: 그럼 어떤 느낌으로 디렉을 보시는 편이신가요? 좀 강렬하게
8: 완전 호랑이에요.
4: 호랑이신가요?
8: 호랑이에요.
6: 저는 완전 약간 착한 디렉트 느낌. 약간 막 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3: 근데 좀 디테일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녹음할 때 정빈 근데 여기는 조금 이런 느낌으로 불러야 되고 갑자기 막 녹음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아 지금 이런 느낌 아니다. 난 원하는 느낌을 막 설명해주고 나가요.
0: 정빈이가 좀 디렉을 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1: 아, 차가 확실하게 있으시죠.
3: 서로 다른 컬러가 다르죠. 전 제 맛이 있어요, 제 맛.
6: 해보자는 스타일이지.
7: 일단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긴 해.
8: 그래, 너무 힘들었어.
7: 좀 녹음이
8: 네네네. 녹음 잘 못하면 형아 제대로 하라고.
3: 아니 뭐
4: 호랑이신데요?
1: 뭐가 사실일까요?
4: 그래도 그 섬세한 그 디렉 덕분에 좋은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맞아요.
4: 그리고 이번 활동 핵심이 프레임 퍼포먼스라고 해요. 어떤 퍼포먼스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나요?
3: 그 안무에 등장하는 프레임이 약간 그 잡지나 포스터의 프레임과 같은 요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컨셉이 뷰티다 보니까 멤버들 각자의 매력을 조금 프레임 속에 담아내고자 그렇게 프레임 안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음악 방송을 봤는데 우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프레임 밖에 이렇게 나오시고 다 같이 이렇게 서서 하시는 게 정말 새로웠었어요. 네.
3: 감사합니다.
1: 아니 무대만 봐도 이제 각도나 동선, 호흡 이런 게 진짜 중요해 보였는데 안무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7: 사실 안무가 힘들거나 막 숨이 차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게 다섯 명 합이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좀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약간 힘들다기보다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4: 그 중간에 안무를 봤는데 그 프레임을 이동하고 그 멤버분들 이렇게 이동해서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파트를 봤는데 뭔가 호흡이 착착 맞는 게 뭔가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7: 진짜 많이
8: 연습했습니다.
1: 그럼 혹시 연습 중에 약간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8: 이제 또 이제 프레임을 이제 들고 이제 제가 정빈이 형의 이제 몸을 이제 들어 올리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이제 천장에 머리가 자꾸 찧어가지고
3: 들어 올리는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4: 머리는 괜찮으신가요?
3: 아, 안 맞았어.
7: 기억이 없었다고.
1: 아, 너무 이렇게 세게 맞아서 이렇게.
4: 오, 퍼포먼스가 매력적이라서 그런 질문도 엄청 많았습니다. 현빈님이 하나 읽어주실래요?
0: 이번 안무 출 때 프레임을 드는 파트가 많아서 가장 힘든 멤버는 누구인가요? 라고 샌드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7: 근데 사실 힘든 멤버? 가장 힘든 멤버? 안 힘든 멤버는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죠.
7: 이게 프레임을 다 같이 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안무를 하는 멤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아 근데 홍이가 안무를 거의 안 쳐요.
0: 프레임이 한 번이네.
7: 그냥 프레임 자체여가지고 홍이가.
4: 아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들잖아요. 그러면 힘을 많이 주는 멤버가 있을 테고.
0: 아 그렇죠.
8: 그걸 또 맞춰야 돼요.
3: 그걸 맞춰요.
8: 그걸 또 맞아요.
3: 밸런스.
1: 프레임이 맞아요. 무거운가요?
7: 사실 혼자 나무로 들면, 만든 거여가지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혼자 들기엔 좀 무리가 있을 정도?
1: 팀워크가 중요하겠네요.
0: 그래서 이제 하다가 힘을 뺄 수 있는 구간에는 꼭 힘을 뺍니다.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들어주겠죠. 신뢰가 너무 다 있어.
7: 어쩐지 무겁더라.
3: 너구나.
1: 그러다가 다 같이 이렇게 내려버리면 어떡하죠?
3: 그럼 이제 방송사고.
1: 네, 그럼 다음 사연 정빈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3: 5722님 중간에 홍이가 정빈이 들어 올리던데 원래 있던 안무인지 당일에 즉흥으로 만든 건지 궁금해요. 아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시안에 있던 안무는 아닌데 이제 선생님께서 살짝 아 여 구간에서 뭔가 좀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빈아 너 턱걸이 해봐 여기서 이래가지고 옙 하고 이제 만들어진 안무가 턱걸이 안무입니다.
1: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9: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멋있더라고요.
8: 근데 힘들어요.
1: 아 힘들어요? 그 안무를 위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세요.
8: 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8: 매일매일.
3: 저도 네. 그것 때문에 식단하고 있어요. 홍이가 힘들어할까
1: 봐. 이 배려하는 네. 모습이.
3: 그나마 좀 가벼워지기.
1: 너무 화기애애하네요. 그리고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보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인보컬 정빈님. 이 노래는 약간 이렇게 불러야 제맛이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3: 아 이 노래는 약간 좀 녹은 마이쮸? 처럼 불러야 돼요.
8: 녹음 마이쮸. 녹음 마이쮸.
9: 먹기,
8: 먹기 싫은데.
3: 달달한데 좀 쫀득하게.
4: 쫀득하게.
3: 진짜로 난 네가 좋아. 솔직히 너도 알잖아. 내립밤 울음쩍 바르고파. 약간 좀 내립밤 울음쩍. 좀 더 쫄깃쫄깃하게 불러야 돼.
8: 쫄깃쫄깃하게.
4: 음색이 쫀득쫀득하시네요.
3: 맞아요. 달콤하게.
0: 근데 녹은 젤리인데 쫀득쫀득.
8: 아 젤리 끈적이 같은 느낌.
3: 마이쮸 원래 쫀득쫀득해요 조금. 마이쮸
7: 아 약간 그 완전히 새로 까면은 살짝 딱딱한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낸 그 마이응.
3: 마이응은 쫀득쫀득하니까.
1: 음색이 되게 좋으시네요.
4: 그럼 다른 분들의 보컬도 얼마나 매력적인지 들어볼 수 있게 라이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와우, 와우.
9: 좋습니다.
8: 아,
9: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4: 오늘 신곡 라이브 준비되셨을까요?
8: 아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1: 그럼 멤버분들은 라이브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저희는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4: 친친방 친구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 또 파워에게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세요.
1: 문자번호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4: 수키님께서 아이고 파워 왜 이렇게 귀여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화이팅! 자 그럼 선배님들 준비되셨나요?
3: 예! 네.
4: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파워의 플레이버.

0: 주주앙이님께서 아, 진짜 감사하시다. 너무 청량해서 에어컨 껐으면 지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다들 라이브를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목소리가 음색이 다섯 분 모두 좋으신 것 같아요.
2: 2883님께서 아니 어떻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노래를 만드셨지? 요치님 저도 감동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왕님께서 파워분들 팬분들은 좋겠다 매일 이렇게 좋은 곡을 듣는다니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3: 왕님도 이제 파워로 저희 곡 매일 듣게 해드릴게요.
4: 근데 저희도 되게 그 파워분들한테 파워가 공주님이거든요. 그렇게 예쁜 얼굴을 저희도 볼 수 있다니까 저희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입덕하셨겠는데요?
0: 입덕하셨겠는데요 진짜? 다음 사연 홍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나요?
5: 네. 8738님께서 꽃게 손질하고 있어서 문자 안 보낼라 했는데 안 보낼 수가 없네요. 어머 하루 더위가 사라지고 펭귄이랑 손잡고 춤추는 것 같아요. 와
4: 표현이
6: 와 되게
4: 스윗하시네요 진짜.
0: 펭귄이랑 손잡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가네요.
2: 뭔가 노래가 엄청 청량하고 저도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0: 다 같이 떼창하시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무대에서 약간 그런 떼창이 있으면 엄청 신나잖아요. 네, 멤버들이랑 눈 마주치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2: 자, 파우의 신곡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분당.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광고 듣고 왔습니다.
5: 계속해서 파워분들이 보내준 질문들 더 만나볼게요. 현희님께서 홍희님 인트로 볼 때마다 진짜 반하는데 립밤 어디 거 쓰시나요?
6: 아 그게 궁금하시구나. 아 그럼 저는 저는 립밤을 그 바세린 로즈 립스 그거 바르고 있어요.
4: 오 약간 네. 핑크기가 도는 촉촉한 아이를 좋아하시는군요.
6: 맞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4: 네, 아 너무 너무 잘 알죠.
6: 네, 그걸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
4: 시연님께서 플레이버 한 소절 애교 버전으로 한 명씩 보여주세요. 엄청 엄청 귀엽게라고 보내주셨어요.
5: 그럼 리더 요치님부터 시작할까요?
7: 아 혹시 이번에
8: 거꾸로 이번엔 거꾸로.
7: 아 좋아요. 아
9: 저 애교 버전.
4: 그러면 홍님부터.
6: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진짜로 네가 너무 좋아. 솔직히 너도 알잖아.
4: 바로 이어서. Let's go.
10: 허가. We got the flavor. 내 맘 속에 시원한 샤베트 가미 프리징.
5: 와우.
4: 자 정빈님 질 수 없죠. Let's go.
11: We got the flavor. 내 맘 속에 시원한 샤베트 감미 프리즌.
4: 오, 뒷분들 이제 점점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5: 현빈님 바로 가시죠.
10: 오늘 입술의 색은 로즈.
5: 자 요치님 기대가 됩니다.
4: 네. 진짜 제대로 하셔서 너무 다들 보기 좋은데 저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요치님.
6: 개개.
10: We got that flavor. 내 맘 속에
7: 와우.
10: 와 진짜. 시원한 샤빗.
4: 와. 아 다들 우와. 너무 정말 천상 아이돌이시네요.
5: 하원님들께서 아주 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4: 네.
6: 멤버라 그런지 좀 보기 힘든.
7: 플레이버 시원했는데 왜 이렇게 뜨겁지?
4: 아우
7: 너무 높다.
4: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청량하고 행복해지셨을 거예요.
5: 그럼 당연. 서현님께서 플레이버 뮤직비디오 촬영.

0: 촬영할 때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물놀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물놀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물놀이 씬을 진짜 그냥 놀다시피 찍었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그냥 놀고 있었는데 촬영이 끝났어요. 그럴 정도로 진짜 재밌게 놀았어가지고.
0: 보통 뮤직비디오가 엄청 씬이 엄청 나눠져 있는 느낌도 있고 좀 자유롭게 찍는 그런 방향도 있잖아요. 맞아. 이번 뮤직비디오는 엄청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이즈나의 유사랑 랑디,
1: 최정은 쩡이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파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4962님께서 말할까 말까 내 맘속에 Loved Up 이 노래 파우님들 노래였네요. 엄청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즈나 보려고 왔다가 파우님들 노래 들으면서 귀호강하고 갑니다.
3: 감사합니다.
2: 이 노래 어떤 노래죠?
4: 아, 방금 들으셨던 Come True라는 곡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지난 1월에 발매가 됐었던 곡이고 신혼유님께서 신인요의 신혼유님께서 피처링에 참여해주셨던 저희 겨울 노래입니다.
2: 너무 명곡인 것 같아요. 아,
3: 감사합니다.
4: 이번에 지난번에 앰플로 선배님들의 Come Again이라는 곡
3: 샘플링을
4: 해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1: 좋네요. 샌드님께서 널리 널리 알고 싶은 파우의 매력을 전합니다. 파우 이번 여름 핫 컴백한다고 운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2: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셨죠?
5: 운동을 한 누가?
6: 동현씨가
5: 뮵에서 옷을 벗어야 돼서
4: 제가 그 옷을 벗어야 되는 신이 있었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죠.
2: 오, 네. 핫가이가 되셨네요.
1: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요?
4: 사실 원래는 그 콘티 중에 제가 상타를 하는 신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팔만 나오는구나 하고 해서 푸시업만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아 동현 씨 오늘 그 수건만 이렇게 걸치고 촬영할 거예요 해서 현장에서 복근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2: 결과물은 만족하셨나요?
4: 아 근데 열심히 복근 운동 한 거랑은 다르게 복근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아 그게
4: 나왔더라고요.
5: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활동 직전에 약간 좀 붓기빼기 느낌으로 현빈이랑 동현이랑 저랑 셋이서 15km 러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신 안 하려고 쉽지 않았어가지고.
1: 다른 멤버분들도 러닝 좋아하시나요?
7: 저 가끔 좋아하고 가끔 안 좋아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2: 아, 기분에 따라서.
4: 예, 가끔 유치형 저는 러닝을 가끔 뛰는데 가자고 하면 유치형이 그 퇴근하기 전까지는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놓고 막상 퇴근할 때 되면 아 동현 나 근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러면은 또 좀 서운하더라고.
1: 저희랑 비슷하네요.
2: 약간 정은이랑 비슷한. 아 정은이가 약간 정은이랑 저랑 야식 메이트인데 이제 오늘 끝나고 야식 같이 먹자 해서 응 먹자 했는데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나 안 먹고 싶어졌어 약간 이렇게.
5: 와 지금 균형 유치형이다 이거.
2: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7: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멤버한테 제가 말하면 그냥 50%만 믿어. 아~
2: 좋은 방법이네요.

0: 토모님께서 플레이버 무대에서 입체적인 동선도 돋보이지만 손끝까지 살린 섬세하고 아름다운 안무도 정말 눈길이 사로잡아요. 멤버들이 보기에 팀에서 가장 손이 예쁜 멤버는 누구인가요? 본인 자투도 환영. 이라고 남겨주셨어요.
1: 손이 예쁜 멤버.
2: 동현이 기다리고 있나요?
3: 아,
2: 진짜?
3: 아 처음부터.
4: 근데 사실 동현이가 손이 진짜 이뻐요.
5: 맞아요.
4: 보여주실 수 있나요?
1: 자랑해주세요.
4: 약간 뽀얗고 되게 길쭉길쭉한 손이라
6: 어머니한테 좋은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4: 저도 지금 나랑 비슷한 거
2: 지금 보니까 나랑 비슷한 거.
0: 그럼 다들 손 자랑 한번 할까요?
7: 저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3: 오, 약간 내일 광고처럼 이렇게. 다들 되게 뽀얗시네요.
5: 감사합니다.
7: 화장해서.
4: 손도 화장했어요.
6: 너 손도 메이크업해?
3: 어우, 예쁘시네요.
0: 반지 끼만 나시겠네요.
6: 맞아요. 반지 끼는 거를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 우정 반지거든요.
1: 와, 멤버들끼리.
0: 다 오늘
7: 우정 반지요?
4: 그게 저는 그게 잃어버릴까봐 이제 그 회사에 이제 고이.
3: 어머.
0: 그럼 오늘은 동현님만 사주신 건가요?
6: 오늘은 항상.
3: 항상?
0: 항상.
3: 서운해.
7: 저희도 서운해. 저희도 진짜 중요한 날이 끼려고 좀 아껴뒀습니다.
4: 근데 제가 이걸 끼면서 느껴본 게 이게 그 춤 연습하고 나면 막 쓸려서 막 까져요.
7: 아파요.
4: 그래가지고 아니 손가락이 아픈 건 아닌데 반지가 좀 아파해가지고.
3: 반지가.
6: 핸드 마이크로 연습을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게 다 긁혀가지고 원래 매끈했던 거였는데 좀 지저분해.
4: 최대한 보존하고 싶어가지고.
3: 우정님 그런 맛이 있는 건데.
4: 그런 맛이.
3: 서운합니다. 아빠는 파우, 엄마는 그냥 사람. 플레이버 맡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5: 저는 진짜 바닐라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3: 맛있죠?
5: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3: 그러니까 그 한 통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5: 아, 한 통 있는 거.
7: 아, 다 같이?
5: 다 같이. 아, 다 같이. 엄청 좋아합니다.
3: 좋아하시네.
4: 전 민트 초코.
3: 혹시 여기 민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7: 저요.
3: 정말요?
0: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5: 그래요?
3: 전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4: 민초가 맛있어요, 진짜.
3: 진짜 맛있어요.
4: 그 다른 맛이에요, 약간 상 막
7: 치약.
3: 오, 지금
4: 또 시작됐다.
3: 민초단들의 지금.
7: 아, 지금 나.
4: 제가 지금
3: 아주
4: 2년
3: 위험한
4: 동안
3: 얘기를 하셨어요.
4: 2년 동안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민초는 치약 맛이 아니에요.
3: 맞아요.
6: 치약이 민트 맛이다.
4: 상
7: 바카 맛.
4: 아니 다 그냥 저는 달라요. 그냥 상쾌한 초코 맛.
5: 상쾌한 초코맛.
0: 전 상쾌하게 초코를 먹을 바에 그냥 초코를 먹.
7: 저도요.
3: 네. 이게 민초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민초 울겠다 지금.
4: 너무 달면 물린다면서요, 형. 덜 물리게.
3: 그죠. 너무 달면 물리잖아요. 그렇죠.
8: 저는 쿠키
0: 맛인가요?
8: 저요?
0: 네.
8: 저도 좋아합니다.
3: 민초 좋아하는. 네. 최애 맛은 어떤 건가요?
8: 저 쿠키 앤 크림이에요.
3: 달달한.
0: 맛있죠.
8: 네.
3: 달달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군요.
5: 정우님이랑 사랑님은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0: 저는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5: 요거트 맛 아이스크림?
3: 저는 요즘 초코바 아이스크림. 신상.
5: 신상?
3: 네.
7: 맞아요. 그 노란 색깔.
3: 맞아요. 노란 색깔이랑 갈 색깔도. 너가 자주 사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꼭 여러분 드셔보세요. 현빈이 고양이님께서 플레이버는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 멤버들과 꼭 해보고 싶은 여름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7: 저는 온천.
4: 여름에 온천이요?
3: 이열치열.
0: 이열치열.
7: 온천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가려고 이렇게 콘텐츠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회사분들한테 저는 온천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맨날 이렇게 거절당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3: 끝까지 밀어붙이시길.
0: 네. 그러면 이 오늘 같은 뜨거운 날씨에도 온천을 가고 싶으신 건가요?
7: 아, 저는 항상 가고 싶어요. 예전에 온천 비슷한 데 한 번씩 다 같이 갔었는데 아니 다 같이 탕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만 혼자 탕에 가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간 거예요.
3: 아 정말요?
7: 빼놓고
4: 온천 같은 곳이라고 하면 찜질방.
7: 찜질방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4: 찜질방.
7: 오늘 그냥 말하면 그냥
4: 오늘 퇴근하고. 찜질방 가고 싶어요?
7: 아니요.
4: 찜질방 가고 싶으면 말해요.
3: 약간 따뜻한 거 좋아하시나요?
7: 따뜻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3: 아,
7: 그냥 물 안에는 걸 좋아해요.
3: 다른 분들은 여름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5: 저는 빠지 한번 가고 싶어요.
7: 빠지.
5: 진짜 빠지 너무 가고 싶어요.
3: 저희도 진짜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콘텐츠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젠간 꼭 갈 수 있게.
4: 재밌겠다.

0: 진짜 재밌겠다.
1: 스릴 좋아하시나요? 약간 스릴 넘치는.
2: 아, 스릴 즐기죠. 저희는.
3: 저 진짜 좋아해가지고 조만간 현빈이랑 한번 번지 점프 하러 가보죠.
2: 아니.
3: 현빈이가 진짜 높은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아, 고소공포증 이런 게 아예 없으세요?
3: 아, 전혀.
2: 고소공포증 진짜 싫어합니다.
3: 아마 올라가면 기억을 못할 거예요.
1: 너무 행복해서.
3: 너무 행복해서.
2: 제가 한 2m 올라가면 이제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거리는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제 부모님이 좀 그러셔가지고 저도 좀 그래가지고
4: 이해합니다.
3: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파우리님께서 이번에 유럽 투어를 시작하시잖아요. 오,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을 파우만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팀 자랑 시작.
2: 아, 홍시부터 가겠습니다.
0: 저희는 이제 재밌어요. 같이 있을 때 항상 재밌습니다. 그게 저희만의 매력이라. 네.
3: 저는 근데 좀 유럽 팬분들이 되게 요정 같은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되게 요정 같거든요.
2: 아니 본인 자랑 말고 진짜
4: 요정.
3: 아, 뭐야 안 돼요?
2: 진짜.
3: 아니, 전 요정 해요 그러면.
2: 아, 전 요정하긴 좀 크죠.
3: 큰 요정 해요 그러면. 약간 멤버들 다 약간 각각의 귀여운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다들 좋아해주지 않을까.
1: 다 다른 요정 같다.
3: 아, 맞아요.
1: 요정. 동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저는 저희 팀이 그냥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약간 아 얘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맛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제가 봐도 되게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약간 다 다른 색을.
2: 아 뭐 그런 느낌.
0: 맞아요.
3: 파워레인저처럼.
2: 많이 네. 오늘.
1: 현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동현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다섯 명 다 생긴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막 팬분들도 얘는 어떤 상 얘는 어떤 상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게 좀 저희의 매력이지 않을까.
4: 현빈님은 무슨 상이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말했듯이 고양이 상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생님 아 그 이진아 분들은 네. 어떤
1: 저는 저는 팬분들이 강아지라고 정말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4: 저는 원래 치타상.
2: 오 치타. 오 치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4: 근데 요즘 좀 곰돌이상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3: 곰돌이상. 제 팀은 요치형이 곰돌이를 맡고 있거든요.
4: 곰돌이 같으십니다. 네.
1: 아 그래서 다들 약간 요정 같은 머리색과 곰돌이 같은 머리색을 하신.
6: 그거는 맞춘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하반기에 콘서트 투어가 있다고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5: 아, 네, 맞습니다. 저희 2026 파우 콘서트 투어 컬러 온 올 하반기 서울을 시작으로 헝가리,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등 그런 유럽 주요 도시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의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컬러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축하드려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5: 제가 콘서트가 또 진짜 재밌어요.
0: 맞아요. 앵콜을 진짜 많이 합니다.
1: 저희가 올해 저희도 투어를 첫 투어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배님들 꿀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3: 아 근데 저희도 그 투어는 이번이 왜냐면 작년에 원래
1: 콘서트를
3: 유럽 투어 처음이라서
1: 약간 콘서트는 그러면 콘서트
3: 네,
4: 했어요.
5: 저희는 사실 뭔가 항상 콘서트 준비를 하면서 뭔가 대본 같은 것도 많이 연습하고 곡도 계속 센리로 런스로 해보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했던 거를 그대로 하자라는 마인드로 가는 것보다 그냥 했던 거는 계속 생각만 하고 그냥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일단 질러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거 해보고 그렇게 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 너무 그런 아 해야 되는데 못했다 라는 거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 저희도 이번에 제대로 놀고 오겠습니다.
3: 재밌게 그냥 다 같이 즐기면서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위니님께서 이번 수록곡 Still Choosing You는 요치와 현빈이 함께 만든 곡이잖아요. 이 곡에 가장 담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7: 네, 이 노래는 제목처럼 Still Choosing You, 여전히 너를 선택해 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뭔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에게는 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언제나 1순위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1: 현빈님은 어떤 마음으로 곡을 만드셨나요?
2: 사실 유치 형이 말한 그대로 같이 곡 작업을 하긴 했는데

0: 근데 이 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가사를 쓰거나 그 탑라인을 짤 때도 저희 팬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짜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569님께서 Still choosing you 가사 너무 예쁘다고 보내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사 있으신가요?
2: 현빈부터.
0: 저는 너에게 전화를 걸어 후회할 걸 알면서도라는 가사가 정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렇게 그리운 사람이 생기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정말 전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직접적인 가사랑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3: 요치님은
4: 저는 첫사랑은 너야 다시 널 볼 수 없다고 한다 했던 이 파트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3: 사랑스러운 가사 인 노래네요.
5: 그 앞에 또 이제 너가 아니면 never 있잖아요.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곡이죠. 파우의 Still Choosing You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친한 친구 방송반 파워의 스틸 추싱 유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마치 유치님께서 진짜 여름밤에 딱 맞는 노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방금 듣는데 진짜 지금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두 곡 저희 이번에 싱글에 들어간 두 곡 다 여름 느낌인데 둘이 다른 여름이거든요. 네. 플레이버가 약간 낮의 여름, 스틸 추싱 유가 약간 밤의 여름 같은
2: 약간
3: 느낌이라
2: 여름밤에 한강에서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4: 4832님께서 파우님들 노래 퍼스널 컬러가 있다면 여름인 것 같아요. 맑고 청량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다들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6: 여름. 아니요 여름 별로
4: 아 정말요?
3: 저는 여름 빼고 사실 다 좋아하는
2: 아 그래요? 아, 근데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세요 다들.
4: 더울 때 이렇게 청량한 노래를 들으면은 안 덥지 않을까요?
3: 아까 저희 질문 보내주셨던 파워분도 에어컨 끄셨다고 노래 듣고 그랬으니까 노래 시원한 노래 들으면 아마 시원하지 않을까. 네.
4: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파워의 반짱 선거.
6: 반짱 선거.
4: 전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우리 팀에서 어떤 분야의 짱인지 정하는 반짱 선거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친구 설정 들어갑니다. 반말 모드 가볼게. 우리도 같이 반말 모드 해도 되지?
6: 좋아.
2: 좋아. 그럼 이제 내가 무슨 짱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약간 나는 오늘 근육짱 약간 이런 느낌? 리더 요치부터 가볼까?
7: 나는 요리짱.
2: 요리짱.
8: 왜?
7: 나는 항상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처음 해본 음식도 잘 만들어가지고
2: 손맛이 좋구나.
7: 맞아.
6: 요리 센스가 좋구나.
7: 요리 센스 좋아.
8: 너 어떤 요리 잘하는데?
7: 나 다 잘하지.
2: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있어?
7: 한국 음식은 김치볶음밥.
6: 김치볶음밥
8: 가장 쉬운 거?
9: 근데 요즘에 저번에 파카파오랑 그 태국 요리 막 팟타이?
7: 맞아요.
9: 이것저것 해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10: 진짜 맛있었어요.
2: 팟타이 쉽지 않은 음식인 것 같은데.
4: 그니까
2: 잘하나 보다.
7: 팟타이는 한 적이 없는데 지난번
4: 팟타이가 아니었고
6: 내가 아니야.
9: 파카파오랑 그 뭐였지? 팟타이 아니야?
8: 수게.
6: 수게.
3: 진짜 맛있었어요.
2: 현빈이는?
8: 나는 현빈짱 하려고.
2: 현빈짱. 이유가 뭘까?
8: 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현빈짱으로.
2: 현빈짱.
6: 좋아. 힘들어 보인다.
2: 자신감이 넘쳐.
4: 그럼 사랑스러운 표정 한번 보여줘.
8: 아 사랑스러운 표정.
6: 현빈짱.
4: 정민이도 가볼까?
9: 난 그럼 약간 감성짱.
2: 감성짱.
8: 감성짱.

0: 같은데.
1: 진짜 너무너무
2: 감성짱.
1: 좋다.
2: 감성짱. 고마워.
3: 혹시 F야?
2: 어, 나 F 맞는 것 같아. 근데 살짝 약간 반반?
3: 반반.
2: 어, 약간 F일 땐 F고.
3: 일할 땐 극적인
4: 일할 때는
3: 모트?
4: 때는 극티입니다.
0: 아,
4: 극티예요.
0: 아, 멤버들에게 극티인가요?
4: 극, 어,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2: 완전 F처럼 진짜 속상하네.
3: F가 맞나 보다.
0: 어, 노래만 F. 동현이는?
5: 어, 나는 은행시짱.
4: 은행시짱?
3: 은행시짱?
5: 은행시 사실 되게 자주 하거든.
3: 우와.
5: 이번에 친친 나왔으니까 친친 운 띄워주면은 한번 해볼게.
2: 어, 친한 친구 방송반 이렇게.
5: 아, 오케이.
0: 어, 가능해요.
2: 괜찮겠어.
6: 아, 아, 근데 친친 방을 하자 그럼.
0: 친친 방으로 가볼까?
6: 친친 방.

0: 둘, 셋, 친.
1: 친한 친구 그걸로는 안 되겠어.
0: 친.
2: 친. 뭐야?
1: 친구 이상이 되고 싶어.
3: 팡.
1: 방송을 통해 말합니다. 나랑 연애할래?
0: 와! 와, 이거 아니, 진짜, 와, 진짜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4: 대박이다.
0: 우리가 좀 배워야 되죠.
5: 지졌다.
4: 와, 그러면 혹시 이즈나로도 가능해?
0: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인데?
4: 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1: 오케이, 가보자.
0: 하나, 둘, 셋, 이.
1: 이즈나, 정말로 정말로.
4: 즈.
1: 정말로다가 사랑스러운 그룹이지?
0: 나.
1: 나야들은 정말 축복받았어.
0: 우와.
4: 와 진짜
0: 뭐야?
4: 대박이다. 너무 와, 잘한다.
3: 미쳤다. 와 미쳤다. 내가 준비하고 온 거 아니야? 시킬
4: 그니까.
3: 말고?
4: 오, 아니 반짱 되겠는데? 와,
2: 대박이다.
4: 와. 그러면 홍도 질 수 없지.
5: 아 질 수 없지.
6: 진 거 같은데.
5: 어 나는 아 나는 손필이 짱인데. 어.
0: 손필이?
5: 나는 이 손만 있으면 어떤 노래든 다 연주할 수 있어.
0: 우와.
5: 그래서 혹시 이즈나님들 응. 노래로 하나 해도 될까?
0: 어, 너무 좋지.
5: 어떤 노래 좋아할까?
0: 사인?
4: 사인?
5: 사인.
0: 아, just give me a sign.
5: 아, 오케이.
0: 엄청난 개인기인데?
5: 와.
4: 파우 노래도 해줘.
5: 파우 노래 중에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
4: 나는 아까 들었던 스틸 추싱 유.
5: 스틸 추싱 유? 아 사랑이 어려운 거였네.
0: 아 내가 어려운 거 약간.
5: 알겠어.

0: 와, 엄청난
1: 근데,
0: 계획이다.
1: 와 진짜 손피리로 이게 밴딩이 되는 줄 몰랐다고.
2: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3: 어, 디테일이 다 잘 들리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음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손으로?
2: 어. 진짜 내가 한 몇 시간 연구를 한지 모르겠어.
3: 아, 몇 시간?
2: 진짜 개인기 하나 만들려고. 이때 하면 이 음, 이때 하면 이 음. 아, 이걸 우와. 계속 하나씩 찾았어.
1: 감각으로 하는 거야?
2: 맞아, 감각으로.
3: 진짜 다들 너무 대단하다.
4: 나 대단하다. 어?
3: 정빈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4: 도전?
5: 어떻게 하는 거야?
4: 탈락.
3: 자, 여기까지 짱먹은 친구들 다들 축하하고 우린 여기서 이제 반말 모드를 다시 끝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제 전학생 친구들과 끝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진짜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에게 대표로 유치님이 간단하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6: 네, 일단 늦은 시간에서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우리 플레이어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3: 늦은 시간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파우의 플레이버 한 번 더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
1: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중학교.
0: 오, 랑디가 졸업한 학교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어제 랑디는 본인을 인싸였다고 하는데 진실을 밝혀주세요. 송파중 유사랑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도 밀착 취재.
1: 아, 사실 저 어제 인싸였다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인싸는 아니었고요. 전 약간 반 친구들이랑만 친하고 다른 반 친구들이랑은 잘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 친구들끼리랑은 다 두루두루 잘 지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 만나서도 저 친구 해주실 거죠?
1: 하고 싶어요?
0: 하고 싶어요.
1: 친구 해줄게요. 오케이. 친구비 내세요.
0: 오케이. 나의 사랑.
1: 오케이.
0: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 미래보다 뚜렷한
1: 사랑의 이목구비.
0: 말고 점심 메뉴 그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가보겠습니다. 옴뇸뇸.
1: 다가올 8월 13일 목요일 개학날 송파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보리밥, 쇠고기 미역국, 매운 돼지 갈비찜, 타코야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인데요.
0: 오늘의 문제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침 또 급식으로 나오더니 콘치즈 뭐야.
1: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오늘 생일인 쩡이디가 진짜 많이 받은 선물 중 하나일 텐데요. 생일에 꼭 먹는 디저트죠. 생과일, 망고, 딸기, 초코, 생크림, 치즈, 고구마, 티라미수 등등등 맛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0: 주간식입니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마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웨트.

0: 내일 급식 보더라에 이어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웻 듣고 왔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계절감이 느껴지는 역시 핫한 곡이었죠. 조금 전 6시에 막 발매된 키스 오브 라이프의 세 번째 싱글 앨범은 내면의 노력과 불안을 굳이 타인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싱글의 수록곡들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보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케이크였습니다.
0: 다가올 8월 13일 송파준 개학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보리밥, 쇠고기 미역국, 매운 돼지갈비찜, 타코야끼, 콩나물 무침, 배추김치, 그리고 케이크.
1: 제가 송파중학교를 다닐 때 급식이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카레나 하이라이스가 되게 자주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디저트도 항상 맛있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0: 근데 딱 이 개학날 급식 메뉴가 딱 생일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1: 그 약간 학교에서 항상 매달마다 그날 그 달에 생일 축하의 달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의 급식인 것 같아요. 정은이 최애 케이크 있나요?
0: 저는 딸기 시트 케이크를 좋아해요.
1: 딸기 시트 케이크?
0: 딸 그 시트가 핑크색으로 된 딸기 빵 케이크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요.
1: 맞아. 나 잘 못 본 것 같은데.
0: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서 항상 잘 검색하고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1: 갑자기 막 구해주고 싶어.
0: 진짜? 구해줄 거야?
1: 구해줄게.
0: 오케이.
1: 내년 생일에?
0: 오케이. 1년 기다릴게요.
1: 저는 딸기 초코 케이크 좋아해요.
0: 뭔지 알아. 뭔지 알아.
1: 딸기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초코볼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별미입니다.
0: 진짜 맛있지.
1: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저렇게 치즈케이크처럼 치즈 모양도 나오고 케이크 모양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0: 한 번 더 자랑타임.
1: 자랑타임. 그리고 막 요즘 동물 모양도 나오고 진짜 귀여운 케이크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그리고 저희가 또 TMI로 데뷔 때였나? 언제 한번 회사에서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깨먹는 케이크 기억나요?
0: 어 기억나.
1: 컴백 축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깨먹는 게 있었는데 엄청 신기한 케이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543님 축하드립니다.
0: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케이크요. 저 3일 전에 생일이었는데 원래 여자의 생일은 한 달이잖아요. 이번 주 주말에 만날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도 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까요? 2797님께서 랑디 쩡이디 두 분은 요즘 서로의 숨겨진 귀여운 버릇이나 아 이건 진짜 나만 하는데 너무 웃기다 하는 멤버들만의 킬링 포인트가 있나요? 쩡디 있어요?
0: 저는 랑이한테 있어요.
1: 뭐죠?
0: 랑이가 잘 때 이렇게 어깨 옆에 이렇게 자는 거 알아요? 어깨에 기대서?
1: 제 어깨에 기대서?
0: 다른 멤버의 어깨에 기대서.
1: 아 진짜?
0: 그럴 때 뭔가 좀 귀여워요.
1: 아 그래 저는 약간 비행기를 타면은 정은이랑 옆에 타면은 정은이가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찍더라고요.
0: 맞아 너무 귀여워.
1: 근데 진짜 이렇게 이불을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정말 이 상태로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정은이의 습관은 정은이는 걸을 때 발걸음이 이렇게 발소리가 엄청 당당한 파워워킹으로 걷거든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저 멀리서도 이제 저 발소리가 들리면 이즈나 멤버들 모두가 아 정은이다 정은이 온다 이렇게 알 정도로 되게 귀엽습니다.
0: 근데 아니, 나는 몰랐어 그런
1: 그치?
0: 느낌인 줄.
1: 정은이가 모르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하더라고요. 정은이의 귀여운 습관인 것 같아요.
0: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오율 롱샷의 썸머 아이즈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의 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를 기다리다가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무작정 눈에 보이는 쇼핑몰로 들어갔다. 기다렸다는 듯이 눈앞에는 예쁜 여름 옷들이 쏟아졌다. 학교 다닐 땐 교복이나 체육복 둘 중 하나만 입으면 그만이었는데 20살이 되니 아침마다 내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친구가 좀 더 늦는다는 얘기에 예정에도 없던 쇼핑을 하게 됐는데 그날은 어쩐지 평소라면 사지 않았을 하늘하늘한 연보랏빛의 예쁜 여름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기분 좋게 결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옷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어쩌면 실패한 쇼핑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살면서 아직 모든 걸 겪어본 적도 없는데 내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 중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상에 이렇게 예쁘지만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도 있다는 걸 배웠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20살이란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진짜 내 취향을 쌓아가는 나이니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볼빨간 사춘기의 클립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1136님이었습니다.
1: 1136님, 20살이신가 봐요. 저희랑 친구네요. 어른이 되고 20살이 된다는 건 오늘 일기 속에 옷을 고르는 것처럼 나 혼자 선택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20살이 된 쩡이디도 공감하나요?
0: 완전 공감했어요. 진짜.
1: 그쵸.
0: 이게 자기의 선택을 엄청
1: 많이 하게
0: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게 선택을 저희는 항상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이제 20살이 되면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전의 경험을 알고 아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참 정말 좋은 경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서 좀 새롭게 도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0: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올블랙 패션을 많이 입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20살이 되면서 또 블랙만 선호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

0: 다른 컬러도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1: 맞아.
0: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의 한 가지만의 그런 느낌보다 점점 도전을 해보면서 뭐가 더 잘 어울리는지 많이 도전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옛날에 먹는 음식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에 잘 도전을 안 했었어요. 근데 20살이 되고 바질을 먹어봤는데 그전에는 약간 초록색이고 야채야채한 맛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전을 안 하다가 바질을 먹었는데 어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랑디가 좋아하는 떡볶이 바질 크림 떡볶이 있잖아요.
1: 아 근데 떡볶이는 빨간 게 국룰이긴 한데.
0: 아 근데 그 바질을 도전하셨으니까 아. 같이 조합한 그것도 먹으면서 하나 성장하는 거죠.
1: 맞아.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아우 절대 안 먹어였으면은 어머 근데 색깔이
0: 맛있어요.
1: 굉장히 초록초록하네요.
0: 내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인데
1: 아우, 약간 조금 건강한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아직 도전 안 해보셨나요?
1: 안 해봤어요 저.
0: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1: 정말요? 정말?
0: 진짜
1: 너 오리지널보다 좋아해?
0: 네.
1: 너 이제 바질만 먹을 거야? 바질 크림 떡볶이만?
0: 가끔 땡길 때 있어요.
1: 그럼 가끔 땡길 때 쩡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0: 좋아요.
1: 그럼 쩡이 오늘 사연자님께 친구로서 해주고픈 말이 있나요?
0: 저도 이게 한때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교복, 체육복만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또 20살 되고 옷에 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옷을 시도하는 게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1: 맞아. 나도 이제 20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또 일어나면 그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뒷받침이 되니까 많은 도전들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20살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화이팅!
0: 화이팅!
1: 다 같이 화이팅!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1136님에겐 친친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이렇게 여러분의 요즘 생각이나 하루 이야기, 교환일기 앞으로 남겨주시면 친친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친방 홈페이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0: 신희준님께서 울콘치드 DJ 이틀차 만에 전학생이랑 함께했는데 완전 프로 그 자체, 진행이 체질인가봐 장하다.
1: 우리가 이 DJ 하기 전에는 이 초대석에서 했었잖아요.
0: 맞아.
1: 근데 이렇게 DJ 자리에서 하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0: 아니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어제 끝나고는 아 우리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더 잘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약간 그 전에 했었던 찐찐방과 되게 느낌이 달랐어서 약간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었어요.
1: 8454님께서 우리 쩡 이제 생일이 몇 시간 남지 않았네. 20살 생일 진짜 많이 축하해. 쩡이와 랑이 그리고 이진아의 21살, 22살, 100살까지 응원하고 사랑할게. 다들 태어나줘서 고마워.
0: 태어나줘서 고마워.
1: 고마워.
0: 고마워. 생일 축하해.
1: 생일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0: 안돼. 행복했어?
1: 진짜 너무 행복했어.
0: 근데 진짜.
1: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페셜 DJ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0: 진짜 많은 분들이 정은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저도 덩달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1: 오, 내일은 우리끼리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0: 게스트 송동평 씨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 밤 10시 잊지 말고 꼭 놀러와주세요.
1: 그럼 오늘 끝곡 서리의 페어리테일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예승,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이진아의 유사랑
1: 최정은이었습니다. 또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니들 카메라 돌고 스태프들 째려본다고 쫄지 마. 어? 특히 관객들이랑 기싸면서 절대 쉬면 안 돼.
1: 어, 별 맞네. 네가 쫄았냐? 어?
0: 나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 엄청 쫄았는데 속으로 이랬대. 여기 있는 인간들 다 빼고 다 기들이다. 그랬더니 무서울 게 없더래.
1: 목사가 신도들한테 욕이 나고 개 좋은 교회 다녔다.
0: 어, 여기가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그지? 어. 나 빼고 다니지. 나 빼고 다니지.
2: 야! 나 빼고 다니겠나, 내기!
0: 야야, 속으로 속으로.
2: 속으로!
1: 가자, 가자.
0: 잠깐, 잠깐, 잠깐. 춤추는 현우!
1: 노래하는 도미!
0: 래퍼를 쌓고!
3: 트라이 앵글!
0: 가자!
4: 이어서 갈그리 정복할 3인조 신나는 초강력 댄스 트라이 앵글의 데뷔 무대 러브 1.

0: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였습니다. 영화 와일드 싱, 영화 속의 한 장면 이어서 사운드 트랙까지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날 7월 31일에 OTT로 이 영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많이 궁금하셨죠? 극장 못 가신 분들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일드 싱, 강동원, 박지연, 그리고 엄태구의 3인조. 네. 여기에 우유빛깔 최성곤, 네, 오정세 씨까지 함께하는 영화 와일드 싱. 저는 서비스 시작되자마자 집에서 다시 봤거든요. 재밌는 장면은 여전히 재밌는데 뭐랄까요, 극장에서보다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장이란 곳은 액션, 뭐 블록버스터 이런 장르를 보기에도 최적화된 공간이지만 코미디 영화나 호러 영화 같은 장르 영화를 보기에도 제일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호러 영화 볼 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비명소리, 코미디 영화를 볼 때 어디에선가는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들이 사실은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게 만드는, 심지어 재미없는 순간조차 재밌었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보는 재미라는 게 특히 장르 영화에는 있는데 이 코미디 영화를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약간 심심해요. 마치 요즘엔 그거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일부러 웃음소리 같은 거 효과음으로 넣었잖아요. 뭐 그런 역할을 하던 게 사라진 느낌이랄까? 그래도 여전히 재밌는 순간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짝 좀 비어보이는 순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또 극장이랑 다르게 집에서는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또 편안한 먹거리와 함께 이렇게 또 수다 떨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이 권삼 씨가 보셨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전개와 상황, 처음에 뭐지 하다가도 유치하면서도 많이 웃었네요. 1990년대 추억도 떠오르게 만들고 엔드크레딧 뮤비도 재밌고 러브이즈 신청합니다 하셨고, 조세호 씨도 1990년대에 청춘을 보낸 사람이면 추억 돋아가지고 재밌게 보실 것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와일드 싱 궁금하셨던 분들 땡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소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

문자로 2488번 은준과 상현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영혼이 남는 그 작품에서 최유리의 리즌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주민희 씨는 청룡 시리즈 어워즈 보셨나요? 대상을 은준과 상현의 김고은 배우가 받았습니다. 드레스도 이쁘게 입고 왔는데 상 못 받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대상을 받아서 울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저도 따라 울면서 시청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은준과 상현과 유미의 세포들까지 이렇게 함께 공로를 인정받아 네, 대상을 받았죠. 대상을 받는 순간 뒤에서 이상희 배우가 야! 김고은 하는 게 더 화제가 됐던. 아, 저도 봤죠. 시상식 다 봤습니다. 저는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은준과 상현이 작품상을 받는 거 아닐까 했는데 작품상을 안 주길래 그럼 대상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작품에 줄지 사람에게 줄지 이제 그 차이였는데 이제 김고은 배우 받을 만한 배우가 받았고요. 아 그런데 계속 박시원 배우가 상을 못 받으니까 그게 또 아쉽기도 해요. 은준과 상현은 사실 좀 공동수상 해도 충분한 작품인데 하는 아쉬움. 김고은 배우가 늘 좀 대표로 상을 받는 느낌이라 박시원 배우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혼자 해봤습니다. 와일드싱에서도 박지현 씨가 아주 하드캐리 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은준과 상현 아직도 못 보신 분 이제 이 정도면 보셔야죠. 그리고 극장에서는 지금 스파이더맨을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네요. 이하로 씨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중반부 넘어가면서는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영화였어요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니카 씨는 일단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 3부작을 몰아서 보고 4시부터 10시까지 보고 밤 11시에 극장에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파이더맨의 성장 과정을 한꺼번에 본 느낌이랄까요? 첫 장면부터 내가 키운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잘 자랐다, 훌쩍, 외롭겠다, 훌쩍, 그러면서 봤어요. 전 사실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엔드게임 이후에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스파이더맨이 정착시켜 주었습니다. 왜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아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블 영화들 이제 뭐 끝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재밌으면서 인간적이고 내내 훌쩍 슬프기도 했던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윤한호 씨는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그 장면들 너무 좋았다고. 아, 요것도 스포인가요? 네, 뭐 혹시 모르니 장면을 묘사하진 않겠습니다만, 윤한호 씨의 표현대로 지금까지 마블 영화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의 그 엔드 크레딧 영상들이었다고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굉장히 좀 담담하게 마무리하는 그 장면들, 그 뉴욕의 장면들 좋았다고. 뉴욕이 어떤 순간들인지는 말안 했으니까 스포 아니죠. 네. 그 엔딩곡이죠.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정은임 아나운서 22주기를 말씀드렸더니
1: 네.
0: 김서영 씨께서 정은임 아나운서 때는 정성일 평론가님 나오는 날이 정말 최고였어요. 지금 우리에겐 이은선 작가님이 계시죠.
1: 네. 괜찮을까요? 저로도. 네. 갑자기 어깨가 진짜 무겁네요.
0: 아, 그 막 더운 날 특집하고 했던 게 벌써 2년 전이라니.
1: 맞아요. 하루하루는 진짜 안 가는데
0: 네.
1: 한 달, 1년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무슨 영화들 뭐 개봉 10주년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벌써 10년이라니.
1: 그러게요.
0: 자,
1: 네. 저도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가
0: 네.
1: 올해 유독 그 10년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꽂혀 있는데
0: 네.
1: 제가 회사를 나온 지 10년 됐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와, 10년을 어떻게 버텼네. 근데 그 10년 가운데 정말 긴 시간을 FM영화음악과 함께하고 있어요.
0: 2018년부터니까.
1: 맞아요. 2018년 봄이었나요?
0: 그 지금 8년.
1: 네.
0: 와, 10년 가운데 8년을.
1: 그러게요.
0: FM영화음악과 함께.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잘 해냈다. 네.
1: 좀 더 해내보자. 네.
0: 축하합니다. 10년.
1: 네. 네.
0: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의 주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이 주제를 얘기하려니까 사뭇 기분이 이상한데 네. 오늘의 주제는 사건의 양상입니다.
0: 사건의 양상.
1: 네.
0: 뭔가 사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걸 보면 장르물인가?
1: 오늘 네. 제가 사실 그 극장 영화들을 되게 고민했어요. 지금
0: 네.
1: 극장에서 정말 많이들 선택하고 계시는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이번 주가 또 오디세이가 그쵸. 찾아오는 주여서 한창 다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두유를 먹을 때
0: 네.
1: 거기 붙어있는 빨대가 뭐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면서 그 빨대를 붙이지 않는 제품을 출시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안을 어떤 분이 인터넷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데
0: 네.
1: 제가 대강 보고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맞아, 저거 뭐 쓰지도 않고 다 쓰레기인데 근데 그 빨대가 꼭 필요한 사용자분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빨대가 꼭 필요하신 분들,
0: 네.
1: 영유아들.
0: 그죠, 아이들.
1: 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건 누군가는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생각이 정말 짧았구나 하는 생각을 그 두유의 일화를 통해 항상 저는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극장 상황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극장에 갈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대작들이 찾아오고 모두가 극장으로 향하는 것 같은 시기에도 어떤 이유로 혹은 사정으로 극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는 두유 빨대 같은 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 시리즈가 어떨까? 좀 시간이 되시고 혹시 어떤 이유로 휴가도 좀 여의치 않으신 상황이라면 길게 볼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창 또 성수기 지금 최고조에 달하는 주간이라 길게 오래 보실 수 있는 시리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0: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1: 네.
0: 시리즈.
1: 제가 이 시간에 이런저런 OTT 플랫폼 작품들의 오리지널을 많이 소개했는데
0: 네.
1: 이 OTT 플랫폼 작품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0: 네.
1: 아마땡 프라임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0: 저도 일 때문에라도
1: 네.
0: 웬만한 OTT는 다 지금 구독 중이거든요. 이건 아직 못하고 있네요.
1: 이게 지금
0: 이제 해야 되나?
1: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가 만들어진 적이 없어서 그리고 한국 지사가 아직 없어요.
0: 네.
1: 그래서 해외 작품들은 지금 오리지널들이 꽤 만들어지고 있고 반향도 있는데 한국에 조만간 무언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들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7월 17일에 공개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반향이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1: 범죄자라고 하는 시리즈고요.
0: 네.
1: 마츠나가 다이시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이 감독은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한국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0: 그런가요?
1: 화장실의 피에타 그리고 하나레이베이

0: 에고이스트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던 감독이고요. 감독이 만든 첫 오리지널 시리즈고 총 7부작인데 이 7부작의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요. 7개 중에 1시간이 넘어가는 에피소드가 거의 없고요.
1: 내 취향이야.
0: 대부분 1시간 안쪽으로
1: 그렇죠,
0: 이야기가
1: 그렇죠.
0: 끝납니다.
1: 시리즈는 그래야
0: 그래서 한 7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투자하시면
1: 좋은데.
0: 네, 이 시리즈 한 편을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다만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어서 그 50분, 뭐 50몇 분 되는 시간 안에 약간 머리가 아프실 수도. 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묻지마 살인이에요. 4명이 무참하게 살해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5명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나는데 젊은 남성인 슈지라는 사람이고요. 칼에 찔리기는 찔렸어요. 그런데 중상을 입고 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서 10일만 버티세요. 그럼 다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오, 이거 시작부터 재밌는데요.
0: 그리고 사라지죠.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존자니까 보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소마라는 담당 경찰이 배정이 되는데요. 소마는 이 휴지를 둘러싼 사건 뒤에 생각보다 거대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 자, 일단 시작 좋아요.
0: 네. 네,
1: 지금 이 딱 설정 자체가 네. 일단 흥미를 확 지금 끌었습니다.
0: 네.
1: 자, 제목이 범죄자예요.
0: 네.
1: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네 명을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무슨 미스터리물이나 뭐 수사물 이런 구조인 건가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그 사건,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그 묻지마 살해 사건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 네.
0: 진다이 지역이라고 하는 역의 남쪽 연결 통로 앞에서 벌어져요. 대낮에. 야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지하철도 그렇지만 일본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1: 맞아요.
0: 출구가 너무 많고.
1: 네, 헷갈려요.
0: 네, 그런데 이곳은 아마도 조금은 한적한 통로인 것 같아요. 대낮에 사람이 막 그렇게 북적이진 않는 곳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무대 연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이런 연결 통로나 지하철의 광장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잖아요.
1: 네.
0: 카메라가 그 계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부감으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건조하고 소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찍었는가를 보니까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의 온도는 뜨겁기보다는 좀 차가운 편이고요. 색감을 생각하면 무채색의 톤이고 인물들의 감정도 엄청나게 절제되어 있는 접근을 하는 시리즈인데 아 나는 일본 시리즈 좀 힘든데 일본 시리즈 그 특유의 하이톤 때문에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혀 다른 느낌의 시리즈를 보게 되실 거고요.
1: 가령 예를 들면 지옥에 떨어집니다와는 전혀 다른 톤의 매너.
0: 다르죠. 그 지옥에 떨어집니다는 정말 강강강 막 뜨거움 네. 뜨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즈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그 각본상에는 5명의 피해자들이 피습당하는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묘사가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이 그걸 보고 나니까 사람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칼로 대낮에 모르는 사람이어서 찌른다고 할 때 그 두려움, 무서움, 혹은 그걸 목격하는 사람의 두려움, 이런 걸 목격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 저 사람 뭐야? 지금 쓰러지는 거야? 어? 죽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면서 저렇게 어이없이 사람이 픽픽 쓰러지도록 정말 죽여버린 대낮에 그런 장면에서 출발해서 범죄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감독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제목을 보면 그럼 범죄자가 누구야? 그 찌른 그렇죠. 사람이 누구야? 네. 이런 질문이 돼야 될 텐데
1: 범인 잡아야죠.
0: 그렇죠. 근데 보고 나면 사실은 이 찌른 사람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각각의 범죄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왜 생겼는가.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감정이잖아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감정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사라질지 모른다.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0: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라는 공포에서 이 시리즈의 감정이 출발을 하는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대 집단과 혹은 사회적인 경직과 모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 시리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해가는 약간 형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마라는 형사는 너무 FM이다 못해서 동료들이 다 싫어해요. 거의 조직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소마라는 캐릭터는 나기의 여름이라는 시리즈와 스파이 아내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타카하시 세이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방송인 출신 프리랜서인 야리미즈가 이 소마의 과정을 돕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토 타쿠미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생존자인 슈지는 최근에 그 신하균 여진구 배우 주연 드라마의 괴물이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거기에서 여진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연기한,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미즈카미코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세 명이 주축이 돼서 사건을 파헤치는 가운데, 타이푸스 푸드라고 하는 식품 회사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 근데 아까 뒤에 뭔가 거대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대한 게 뭡니까?
0: 정말 거대한 이야기로 진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대낮에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생존자 한 명이 있고, 이 생존자를 지키려는 형사와 또이 사람을 돕는 프리 방송인이 붙어서 무언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범죄자라는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스마일 키즈 캠페인과 멜팅 페이스입니다.
1: 스마일 퀴즈는 뭐예요?
0: 정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알고 보면 이 모든 사건이 국가 정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국가 정책이 스마일 키즈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국가가 공인하겠다라는 캠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스티커를 제품에 붙이기 위해 기업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 중에 한 곳이 타이푸스라는 푸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폐기됐던 기획안까지 막 뒤적여서 마미 팔레트라는 이유식을 새로 출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증을 어느 회사보다 빨리 받으려면 굉장히 급하게 이 공정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샘플도 굉장히 급하게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도 거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유식을 유통하는 통로와 구조가 전혀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제품 회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 어린이집에 이걸 좀 함께 유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걸 담당하는 타이푸스 푸드의 사람은 영업부 부장이에요. 나가사코라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슈가 하나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사이에 멜팅 페이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1: 녹아내리나요?
0: 그렇죠.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진물이 나다 못해 녹아내리고 파장이 커지게 되는데, 이건 어떤 바이러스 때문일 것이다라는 이제 어떤 연구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발병한 경로를 추적하면 타이푸스 푸드의 마미 팔레트 유통 지역과 다 겹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 그 부장님 어떻게 해요?
0: 이게 알려진다면 엄청난 사회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막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다 끌어와서 연줄을 써야 되는 거예요.
1: 숨겨야죠.
0: 그렇게 정치권과 연계가 됩니다. 이 회사가 그간의 활동비를 댔던 정치인과 연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청에 하청을 또 줘서 입막음을 하려 하는 그 실무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이 회사의 영업부장은 개인의 양심과 그리고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유통을 담당하는 배송 기사였던 사람과 그리고 예전에 가까운 인연이 있었던 마자키라는 사람과 손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묻지마 사건이랑 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1: 그러니까요.
0: 이것이 이제 이 범죄자라는 세계관의 거대한 배경이고요. 원작 소설은 2012년에 출간이 됐고요. 오타이라는 원래는 드라마 각본을 쓰던 작가가 쓴 데뷔작인데, 7년 동안 취재를 해서 쓴 원작 소설이고, 범죄자라는 타이틀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한자이샤가 되겠죠. 그래서 인물 설정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고, 뭐 개인의 폭력, 범죄, 정의 이런 키워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대적 설정을 가져오면서 스마트폰이 생긴 거예요.
1: 그죠.
0: 그 소설을 쓸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출자 입장에서는

0: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원작의 이야기와 구성을 착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왜 음악은 남극일기의 음악인가요?
0: 정말 뜬금없죠.
1: 네.
0: 그 남극일기의 음악 감독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 저 아까 찾아봤어요. 네.
0: 카와이
1: 가와이
0: 켄지라고
1: 겐지.
0: 하는 그 일본 음악 감독인데 이분이 이번에 범죄자의 음악을
1: 아,
0: 담당하셨습니다.
1: 네. 그래서 남극일기 메인 테마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은성 기자의 필수굿. 오늘은 아마땡 프라임 오리지널 시리즈 범죄자를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이 작품의 배경이 남극은 아닙니다. 한국 영화 남극일기의 음악을 했던 카와이 겐지가 이번에 이 범죄자의 음악을 맡아서 남극일기의 메인 테마를 들려드렸고요. 근데 이 작품에 손에 이 호두 지압보를 쥐고 다니는 남자가 나와요?
1: 나와요. 정치인의 비서, 그러니까 이 타이프스 푸드라는 회사를 봐주고 있는 이소베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정치인의 비서의 하청을 받은 듯한, 그
0: 네.
1: 비서와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는 듯한,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굉장히 과묵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타키가와라는 남자고,
0: 일종의 뭐 해결사
1: 네,
0: 같은 역할을
1: 맞습니다.
0: 하는 사람이겠네요.
1: 그래서 그 타키가와 이 정치인의 비서인 하토리는 그 한국어로 소통을 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일본어로 소통을 하는데요.
0: 네.
1: 다름 아니라 타키가와를 연기하는 배우가 정이로 씨이기 때문입니다. 네.
0: 아, 이 작품이 그
1: 네. 이 작품이
0: 작품이군요.
1: 바로 그 작품입니다.
0: 기사에서 봤거든요.
1: 네.
0: 아.
1: 그래서 정이로 배우의 일본 데뷔작이고요.
0: 네.
1: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이랑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몇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0: 네.
1: 당시에 정이로 배우의 고속도로 가족이라는 작품이
0: 네네네.
1: 네, 상영을 했었고, 감독과 그 영화도 뭐 보여주고 이렇게 인연이 살짝 되면서 언젠가 한번 뭐 작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눴는데, 다이시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 영화를 또 좋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좀 이미지를

0: 짧게 입힌다면 저 배우가 좀 달리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잠재력으로 이 타키가와라는 역할을 맡긴 것이고요.
1: 네.
0: 원작 소설에서는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그런데 정의로 배우를 위해서 한국인 출생일 텐데,
1: 네.
0: 왜냐하면 거기서 일본어를 할 때마다 일본인이 아니야? 이런 대사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인일 텐데 어떤 이유로 지금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1: 네.
0: 어쨌든 정의로 배우가 연기를 하는 캐릭터고, 원작에서부터 이 타키가와가 뭔가 생각할 때, 골똘히 혼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지압용 공을 계속 만지는데,
1: 네.
0: 정의로 배우가 감독님한테 한국에선 이걸 호두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1: 네.
0: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셔서 실제 호두를 쓰진 않고 요새 호두 모양 금속 지압볼이 있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는 굉장히 위압적인 장면들이 몇 번쯤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해결사 캐릭터라는 점에서 혹시 과거에 특수부대 같은 데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배우가 군복무 시절에 신었던 전투화를 직접 가져와서
1: 네.
0: 감독님한테 이거 좀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캐릭터의 외양도 사실 배우가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낸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이 타키가와라는 캐릭터가 세 명의 그 메인 캐릭터, 소마와 그리고 방송인 캐릭터와 살아남은 피해자, 이세 명의 그 캐릭터와 아주 치열하게 얽히게 되는데, 타키가와는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사실 거의 표정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과묵하고 무표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그 캐릭터들과 뜨겁게 얽히면서 타키가와의 얼굴에 점점 어떤 생각들이 읽혀요. 이것이 후반부 6, 7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근데 3화가 뭔가 중요해요? 이 7부작
0: 3화가
1: 가운데?
0: 좀 특이해요.
1: 네.
0: 왜냐면 갑자기 이거 무슨 얘기지 싶은 얘기가 3화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회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차고요. 3화에 비정규직 호텔리어 커플이 등장을 해요. 슌과 나츠라는 커플인데, 이들의 사연은 사실 중심 인물들의 사연과는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거든요. 왜이 호텔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아까 그 타이푸스 푸드 영업 부장님이 마자키라는 남자에게 무언가 부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자키가 잠시 지방에 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의 호텔리어들의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 쪽, 그러니까 나츠는 아이를 낳고 같이 그냥 빨리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임신 중이거든요.
1: 네.
0: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슌이란 남자는 계속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슌이 마자키라는 이 특수한 어떤 그 투숙객의 특이점을 눈치를 채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한 몫을 뭔가 좀 단단히 챙겨야겠다 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게 되는 캐릭터인데, 이건 사실 원작 작가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해요. 특히 이 슌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극중에서 보면 정말 한마디로 정이 안 가거든요. 나쁜 짓만 해요.
1: 네.
0: 그런데 작가의 생각은 이런 젊은이를 낳게 된 것도 사회다 라는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처음에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은 연출을 할 때, 아, 이 캐릭터 나 너무 정이 안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보는 사람이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릴 수 없을까? 조금은 그래도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각본을 각색을 해서 원작자에게 가져갔대요.
1: 네.
0: 이게 그 에피별로 각본을 완성을 해서 원작자에게 감수를 받는 방식으로 각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유일하게 한 것이 그 슌을 조금 소프트하게 묘사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이 나중에는, 아, 내가 생각이 좀 얕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아, 얘는 좀 진짜 뭐 시쳇말로 죽어도 싸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캐릭터라는 것을 한번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여줘도 나쁘지 않겠다, 특히 이런 이야기라면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 시리즈가 공개가 됐을 때 사마의 슌이 나오자마자 이 사람 때문에 드라마 보는 걸 관뒀다라고 하는 시청자 평도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커플의 이야기가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개인이 품는 희망과 뭐 미래가 각각 다른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의 부조리가 있다면 그 앞에서 개인의 희망이 뭐든

0: 미래가 뭐든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이 커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부조리를 보지 않으려고 할 때 혹은 눈 감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그 삼화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에는 나는 절대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는 쪽과, 무슨 소리야, 그냥 이 세상은 부조리야, 부조리 자체가 이 세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각자도 사회에 속한 한 명의 개인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부조리는 싫어 혹은 부조리가 세상인데 뭐 어때? 라는 이 양쪽의 입장 중에서 나를 둘러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사실 이 범죄자라는 시리즈에 대한 인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1: 삼화가, 네. 네, 삼화가 중요하다.
0: 삼화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화도 중요하다. 다른 에피소드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너뛰기 쉬운 회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1: 다 이유가 있다.
0: 네.
1: 시작과 그리고 끝의 연출이 좀 돋보이나요?
0: 저는 시리즈를 볼 때 그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와 엔드 크레딧 타이틀 시퀀스를 진짜 유심히 보는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1: 아, 시리즈 어떤 전체 오프닝이나 엔딩이
0: 네.
1: 아니라
0: 네.
1: 오프닝 타이틀과 엔드 크레딧.
0: 네, 왜냐하면 아. 그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가 사실은 저는 모든 작품을 완성하는 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죄자가 택한 방식은 미니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닝 시퀀스라고 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냅다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오프닝 그 타이틀은 뜨잖아요. 그 타이틀, 이게 뭐 에피소드 몇 하고 뭐 이런 게 뜨는 네네. 그 타이틀을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전 여기서 사실 굉장히 감탄을 했는데, 보통 뭐 에피소드 숫자가 이렇게 뜨고 시작을 하잖아요.
1: 그쵸.
0: 부제가 붙는 경우들도 있고.
1: 네.
0: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다 보면 동그라미가 화면에 나타나요. 근데 그 동그라미가 마치 오선지에 걸린 음표처럼 이렇게 세 개의 줄이 나란히 드러나고, 1화 땐 동그라미 하나, 2화 땐 동그라미 두 개, 세 개, 이렇게 마지막에 일곱 개까지 늘어나는데, 그 동그라미가 찍히는 위치가 되게 묘하거든요. 왜 저 세 줄 중에 세 번째 에피소드가 세 개를 표시할 땐 저렇게 동그라미가 있지? 뭐 네 번째 점은 왜 저기 찍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감독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선 하나가 1년을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2025년, 2026년. 이게 그 사건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도 사실은 조금 중요한 작품인데, 그 점이 생기는 위치가 사건이 나타나는 중요한 분기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미세한 장치로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었던 거고,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다 끝나면 마지막에 한자로 이렇게 쫙 뜨거든요. 범죄자라는 네. 한자가 뜨는데,
1: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 말씀하신 숫자나 네. 그것만 뜨고
0: 네.
1: 작품 전체의 제목은 네. 이제 끝날 때
0: 한자로 뒤에 네. 범죄자 한자이샤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문자의 모양이
1: 네.
0: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뭔가가 분열되는 것처럼 한 글자로 등장을 했다가 슥슥 이렇게 움직이면서 쫙 뭔가 퍼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계속 그 타이틀을 보고 있다가 이것도 여쭤보았는데, 이건 말하자면 레이어를 겹쳐놓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던 레이어가 점점 커지는 방식의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많은 진실과 더 많은 비밀들이 이 범죄자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다. 혹은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커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까지 보는 게 저는 이 시리즈의 완성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츠나가 다이시 감독이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에 이걸 물어본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이런 게 궁금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1: 네.
0: 저는 너무 궁금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를 네. 보시는 게 이 시리즈의 완성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인터뷰나 할 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처음이다 할 때 약간 뿌듯하지 않아요?
0: 민망할 때도 있고요. 진짜로 뭐 이런 게 궁금하지라고 물어보실 네. 때도 있으니까. 네.
1: 저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이라고? 이러면서. 자, 이 시작과 끝, 오프닝 타이틀과 엔드 크레딧까지 네. 눈여겨보아야 하는 작품. 7월 17일부터 서비스가 되어 있고 네. 아마땡 프라임에서 볼 수 있는 범죄자라고 하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0: 네. 전편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1: 아까 말씀하신 정희루 배우의 출연작.
0: 네.
1: 이 작품 덕분에 이 작품과 연결이 된 거네요.
0: 네,
1: 범죄자라는 작품과 고속도로 가족의 노래 이민희 음악 감독이 걷다 보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화 고속도로 가족 사운드 트랙에서 걷다 보면이었습니다. 이민희 음악 감독이었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은임 아나운서 20주기 특집 방송 여름날의 재회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굿즈가 조금 남아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께 발송해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신청하실까 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네. MBC 라디오 페이지 들어오셔서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보내시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꼭 같이 적어서 신청해 주셔야 이게 발송할 때잘 전달이 됩니다. 제가 너무 좁혔나요? 문자도 받을까요? 뭐 문자로도 주세요. 미니는 올리시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니까 저만 볼수 있는 통로 생각해보니까 문자도 그렇네요. 그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는 문자로도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발송해 드릴게요. 아주 조촐합니다. 1995년 4월 1일 정은임의 영화음악 마지막 방송을 텍스트로 이렇게 풀어낸

정은임 아나운서의 사진과 함께 텍스트로 풀어낸 아주 작은 책자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신청해 주세요. 이정인 씨가 어제 방송 듣자마자 바로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속상함에 제법 술을 마신 늦은 밤. 집까지 2시간 반쯤을 하염없이 걸으며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정은임의 영화 음악 속 그녀는 그날 밤에 저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라디오가 주는 위로라는 게 뭔지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굿즈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신청곡까지 해주셨어요. 아마 그 무렵에 이 음악도 꽤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요. 1991년 영화고 우리나라에는 93년에 개봉한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지중해. 저 극장에서 봤습니다. 이거 코아톨에서 본 기억납니다. 그 지중해에서 메인 테마죠. 메디테라네오. 네, 바로 지중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그 스코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인 씨께는 굿즈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0: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작중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햇빛이 워낙 강해서 어딜 가나 선글라스 챙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원래 착색 안경은 햇빛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송나라 시대 중국의 법정에서는 판관들이 반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짙은 안경을 썼는데요. 증인이나 피고가 자신의 눈빛이나 표정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포커페이스 도구였다고 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내 눈빛이나 표정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 웃어야 할 때도 있고 속상한 마음을 감춰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감정을 살짝 가려주는 마음의 선글라스 같은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8월 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5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숨겨진 세상 Into the Unknown 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청량해지는 느낌이 들죠. 마음이라도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 엄청 덥죠.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 더위 무탈하게 보내고 계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요즘 밖에 다니다 보면은 정말 선글라스, 뭐 모자, 양산 이렇게 더위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선글라스나 모자는 좀 답답한 게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시야를 가리는 무언가가 전 아직 적응을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양산을 주로 쓰려고 하긴 하는데 또 너무 더울 때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게 최고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있는 날이죠. 3262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영디, 부산 사는 빵글입니다. 처음 영디가 DJ를 맡았을 때부터 듣고 있었는데 특히 도망자들 할 때 연기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제 배우 하셔도 될 듯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까요? 드라마판에 뛰어들어봐요,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네, 저의 연기력을 이곳에 다 쏟아붓겠습니다. 정말 처음 DJ하고 이 코너 맡았을 때 아, 어떻게 하지? 난감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무도 저를 안 보고 있는데 혼자 얼굴 빨개지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뻔뻔함의 역치, 수치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하니까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제 손 잡고 같이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2874번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요. 남편이 지난밤 회식으로 차를 두고 와서 차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러 가는 중입니다. 저희 집이 좀 외진 곳이라 대리기사분을 부르기도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차 찾으러 갑니다. 어우,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그러면 남편분은 회식할 때마다 좀 많이 번거로우시겠어요. 아침 안전운전 하시고요. 두 분 잘 다녀오세요. 8887번님, 엄마가 무릎 수술하셔서 병간호 중인데요. 누나랑 교대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나마 그동안 엄마께 받은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 마음은 뿌듯하네요. 아, 이 여름에 큰 수술을 받으셨군요, 어머님. 어머니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더위에.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맞아요, 이럴 때 크게 효도 한 번 또 하는 거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7524번님,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해서 신체검사 받으러 광주 병무청에 가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우리 아들, 힘내자. 아자아자. 아, 신체검사 받으러 간다고 긴장하는 게 좀 귀엽게 느껴지네요. 저만 그런가요? 아유,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씩씩하게 검사 잘 받고 오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7678번님,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버스 안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 포레스텔라의 쿨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대중교통 탈 때나 아니면 회사에 딱 들어오면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밖에 1분만 있어도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죠. 아, 회사가 좋아지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계절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시원하게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쿨 함께 하시죠.

코레스텔라의 쿨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응성님과 327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소녀시대의 힘내였는데요. 김응성님의 사연부터 차례로 볼게요. 새 직장으로 이직한 지 2주 정도 됐어요.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2주면은 아직 한창 적응 중이시겠네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적응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새로운 직장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소소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서 무사히 또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274번님은요. 남편이 33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많이 설레고 떨리겠지만 파이팅 하자고 전해주세요. 신입사원 서준이 사랑해. 소녀시대 힘내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오, 준이이셨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꽤 군대 안에서는 높은 직급 중에 하나인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아, 대단하신데요. 또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상 생활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사대입니다. 덕분에 영디 방송을 시작부터 듣습니다. 오른손 수술한 후 병원 생활 중인데 이제는 적응을 해서 왼손으로라도 사연을 보낼 수 있네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아유, 오른손잡이이신가요? 그러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쩌다가도 수술을 하셨네요.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병원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종종 아침부터 병원에 있느라 라디오 듣는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른 쾌차하기를 또 바라겠고요. 네, 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슬비님은 저는 여름이 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둘도 없는 친구 미정이, 현미와 함께 무작정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미정이 아버지의 트럭을 얻었다고 수박 하나와 라면, 작은 라디오만 챙겨갔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컷 놀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웃고 밤에는 파도 소리 들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름만 되면 그때가 참 그리워집니다. 영지에게도 그런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으시겠죠? 오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끼리 무작정 방학을 맞아서 바닷가로 간다? 특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만 해도 저는 꽤 먼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 초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끼리만 어디를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대학교 딱 1학년 여름방학 되자마자 그 KTX 네일로 갔다 왔다고. 사실 제가 항상 좋게 좋게 얘기했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친구들이랑 싸울 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한 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기차 갈아타고 막 바닥에 앉아서 그냥저냥 허리 아픈데 기차 끝까지 타고 거의 뭐 길 잃다시피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던 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추억 하나쯤 다 있으시죠? 이참에 한번 되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은지님, 8월 4일 바로 어제가 저희 딸의 두돌이었어요. 빨리 크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큰 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육아에 지쳐 예민해질 때마다 묵묵히 다독여주는 남편에게도 고마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노래는 악동 뮤지션의 러블리 신청합니다. 오, 딸, 예쁜 딸 두돌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이제 그러면 말을 좀 잘 할 시기가 된 거죠? 제일 예쁜 시기라고 또 들었는데 좋은 추억 많이 쌓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기가 크는 과정에서 엄마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서 묵묵하게 또 같이 힘써주고 응원해주는 남편분 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밤마다 에어컨 리모컨이 베개 옆 필수품이 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중간에 깨기를 반복하실 텐데요. 전국에 열대야가 대부분 이어졌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9도, 서울의 체감 온도가 벌써 3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또 호남 지방으로는 폭염 중대경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이 36.9도, 특히 구로구가 39도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대구는 36도, 부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 곳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여름이면 샌들이나 아쿠아 슈즈 많이 신으시죠? 끈을 쭉 당겨서 붙이면 찍 하고 달라붙는 그 끈. 우리는 흔히 그걸 찍찍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찍찍이는 스위스의 한 엔지니어가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1941년 스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지니어였던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반려견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다녀온 뒤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털은 물론이고 자신의 옷에도 정체모를 무언가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우엉열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귀찮다고 툭툭 털어내고 말았겠지만 메스트랄은 달랐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우엉열매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열매 표면에는 아주 작은 갈고리들이 촘촘히 달려있고요. 이 갈고리들이 동물의 털이나 옷감 섬유에 걸리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메스트랄은 이 자연의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생활용품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갈고리를, 다른 한쪽 면에는 부드러운 올가미 구조를 만들어서 서로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한 건데요. 그렇게 10여 년의 연구 끝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찍찍이를 만들어냈고요. 1951년 특허를 출원하면서 프랑스어로 벨벳을 뜻하는 벨루르와 갈고리를 뜻하는 크로셰를 합쳐서 이 발명품에 벨크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는 조르주 드 메스트랄이 반려견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다녀온 후 옷에 묻은 우엉 열매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것이다.

심한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마치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봄. 스펙타클에 지나란 놈.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한 몸. 무대가 없었다면 나란 놈.

방금 들으신 곡은 성시경이 피처링한 싸이의 감동이야였습니다. 그거세요. 오늘은 벨크로 흔히 말하는 찍찍이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참 발명이라는 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을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아, 저도 이런 시각이나 이런 창의력이 있었으면은 지금쯤 뭐 하나 건져서 도전해 봤을 텐데 도저히 이제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소희는 지금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아 산길을 오르고 있사옵니다. 제 곁으로 갓을 쓰신 선비들이 지나가고 계시는군요. 오늘은 이 선비들의 여름 풍류를 몸소 느껴보고자 잠시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저기 드디어 계곡에 이르렀습니다. 버선을 벗고 탁족을 하며 맑은 물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절로 달아나는 듯합니다. 잠시 계곡물 흐르는 소리 함께 들어보시지요. 아, 시원하다. 아, 옛 선배들은 여름이면 자연 속에서 실을 입고 검은 고를 타며 심신을 닦았다고 하지요. 소인도 오늘 검은 고 대신 가야금으로 풍류 한 자락 즐겨보겠습니다.

0: 이렇게 가야금도 쳤으니 소인도 시 한 수 지어보겠습니다.
1: 수, 수박이 참으로 달구나. 박, 박스째 들여놓을 것을 그랬구나.
0: 아직 이 소인의 시심이 무르익지 않았나 봅니다.
1: 그럼 다시 얼쑤.
0: 영, 영차하고 일어났더니 은, 은근히 다시 눕고 싶구나. 소인은 이렇게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께서는 퀴즈 한 문제 풀어보시지요.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봄과 여름까지 사용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는 얼음창고, 즉 빙고가 있었습니다. 국가 제사와 같은 의식에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던 동빙고, 관청이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할 얼음을 보관하던 서빙고, 그리고 왕실에서 사용할 얼음을 보관하던 내빙고도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국가에서 관리하던 큰 규모의 얼음 창고였다면 지방에서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전통 냉장고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돌과 흙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외부 열의 유입을 줄이고 배수구와 환기구를 과학적으로 설계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환경과 건축 기술을 활용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천연 냉장고인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석빙고, 2번 해빙고, 3번 활빙고, 4번 무빙고.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석빙고, 2번 해빙고, 3번 활빙고, 4번 무빙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가 피처링했습니다. 에픽하이의 춥다 함께 하시죠.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곡 이하이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춥다였습니다. 퀴즈 도망자들 정답 알아볼게요. 자연환경과 건축기술을 활용해 얼음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천연 냉장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석빙고였습니다.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빙고 중에서 대표적인 곳으로는 경주에 있는 석빙고가 있대요. 참고로 현존하는 석빙고는 전국에 한 6곳 정도 있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시원한 곳에 얼음을 보관하는 거겠죠. 그나저나 여러분 제 오늘 연기 어땠나요? 오프닝에서 연기 많이 늘었다고 해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사극 연기 모티브는 그 대장금에 홍시맛이 난다고 해요. 홍시맛을 느꼈다고 했을 뿐인데 였거든요. 좀 비슷했나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너무 웃지 않으시기를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른 다음 도망지로 떠나볼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인데요. 아침에 이 노래를 듣는데 문득 이 곡이 삽입됐던 영화가 생각나서 오늘은 2009년에 개봉한 500일의 썸머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이 주연을 맡았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과 사랑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연애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 순서가 뒤섞인 채 전개돼서 감정의 대비가 극대화됐죠. 뿐만 아니라 실제 연애에서 느끼는 설렘과 혼란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의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를 만든 마크 웹 감독은 썸머와 관련된 장면에서 파란색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그녀의 이미지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감독이 화면 속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 방식을 가리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대부에서의 감독은 인물의 얼굴을 어둡게 처리해서 권력이나 갈등, 내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고요.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는 공간의 구조를 통해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프랑스어로 무대 위에 배치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연출 방식을 가리키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신칸센, 2번 미장센, 3번 요한센, 4번 안드레센.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신칸센, 2번 미장센, 3번 요한센, 4번 안드레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좀 더 들을게요. 다정한 성품, 성격이라는 뜻을 가진 노래죠.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더 템퍼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감독이 화면성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는 연출 방식을 뜻하는 말. 정답은 바로 2번 미장센이었습니다. 네, 보기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신칸센은 일본 고속철도 시스템을 말하죠. 또 요한센은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북유럽권에서 흔히 쓰는 성씨이기도 합니다. 아, 500일의 서머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이 영화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여주인공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조셉 고든 레빗이 상처받은 그 눈빛이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어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왜 유명할까 싶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걸 보면은 잘 만든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3554번님. 영디, 8월 5일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에요. 매일 이 방송으로 아침을 활짝 여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영디가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서 사연 예약합니다. 귀엽고 소중한 민정아, 생일 많이 축하하고 언제나 사랑해. 아내는 저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에 신청곡은 케이윌의 선물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오, 아내분도 새아침같이 들으시나 봐요. 오, 너무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저를 또 좋아해 주신다니. 여성분들 중에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합니다. 민정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편분과 함께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고요. 3554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케이윌의 선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분들도 주변에 있는 선물 같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사람인데.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보는 영상 콘텐츠 중에 리액션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등등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과 생생한 반응을 그대로 담은 콘텐츠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죠.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 눈물 주의. 이 리액션 영상이 인기 있는 이유, 바로 공감 때문이 아닐까요? 어? 나도 태희가 이렇게 울 때 똑같이 눈물 났었는데 유유. 와, 나도 저기서 빵 터졌었는데 크크크크. 이렇게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더 과몰입하게 되고요. 콘텐츠를 더 재밌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서로의 이야기에 웃을 때는 같이 웃고 놀랄 때는 같이 놀라고 공감도 팍팍 리액션도 팍팍 같이 해보자고요.

희대의 명곡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테이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환영합니다. 8월 5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이 노래를 녹음했을 때 그 기술적으로 그 오토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편집은 있었죠. 편집은 있어서 뭐 한 글자 될 수만 있다면 붙여가지고 떼서 붙여가지고 이어붙일 수는 있었는데, 튠을 하는 건 이제 음정이 조금 나갔을 때 좀 깨끗하게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은 아예 없었을 때라, 이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녹음을 하고 했던 게 지금 오랜만에 완곡을 들으니까 저는 다 들리는데,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던 제가 20몇 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오 마사미님이, 오, 첫 곡부터 명곡, 이 노래를 듣는 제 모습 리액션 영상 찍어야 되나요? 하셨는데, 아오 감사해요. 우리 나가오 마사미님은 저의 사실 오랜 일본 팬이신데, 저의 그 어릴 때 모습까지도, 일본에 처음 가서 이제 공연에서 벌벌 떨던 모습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제 팬입니다. 리액션? 안 봐도 비디오처럼 저는 잘 보여요. 고마워요. 김단비님이, 저는 그리움을 사랑한 가시나무 뮤비 좋아해요. 당시 뮤비의 배경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 앞에서 절대 자전거 탈 수 없잖아요. 테이 선배님, 크크크, 동문 화이팅, 명곡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 학교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장소 협찬. 그곳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배우들이 하셨습니다. 9578번님이, 테디 굿모닝, 천안 특파원입니다. 어제 저녁 아파트에 정전이 나서 11시간째 무료 지옥 체험 중이에요. 어머, 어떡해. 다행히 단수는 되지 않아. 아, 일찍 일어나 찬물 샤워와 머리 자연 건조하며 굿모닝 FM 들어요. 테디의 오프닝 멘트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군요. 정전이 또 천안 쪽에 있었는데, 얼른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액션 영상,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외국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막 리액션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보거든요. 저도 다른 문화라도 느끼는 건 비슷하구나 하고 딱 공감될 때 진짜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같을까요? 다른 곳에 있어도 함께 마음 모아서 웃으며 울며, 예, 놀라며 진정시키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문화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봉해요. 영화 오디세이 티켓 준비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0: 신작이죠. 두 분께 2매 드릴 거예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이렇게 적어서 문자나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KB국민은행, 코리안트레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지긋지긋
3: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2분 5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수모닝 테디.
2: 수모닝.
3: 밖에 나서는 순간 에어컨 실외기 바람을 계속해서 맞는 느낌. 오늘도 숨이 턱 막히는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에는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체감온도가 벌써 31도를 넘어 있고요. 전국에 폭염경보, 열대야주의보 계속이고요. 수도권, 호남지방으로는 폭염중대경보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지금 가장 시원한 곳이 무주군 안성면 18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울 청주 2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반면에 강릉은 30도, 부산 34도가 예상됩니다. 극한 더위가 나타나는 서쪽지방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입에 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입에 속 빨리 감기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주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맹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진짜 빠른 예, 음악이 흐를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많이 화난 것 같은 느낌으로 뭐가 들려. 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미니에서 신의 영역 당첨자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요, 이명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눈치채기 어렵나요? 예, 아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속도를 그러면 느리게 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 들리죠, 들리죠. 이제 들려. 선착순 1등 참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뽑는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정답성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계속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뽑히면요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이 노래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세 개 있거든요. 힌트로 드릴게요. 역주행, 군통령, 가오리춤 아시겠죠? 브레이브걸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바로 브레이블걸스의 롤린이었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염동선님이 정답 롤린. 군대에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많이 들은 그 예 내공이 있으시죠? 1340번님이 정답 롤린. 저는 오늘 혼자 야근합니다. 그래도 힘내야죠. 롤린 롤린 롤린. 하셨는데 화이팅 화이팅. 아 야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가? 아니면 이제 이따가 오늘 저녁에 하신다는 건가? 어찌됐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밖에 없지 뭐. 예. 제가 응원드립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om, bom, b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223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시원한 길만 안내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봄 그늘땡이라는 앱인데요, 출발지랑 목적지를 입력하면 건물이랑 가로수 그림자를 계산해서 그늘길로만 안내를 해준대요. 요즘 같은 날씨에 뚜벅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앱이에요. 하셨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걷는 거를 해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햇빛의 방향도 다 참고해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 좌석도 햇빛 덜 받는 자리를 추천해준다고 해요. 요즘 밖에서 숨만 쉬어도 너무 힘든데 걸어서 이동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또 도움 받아서 시원하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진짜 대단한 어플들이 많이 나옵니다. 823번님 더위 땡냥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좋은데?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1933님이 혼전순결의 아이콘 노을에 강균성씨가 결혼 발표한 거 봄? 연극 배우 유아진 씨와 결혼을 한대요. 여러모로 진짜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혼전순결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던가요? 한동안 뭐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뭐가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진짜 맺게 됐어요. 윤성이 형 너무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33번님은 사탕 세트 드릴게요. 자,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청혼.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노을 청원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4541번님 내 남은 연애라는 연애 프로그램 봄 시험부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생사를 오가는 투병 경험이 있는 청춘들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첫 방송 보고 눈물 흘렸어요. 앞으로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제가 또 연프 거의 뭐 중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건강을 걸려있으면 이게 또 편하게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눈물 났나 보네요. 지금 아픈 분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너무 다행이다. 응원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4541번님 비타민 맛 젤리 드립니다. 1514번님 할리우드 영화 인턴 한국판 나온 거 봄? 최민식 한소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더라고요. 어제 예고편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 인턴은 푸근한 느낌의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영화였거든요. 근데 한국판 인턴은 왠지 열받게 하는 순간 마 너가 서장 술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남 청담 아니가 이럴 것 같아요. 그 하셨는데 예, 그분이 하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느낌으로 잘 약간 각색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포인트 재밌을 것 같아요. 1514번님 에너지바 드립니다. 2734번님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 생일 펀딩 유행하는 거 봄? 친구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핸드폰처럼 고가의 선물을 정해두고 여러 친구들한테 일정 금액을 후원받아서 사는 거래요. 뭐 사줄지 고민 안 해도 돼서 좋을 것 같네요. 열려있다 확실히. 2734번님 콘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받고 싶은 거 딱 얘기하고 쫙 모여서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하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MBC
2: FM for you.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0: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좀 덜 밀리는 것 같아요. 사고 고장차도 크게 없고 차도 평소보다는 좀 적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인데 43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 여기는 38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비슷하게 밀리는데요. 잠실대교 부근 또 한남대교 일대가 지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지금은 평소보다 수월해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 또 안현과 조남 하기 일대로 짧게 짧게 밀려 있고요. 일산 쪽은 좀 수월한 흐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찍에서 금천까지,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둔대에서 부곡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자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이제 리액션에 대한 이야기 했었거든요.
1: 네.
0: 아, 자인 리포터 리액션 잘해주시잖아요.
1: 그렇죠.
0: 리액션 요정이신데.
1: 오.
0: 리액션 잘하는 꿀팁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공백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답을 공백. 계속해서 이 뭔가 저는 그 소리가 없으면 좀 불안해져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1: 아 진짜? 아 정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기계적으로 예. 대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리액션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아 리액션 너무 잘하죠. 아, 리액션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배려와 약간 노력이 좀 있어야 되네.
1: 맞아요. 잘 듣고 있다라는 요 표시를 해주면 말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0: 요거 힘들다. 요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네 확실히 리액션도.
1: 아 근데 테디도 진짜 잘해주시잖아요.
0: 아 저는 진짜 진짜 돈 주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거거든요.
1: 저도 그래요.
0: 저도 원래는 띵하게 있는데 뚱한 저 버전인데
1: 오.
0: 아 그래도 리액션 많이 잘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약간 있어요. 매너처럼.
1: 저는 테디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0: 아 정말?
1: 네.
0: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자, 깨알 뉴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서민층과 중산층 지원책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죠?
1: 네,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가구별 소득 기준이 최대 800만 원까지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연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2,600만 원, 혼벌이 가구 3,7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또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80만 원, 혼벌이 가구는 310만 원, 이 맞벌이 가구는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73만 가구가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 예,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는군요.
1: 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가 됩니다. 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월세 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또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 소득 기준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0: 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평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2030 청년층의 식습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먼저 식생활 평가지수는 이 성인이 식생활 지침을

0: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지표인데요. 20대가 50.3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도 52.8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60대는 65.2점, 70세 이상은 6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특히 20대와 30대는 잡곡과 과일 섭취가 부족했고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근데 뭐 높은 점수라고 해도 60점대가 제일 높은 거라고 그쵸. 하니까 우리 제작진들도 전부 2030이에요 아침 챙겨 먹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0: 엄마 전멸, 아빠 전멸. 들으시면 속상할 것 같아요.
1: 엄마 아빠도 안 드실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반면에 40-50대는 20-30대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잡곡과 과일, 우유와 유제품 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전반적인 식생활이 우수했는데요. 역시 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20-30대는 규칙적인 식사와 과일 잡곡 섭취를 늘리고 고령층은 단백질과 유제품을 충분히 챙기는 식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예,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 습관, 잘 챙겨 드시는 습관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아장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1: 소아장염은 성인장염하고는 좀 다른가요?
0: 이 소아장염의 기본적인 원인과 증상은 성인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다만 영유아는 이 로타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비교적 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전파될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음식이 쉽게 상하고 또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세균성 장염에 걸릴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1: 네, 어린 아이들은 증상을 정확히 이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보호자가 세심하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0: 네, 맞아요. 이 영유아의 경우에는요.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평소보다 보채거나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장염에 걸린 상태에서 이 무더위로 땀까지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가 좀 빠르게 진행돼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따라서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었거나 아이가 축 처져 보인다면 탈수를 의심하고 빨리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장염 증상이 있을 때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보다는 수분을 조금씩 자주 보충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예, 폭염에는 장염만큼이나 뭐 탈수 진짜 위험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진 않은지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어요.
0: 네, 정은정님이 한국인은 밥심 잘 챙겨 먹읍시다.
1: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사실 뭐 끼니를 챙기는 거 저는 뭐 권장하진 않습니다만 한번 드실 때 건강한 음식을 드시기를.
0: 맞아요. 예. 꼭 채소 넣어서.
1: 5184번님이 제 나이는 스물도 아니고 서른도 아니고 마흔인데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도 실천이 어려운데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파이팅!
0: 파이팅!
1: 파이팅! 파이팅!
0: 네, 이석윤님도요. 아침에 초코바만 먹고 가는데 이 아침밥은 거의 안 먹는데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1: 와중에 그래도 초코바 드시네요. 네.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점심에는 맛있는 거 드십시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웻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2: 반반.
1: 제주도에서도 해외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굿모닝 FM 들으며 일하는데 이른 시간부터 너무너무 덥네요. 유유. 시원하게 퀴즈 마치고 상품 받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3: 반놓고 치킨 타자 바라바라 바라방.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예, 저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류상현이라고 합니다.
1: 네, 상현님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1: 아, 나주 지금 날씨 어때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한숨에서 모든 게 느껴졌어.
3: 네.
1: 농사를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 올해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1: 일찍부터 시작하셨군요.
3: 네네.
1: 많은 작물이 있었는데 방울토마토를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제가 대학교를 농수산대를 나왔는데
1: 예.
3: 저 채소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거기서 주전공이 방울토마토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방울토마토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3: 네.
1: 어떤 거 좀 하세요?
3: 저는 대추 방울토마토 하고 있고요.
1: 대추 좋다. 아. 네. 대추 방울토마토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3: 이제 기존 방울토마토보다 일단 맛이 조금 당도가 더 높다는 게 장점이 큰 장점이고요.
1: 예.
3: 뭐 대부분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이제 큰 토마토 같은 경우.
1: 네네.
3: 다 이제 그 장점이 뭐 건강이 좋은 거는 다 똑같아서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아, 토마토가 완벽한 사실 예, 채소잖아요.
3: 네, 맞아요.
1: 이거 먹으면 뭐 거의 건강에는 으뜸인데. 아, 대추 토마토, 대추 방울 토마토 저 너무 좋아했는데. 하하.
3: 많이 드시나요?
1: 예, 많이 먹어요. 저는 많이 먹는데 이 중에 또 우리 향연님이 키우시는 토마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괜히 또 반갑고 그렇네요. 아, 진짜. 아침 일찍 또 고생하고 계신데 오늘 반반한 퀴즈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3: 그냥 살짝만 자신 있습니다.
1: 반만 맞히면 되니까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3: 네.
1: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3: 화이팅!
1: 아,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0: 제한 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5, 7,
1: 35.
0: 금강지르기, 제비품치기, 돌려치기 등 이 용어를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은?
1: 택견.
0: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말고. 그러니까. 세 글자, 세 글자. 비슷해. 어, 비슷한데.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우물을 파도?
1: 우물을 파도?
0: 어, 우물을 파도?
1: 물만 나오면 된다?
0: 아니야, 땡. 아니야, 아니야.
1: 패스, 패스.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느꼈다.
1: 소녀시대.
0: 재활용을 영어로 하면?
1: 리사이클?
0: 영화 인셉션,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를 만든 감독 크리스토퍼?
1: 놀란.
0: 사자성어입니다. 어찌할 수 없음. 막무?
1: 가네.
0: 삼국 통일을 이끈 김유신 장군은 신라 고구려 백제 중 어느 나라?
1: 신라.
0: 록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노는 공연 문화는?
1: 아...
0: 패스, 패스?
1: 아, 패스.
0: 화암 동굴이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군은?
1: 네?
0: 군, 군. 무슨 군? 강원 특별자치도에?
1: 패스, 패스.
0: 패스, 패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어, 맞죠, 맞죠? 어우, 다행이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열 문제 중에, 와, 다행이야. 여섯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문제가 좀 어려웠죠?
1: 어, 이게 전화할 때랑 그 또 라디오 들을 때랑 또 다르네요.
0: 달라, 달라. 이게 긴장도가 또 되니까, 올라가니까. 네, 네, 네. 자, 오답 일단 체크합니다. 금강지르기, 제비품치기, 돌려치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는? 아까 태권이라 하셨는데 태권도였어요. 태권도.
1: 아, 태권도.
0: 이름이 좀 그렇죠. 제비품치기 이런 거 좀 생소하죠. 네네네. 속담은 한 우물을 파도 아야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팔아였고요.
1: 아,
0: 맞다. 락 페스티벌에서 이제 몸 막 부딪히면서 노는 문화는 슬램이라고 합니다.
1: 아,
0: 예. 화암 동굴이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군은 정선 군이었어요. 아, 정선. 예. 예, 들으면 또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
1: 네, 맞아요.
0: 아, 그래도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행현님.
1: 네.
0: 끝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죠.
1: 아, 저 굿모닝 FM 너무 잘 듣고 있고요.
0: 아, 감사해요.
1: 어, 태희님이 항상 끝까지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끝까지는 어느, 어디가 끝일까요?
1: 어, 한 20년?
0: 알겠습니다. 아, 일단 더운데 농사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침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대한민국 청년농부 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어, 화이팅!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화이팅! 좋아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재활용 관리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컵라면 용기와 과일 포장재 등 의외로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중에 종이 재질인 이것은요. 화학물질이 코팅된 가멸지 재질이라서 종이로 분리배출하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종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힌트는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영수증, 2번 식권증. 예, 이 중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요. 예.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펀의 We Are Young.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재활용이 안 되는 종...

0: 중에 정답은 바로 1번 영수증이었습니다. 8644번님이 정답 영수증. 우리 집 강지가 뭘 뜯고 있길래 봤더니 아빠 술값 나온 영수증이더라고요. 크크크크 증거 인멸될 뻔했어요. 어허, 어디서 그걸 갑자기 뜯었나? 0785번님이 정답 1번 영수증. 장사하는데 영수증 쭉쭉 나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건 또 그렇네. 계속 그죠? 한 테이블마다 막 10cm 이상 이렇게 쭉쭉 뽑아져 나오는 테이블 단가 나오면 좋겠다. 그죠? 화이팅 화이팅. 유지희님이 정답 영수증. 제주도 휴가 와서 잘 먹었더니 영수증이 한가득 쌓였네요. 후후. 예, 그게 다 행복입니다. 그 영수증은 행복의 기록이니까 기분 좋게 바라보세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서 영수증 한가득 쌓였다고 하니까 여행 너무 떠나고 싶네요. 아, 좀 시원한 곳 가가지고 시원한 음식 먹으면서 이제 약간 체감 좀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시원한 거 드실 거예요? 이따가 맛있는 인사 있으니까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책상이 더러워서 닦습니다. 그러다 서랍 정리까지 하게 되고 급기야 온 방을 확 뒤집곤 하죠. 냉장고도 비슷한데요. 처음엔 지저분한 달걀통 얼룩을 지우다가 하나 둘 내려와서 야채칸에서 썩고 있는 당근 양배추까지 싹 버리고 냉장고 전면 청소. 심리학 전문가들은 다른 큰일도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처음부터 대청소를 하자고 맘먹으면 엄두가 안 나니까 작고 구체적인 걸로 쪼개서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 요것만 하자로 출발. 그럼 내 챙김에 쭉 간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학년 윤하준이라고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굿모닝 FM 태희 미리 대기하고 있고 반반한 퀴즈 제일 재밌어요. 절반까지는 맞추는 날도 있고 안 맞추는 날도 있어요. 태희랑 잘생기셨고 말하는 목소리가 좋아요. 광주는 오이탕이 맛있어요. 뜨거울 때 고기랑 같이 초장이랑 들깨가루 넣다 비벼서 먹어야 돼. 네, 동생 있어요. 남동생 윤하온이요. 하온아, 형이 많이 놀려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많이 안 놀릴 게입니다. 오늘의 다짐, 동생을 안 괴롭히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기. 아침을 씹어먹자. 여러분 모두 해버 굿.

0: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윤하준 군의 군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왜 막 귀엽네. 우리 하준 군 목소리가 이제 변성기가 빨리 올려나? 목소리가 약간 아니면 감기인가? 예,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는데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네요. 아, 이렇게 또 하준 군의 목소리로 아침을 열었는데 듣고 있나요, 하준 군? 너무너무 서울 사람 같았어요. 아침을 시밥을 자 이런 줄 알았어 사실. 광주 사투리 그 억양이 묻어서 너무 정겹네요. 방학인데도 일찍 일어나서 굿모닝 FM 듣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삼촌 너무 좋아요. 하준군 우리 계속 함께해요. 하준군이 오리탕을 추천해 주셨는데 와, 광주 가서 오리탕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광주 가면은 일단 뭐 오랜만에 가는 편이니까 육전 예 먹고 싶어서 육전 먹고 고기류로 많이 먹었네요 저는. 육회 먹고 저기 옥과면 쪽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또 유명한 양념 이제 불고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먹고 뭐 떡국 먹고 뭐 계속 먹었네. 또 빵집 맛있는 데 있어서 프레첼 먹고 그만 먹을게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의 팬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서울 지역 아닌 분들은 이렇게 전화로도 굿메시지 저희가 받으니까요. 어디에서든 아침 인사 건네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먼지잼 아니죠 탕진잼 이 두려운 남자 MC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네.
0: 탕진잼 좀 아시잖아요. 그래도
1: 알죠.
0: 네, 쓰는 네. 맛 알잖아요.
1: 알죠.
0: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1: 네, 아내한테 많이 혼나죠. 아, 네. 저는 이제 기기류들을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아, 최신 기기들.
0: 아, 얼리어답터예요?
1: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최근에 이제 되게 그 제 휴대폰인데 예. 그 S 전자에서 나온 약간 그 여권 사이즈의 크기가 나온
0: 맞아,
1: 거예요.
0: 나왔어. 접히는 거.
1: 아, 근데 저는 이제 사과 폰을 쓰는데 예, 예. 아, 또 그게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0: 아, 사과 폰 안 접히죠.
1: 아, 그러니까 이걸 접을 순 없잖아요.
0: 네, 접힌 게 안 나와요. 그 기술이 네. 아, 역시 S 전자가

0: 꿀템도 알려주시네요. 네, 예.
1: 메밀을 사랑하는 브랜드 이러면 아실 거예요. 예, 예. 면을 사랑하는 브랜드.
0: 예예. 예. 예. 자, 뭐든 뭐 기분 좋게 지르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예, 지르려고 또 버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아요.
0: 예. 이렇게 합니다. 합리화해보면서 네.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아, 이거 곤란한데. 태부장, 아, 그냥 정석대로 가지.
2: 회부장,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게 쉽게 정하면 되겠어?
1: 아... 그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야?
2: 어허, 이 사람 붙이기는 뭘 붙여. 밀어붙이는 거지.
1: 아이, 됐고 됐고. 결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네. 아이, 참 진짜.
2: 아하, 내가 너무 밀어붙인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1: 에헤이.
2: 인생 다 그런 게 아니겠어? 어? 미안하게 됐네.
1: 아, 진짜. 어? 아니, 어떻게. 아니, 순대에 쌈장을 어? 찍어 먹나? 소금 아니야, 소금?
2: 아, 그거 참 후배들 듣는데.
1: 진짜 이해가...
2: 소리 안 낮춰.
1: 아니 됐고 나 안 먹어. 나 갈래.
2: 아하 휘부자. 아 참 저 친구 저 진짜 안 먹는 거야? 나 다 먹는다. 나중에 먹겠다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1: 안 먹어 안 먹어.
0: 어우 야 BGM 야
1: 갑자기 바꿨어.
0: 경박하고 좋은데.
1: 어.
0: 어, 나 이런 경박이 좋아요.
1: 네, 제 웃음소리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해 우리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 입니다. 엄청난 상황인 줄 알았더니
0: 네.
1: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을지 쌈장에 찍어 먹을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0: 야 어느 쪽이에요?
1: 소금이죠.
0: 소금이에요?
1: 전 서울 사람이에요.
0: 아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쌈장이었는데
1: 네. 네.
0: 어느덧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어느덧 소금으로 바뀌었어요.
1: 서울화가 됐어요. 그죠? 네. 어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0: 어, 아니다 아니다.
1: 자 밀어붙이다 밀어붙이다 정답은
0: 정답은
1: 밀어붙 이다가 맞습니다.
0: 아 발음은 붙이다가 맞죠 원래.
1: 발음은 그냥 밀어붙이다 네, 이렇게 편하게
0: 표기상으로
1: 하는데.
0: 부의 밑에 t 있는 붙이다가 그렇죠. 그렇죠. 맞다는 거죠.
1: 네, 자 예전에 붙이다 붙이다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거와 결합할 때 뭐가 맞는지 또 헷갈려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밀어붙이다가 왜 맞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그냥 밀어붙이다 이렇게 할게요.
0: 예.
1: 네, 원래는 밀어붙이다 그냥 쓰시면 돼요.
0: 발음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1: 네,
0: 편의상 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1: 밀어붙이다로 할게요.
0: 예.
1: 자, 붙이다는 원래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가까워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밀어붙이다 이거는 한쪽으로 세게 밀다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몰아붙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황극처럼 자기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갈 때 밀어붙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은 아예 명사로 밀어붙이기라는 말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마음먹은 일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0: 아하.
1: 근데 이제 붙이다 있잖아요. 붙이다 이거는 편지를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처럼 뭔가 보낼 때 쓰고 회의에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맡긴다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0: 예.
1: 네.
0: 아 지금 이 얘기를 안 듣고 아 저에게 실망이라는 분들이 많네요.
1: 왜요 왜요 왜?
0: 순대는 쌈장이라고.
1: 아이.
0: 또 무슨 일이냐? 초장이다.
1: 어.
0: 아 지역별로 지금
1: 난리 났어요.
0: 난리가 났습니다.
1: 난리 났어. 예. 그럴 수 있어요.
0: 이거 봐 지금 봐.
1: 어 지금 나왔다. 예. 9874번님 테디 소금으로 갔다고요? 배신자 배신자. 울산을 이제 버린 거죠 이제.
0: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소금으로 네. 밀어붙입니다.
1: 네, 어 그거예요.
0: 네, 네. 밀어붙입니다. 네.
1: 소금이죠.
0: 아 근데 쌈장이 네. 맛있긴 해. 제가 왜냐면 왜 소금으로 갔냐면 서울에서 쌈장을 순대 먹을 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소금 먹다 보니 좀 익숙해진 거예요.
1: 아 아닌데.
0: 배신자가 아닙니다.
1: 따로 예, 저... 놀던데.
0: 아하, 그 참 맛있어.
1: 자,
0: 호호.
1: 서울은 소금이죠.
0: 아 또 갑자기. 예 초장도 괜찮아요. 초장도
1: 그래요? 나 새우젓까진 내가 양보할게요.
0: 어허 그 참 그
1: 그 아, 이상은 안 돼.
0: 9874번님이 네. 테디 소금으로 갔다고요. 배신자 배신자 했는데
1: 예.
0: 네. 아, 예 뭐 배신하겠습니다. 뭐 어떡해 여기 지역이 그래서 쌈장이 없는데 어떡해요.
1: 그럼 그럼
0: 휴전 아나운서 예 보내드립니다. 그 쌈장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쌈장으로 먹으면 더 고기 맛 난단 말이야. 어 우리 민영 PD 봐요 지금.
1: 아, 이거 인형 PD 울산 소금이지 소금.
0: 휴전 안 와서 빨리 보내드릴게요. 내일은 오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Man in the Mirror. 예.

0: 마이클 잭슨 Man in the Mirror 듣고 왔습니다. 완곡으로 또 들으니까 좋네. 1227번님이 전을 부치다는 맞나요? 라고 너무 궁금하셨나봐요. 새싹 문자였어요.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거 궁금해서 보내주셨는데 부치다 예, 기름을 둘러 전 부침개 등 지져 익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부치다 전을 부치다가 예, 자연스럽습니다. 더 많은 뜻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소개를 다 못해드리겠네요.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 관심이 폭발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거 다 저희 천천히 매일매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4부는 맛쟁이 신사 시즌2 쩝쩝박사 이원희 셰프님과 미식여행 떠날 겁니다. 어디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동서, 음주유엔 티맵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0: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8시 16분 4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어제 서울의 강남구 구로구는 39도 넘겼습니다. 그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도 서울이 30도, 체감 온도가 벌써 32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경기, 일부 호남 지방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외출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 광주가 38도, 강릉 31도, 부산 34도, 대구 3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예보로는 40도 육박하는 극한 더위까지는 아닌데요. 태풍 돌핀의 경로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등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맞쟁이 신사 있으니까 우리 맞돌이 네네. 신사 네네. 최기찬 기자 오늘 전매추 하나 해주세요. 너무 더운데.
1: 이게 사실 더운 날 네. 차가운 거 먹으면 배탈이 나요.
0: 그래요?
1: 그래서 무조건 따뜻한 거를 일부러 더 드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익혀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지.
1: 저는 수육국밥을 추천합니다.
0: 수육국밥.
1: 그러니까 다른 곱창 들어간 그런 국밥 말고요. 고기가 좀 잔뜩 들어간 수육국밥이 좀 적당하지 않을까.
0: 깔끔하다. 하얀 국물로.
1: 네.
0: 아 좋다. 그래요. 아 수육국밥 좋네. 역시 맞돌이 신사. 맞돌이 신사와 키워드 뉴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분 기자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폭염 중대 경보, 두 번째 키워드는 검찰 개혁, 마지막으로는 우리 땅 독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폭염 중대 경보입니다.
0: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기상청이 어제죠.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서울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것은 오늘이 어제가 처음입니다. 이제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넘게 이어지는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이 될 때 발령이 되는데 서울의 이제 누적 온열 질환자도 사망자 2명을 포함해서 185명으로 늘었고요. 심지어 이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이게 이제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티베트 고기압까지 자리 잡으면서 한반도가 이제 두 고기압의 이중으로 덮여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대기 중하층 고기압이 북한 부근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동풍이 불고 있고요.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오는 과정

0: 통해서 한층 뜨거워지는 이른바 팬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영남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극심한 고온현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간 겁니다.
1: 예, 폭염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일단 이제 서울시는 3대 비상대응에 들어갔는데요.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의 야외 작업을 중단을 했고요. 야외 문화활동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도로 불청소는 하루 최대 6차례 돌렸고 저소득층 약 41만 가구에 냉방비 5만 원을 지급하고 무더위 심통 운영도 강화를 합니다.
1: 예, 기록적인 더위에 소비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요?
0: 이게 더우니까 사실 조금 이득을 보는 그런 분야들도 있는데 이게 또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 냉방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일부 아이스크림 업체는 판매량이 한 달 전보다 20% 이상이 늘었고 한 카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외출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계탕의 배달 주문량이 한 달 전보다 무려 81% 증가를 했는데 반대로 또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수요도 늘면서 주요 백화점의 방문객도 직전주보다 최대 30% 증가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안전수칙 더 지켜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검찰개혁입니다.
1: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정부가 어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소청이 출범을 합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는 물론 보안 수사도 할 수가 없고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담당을 하는데요. 수사는 이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가 맡습니다. 이게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1: 예, 일반 국민이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절차 어떻게 될까요?
0: 앞으로 이제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를 하고요. 공소청에는 직접 사건을 접수할 수가 없는데요. 경찰과 검사는 각각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 안에 송치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검사는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안 수사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됩니다. 경찰이 또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정치적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1: 예.
0: 수사기소 분리는 사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안수사권까지 폐지가 되면서 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도록 역할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0: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을 하고요. 보안수사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부실수사와 지연수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협의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면서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의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1: 예, 결국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완성이 됐는데 권한이 커진 경찰을 또 통제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졌군요.
0: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는 이제 지난 9월에 이미 결정이 된 만큼 국회가 이제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좀 설계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좀 몰아가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치적 구호로 좀 변해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경찰 권한 통제 같은 현실적인 논의가 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제 제도를 먼저 바꾸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야 되는 숙제가 남게 됐습니다.
1: 예, 검찰 개혁 완성한 만큼 수사 공백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촘촘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 땅 독도입니다.
1: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또 반복을 했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0: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방위백서가 발간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방위백서에 이제 이런 주장이 담긴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22번째인데요.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를 했고요. 해결되지 않은 또 영토 문제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주변의 자국 영해를 의미하는 파란색 선까지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깁니다.
0: 이게 외교부는 이제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면서 일본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치는

0: 안으로 불러들이다라는 뜻인데 이제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서 항의하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근데 국방부도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불러서 즉각 시정할 것을 또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신호에도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도 담겼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방위백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런 표현은 2024년 이후에 3년째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다룬 분량은 지난해 이제 2쪽 반이었는데 올해는 1쪽 남짓으로 좀 줄었고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에 대한 설명도 빠졌습니다.
1: 어허.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관해서는 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요?
0: 이게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을 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일본 주변에서의 해양활동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북한도 이제 일본의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드론과 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일본이 22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독도는 뭐 명백하게 우리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한 줄은요. 근우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역시 코러스를 넣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1: 재창해야죠 이런 거. 자, 최기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기찬 기자님과 함께한 오키뉴스가 이제 금요일이 마지막이네요.
0: 네네네.
1: 작별 인사는 이제 금요일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기찬 기자님은 저희가 맞돌이 신사 라인으로 한번 특별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0: 감사합니다. 네,
1: 금요일에 뵙도록 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BTS와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 들으시고요. 이오는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주요 도로 위로 사고가 몇 곳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으로 정릉터널 나와서 3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차량 석대가 서 있습니다. 홍제동부터 정릉 쪽으로 30분은 걸리면서 정체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도 종암동에서 정릉까지 밀립니다. 뒤쪽으로 북부간선도로 신내에서 월릉 진학 때까지 밀리는데 구리 방향 정체는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방화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행주대교 이전부터 밀리고요. 가양대교까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43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강변북로로 연결되는 연결로에 사고 있어서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뒤로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군자에서 성수 쪽으로 꽉 막힌 정체입니다. 이 구간만 30분이 더 걸리고 있어서 되도록 옆으로 동일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여기도 군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투원원
0: 쩝쩝 박사 닥터 테이스티
2: 우리는 멋지기 신사!
0: 음식을 향한 열정이 폭염만큼 뜨거운 남자 이원일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폭염 끝까지 밀어 붙이겠습니다.
0: 좋다. 네. 좋다. 붙여야지.
1: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너무 더워요.
0: 너무 더워.
1: 아,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진짜.
0: 발동동 하고 계세요 지금.
1: 어, 이거는 뭐 하늘이 뚫려가지고 뭐 물이라도 쏟아져야지. 이거는 진짜. 와, 이렇게 더위가 쏟아지기 있나요, 정말?
0: 아, 야.
1: 와, 정말 늘어집니다 요즘.
0: 아니 네. 그 주방은 언제나 뜨겁잖아요 사실. 네,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더운 날은 진짜 더 힘들 것 같아요.
1: 그래서 근데 진짜 요즘 많이 좋아진 게 제가 어렸을 때 근무하던 곳들이랑 다르게 요즘은 주방 안에도 이 셰프들 이 목 뒤를 이렇게 목 뒤로 집중해서 쏴주는 오. 에어컨 시설 같은 것들을 일부러 해요.
0: 아 진짜. 네, 아, 네, 그래 해야 돼.
1: 안 그러면은요 정말. 턱턱 막혀요. 그리고 막혀. 예전보다 더 더워졌잖아요. 네. 그리고 기계들이 좋아지고 화력이 더 좋아졌어요.
0: 아, 그렇지.
1: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희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들을 하나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야, 진짜 고생 다들 뭐 네. 어느 곳이든 더위 때문에 고생 다들 하실 텐데.
1: 그러니까요.
0: 맛있는 걸로 또 힐링해야죠.
1: 좋습니다.
0: 자, 맛쟁이 시사 시즌 2. 먹고민 상담소로 시작해야 맛이 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보내주시면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이 딱 맞는 처방 레시피 간단하게 제발 해도 네. 더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1: 네.
0: 미리 도착한 먹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아, 늘 항상 간단하게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0: 정말 제발요.
1: 네. 알아주시고요.
0: 제발.
1: 네. 오늘은 18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셰프님 제가 워킹맘인데요. 애들 방학이 시작됐어요.
0: 아~
1: 점심을 챙겨줘야 되는데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놓고 출근해도 상하지 않는 간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1: 네.
0: 저는 일단 이런 간식을 어릴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 간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1: 그죠. 모든 게 본식이죠.
0: 늘 본식만 먹었어요.
1: 네, 네. 저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남들이 이게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과자를 한 두 봉지 사다 놓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먹어요.
0: 아, 정말? 네.
1: 그러니까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늘 항상 몇 끼니 밥을 든든하게 챙겨 먹고
0: 그래.
1: 과자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0: 아, 이게 똑같네. 네. 본식을 잘 먹는 사람은
1: 그럼요.
0: 의외로 군것질 안 합니다.
1: 네, 맞아요.
0: 배가 들어갈 배가 없어요.
1: 그렇죠. 네. 왜 그거를 군것질에다가 하려 해요?
0: 아, 그래.
1: 왜 그 바삭바삭한 그 밀가루 칩을 먹는 거?
0: 그래, 그래. 네.
1: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0: 우적우적할 게 많은데 헉헉거리는 그 과자가 뭐 그렇게 맛있다고?
1: 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요즘은 저도 즐기는 과자들 많습니다.

0: 근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럼 뭐 해주셨었지라고 복기를 해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여름에 상한 음식 먹이지 않고 조심조심 먹이려고 엄청 노력하셨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오전에 만들어 놓고 점심 때쯤 되잖아요. 그럼 이 더위에는 웬만한 음식들은 다 쉬어버립니다. 맞아, 맞아. 다 상해버려요. 다 그래서 상해요, 저희 어머님이 아 이래서 여름에 이걸 쓰셨었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 써주셨던 거 바로 보온병입니다.
1: 보온병?
0: 네, 보온병. 왜냐면은 저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어린애들한테 불 위에다 이거 올려놓고 따끈해지면은 부어서 먹어 하면은 100% 사고 나거든요.
1: 그렇다, 맞다, 맞다. 네,
0: 그래서 늘 항상 장국 같은 거를 끓이신 다음에 적정 온도에다가 식히신 다음에 걔를 보온병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 요것만 부어서 먹어?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들의 배려가 특히 어머님의 배려가 이 느껴지는 거예요.
1: 그치, 그치.
0: 그래서
1: 정성이다 진짜.
0: 그때 제가 뭘 먹었었나 복기를 해보니까 예. 어머님이 늘 항상 아침에 소면을 삶으세요. 소면을 삶으시는데 그거를 그냥 두면은 불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간장 양념을 해서 비비실 때 참기름 양념을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걔를 우선은 간장 비빔국수를 해놓으세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고명, 꾸미, 옷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셨냐면은 달걀말이를 하신 다음에 한 다섯 쪽을 넉넉하게 퍽 하고 얹어주세요. 네. 이미 그것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점심까지 버티고 나면은 아무리 참기름을 발라서 되게 굳잖아요.
1: 예.
0: 그럼 옆에 항상 보온병이 있었어요. 보온병에다가 장국을 끓이신 다음에 그치. 장국을 미지근한 온도까지 식힌 다음에 보온병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늘 하시면 요것만 부어서 먹어? 라고 하면은 간장 비빔국수에 간이 되어 있으니까 슴슴한 미지근한 장국을 싹 하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잔치국수처럼 되는 거예요.
1: 예술이다.
0: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점심으로 여름에 먹었었던 게 여름에 왜 이걸 나한테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음식을 차갑게 먹이면 아이는 배탈이 날 테고 뜨겁게 먹이자니 아이들 화상이 우려함이 되고 그러니까 보온병에다가 미지근한 육수를 담아놓고 간장 비빔국수에다가 달걀 고명만 얹어가지고 넣으면은 달걀도 따뜻해져 면도 풀어져 애들이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을 먹이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하얗게 빨아놓으셨던 열무김치 고명 같은 거 얹어주시거나 해서 준비해놓으셨던 거에다가 미지근한 장국을 부었거든요. 근데 휘준 아나운서가 그 면을 사랑하는 브랜드의 장국 맛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 세미솟는 표 브랜드도 있습니다.
1: 예. 네,
0: 그 브랜드의 장국 같은 것도 맛있거든요. 그런 데 거를 미지근하게 물에다 풀어가지고 딱 놓으신 다음에 보온병에다가 따라서 먹이시면은 정말 좋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점심 때까지 그 보온병 안에 육수가 따끈따끈해요. 하지만 살에 닿아도 화상은 입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점심을 차려주시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저희는 늘 항상 전자레인지에 햄 위에다가 치즈를 얹어가지고 랩을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1: 예.
0: 그러면 어머니가 딱 요거 30초 버튼 한 번만 눌러 이러셨거든요. 딱 그거 한번 누르면 얘가 따끈따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미리 토스트된 빵에다가 버터랑 딸기잼을 발라놓으세요.
1: 그치.
0: 그것만 싹 끼워가지고 탁 하고 먹으면 되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잘 활용하시잖아요. 먹일 게 무궁무진하다.
1: 무궁무진해. 네.
0: 이것도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길게 했네.
1: 길게도 했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면 네. 요리거든요.
0: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늘 항상 차가운 거 뭐 물론 어머님이 여름에 왜 저를 콩국수를 그렇게 먹이셨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이제
1: 예, 예.
0: 제일 쉬웠던 거야. 갈아놓고 부으면 끝나거든.
1: 네,
0: 근데 또 따끈하게 먹이고 싶으니까
1: 이럴
0: 때는 보온병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1: 이게 만약에 네. 진짜 간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0: 네.
1: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진짜 유현희 셰프님처럼 커서도 생각하는 엄마의 간식.
0: 그럼요.
1: 네. 엄마가 그렇게 해줬어라는 그, 추억은 반드시 생기겠다.
0: 그 음식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1: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 간단한 건 이미 망했고
0: 네.
1: 야 넘어갑니다.
0: 네, 이제 조심조심.
1: 이제
0: 네.
1: 본 코너예요, 여러분. 이제 본 코너. 맛쟁이 진짜 시즌 2.
0: 네.
1: 지역별로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 떠나지도 네. 못했어요.
0: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1: 오늘 네. 어디로 떠나나요?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서해안 최대의 해양 관광 도시 바로 충청남도 보령입니다.
1: 보려.

0: 보령 머드 축제가 또 한창이죠.
1: 맞아요. 예. 네, 보령 머드 축제 진짜 지구촌 최대의 머드 여름 축제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대천 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요. 머드 체험존은 일반 존이랑 패밀리 존으로 나뉘는데 대형 머드탕, 워터 슬라이드, 머드 에어 바운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요. 또 올해 신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머드 캐스크 존이라고 합니다. 셀프 머드 마사지를 직접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각종 공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축제가 끝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머드 축제는 저는 이제 못 가봤어요.
1: 어, 그래.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0: 머드 축제의 발라드는 안 어울리죠.
1: 네, 그
0: 머드 축제 발라드 안 어울려요.
1: 네. 어, 약간 워터 발라드 하니까 좀 이상하긴
0: 이상해,
1: 하네요.
0: 이상해. 네, 그래서 네. 좀 초대가 안 되는데 부르면 갑니다. 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사연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령 하면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모든 분들 비타민 음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1: 너무
0: 하죠.
1: 너무 좋아요.
0: 보이 넥스트 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올게요.

0: 오늘만 I love you, Boy Next Door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1: 그리고 이런 노래가 아니니까 머드 축제에 못 가는 거군요.
0: 아, 여름 노래 뭘 하나 내야겠어.
1: 좀 신나는 거 있잖아요.
0: 신나는 것 중에 네. 하나 좀 리메이크를 하나 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새로운 거 부르기엔 좀 부담되고 신나는 거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보령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그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추억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볼까요?
1: 네, 김희숙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땡 손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오. 갑오징어와 기저귀 건자를 넣은 칼집이 최고예요. 보리밥도 같이 나오는데 애들도 밥 말아서 잘 먹더라고요. 비빔국수도 있어서 여럿이 오면 다 같이 맛보기 좋아요.
0: 여럿이서 안 가도 다 같이 맛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0: 저는
1: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우리가 조개류라고 하죠, 패류라고 하는 것들을 양껏 실컷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0: 아,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1: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비빔국수도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약간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1: 쫄

0: 쫄면을 진짜 완전 커다란 접시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주신 것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요즘에 그 비빔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네, 비빔 칼국수, 냉칼국수. 근데 그 초장스러운 그 양념을 달팽이처럼 동글동글동글 하신 다음에 가운데도 채소를 듬뿍 올려가지고 비벼 먹으시게 해주셨는데.
1: 깨 쫙 뿌려가지고. 와.
0: 맛있겠다.
1: 아, 여기 칼국수 맛집 인정, 인정. 사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맛있겠네요. 네, 와.
1: 아, 좋은데? 아, 네. 여름에 칼국수랑 비빔국수 괜찮은데요?
0: 맞아요. 그리고 보리밥이 나온대잖아요. 보리밥은 보통 리필일 텐데. 감사합니다.
1: 1025번님이. 어제 보령 다녀왔습니다.
0: 따끈따끈해라.
1: DJ 공연도 너무 신났고요. 머드 바르고 물 맞고 레일바이크 타주고 해수욕도 하고 진짜 최고였습니다. 맛집은요. 성주땡해원.
0: 오~
1: 여기 고기짬뽕이 맛있어요.
0: 짬뽕.
1: 아, 또 나왔네. 충청도에는 고기짬뽕.
0: 아, 충청도는 고기짬뽕이에요.
1: 네, 근데 안 매워.
0: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약간 보니까 왜 우리 약간 그 비주얼이 애호박찌개스러운 약간 비주얼이에요. 애호박이 안 들어가 있는 애호박찌개스러운 비주얼이거든요.
1: 예.
0: 와, 근데 여기에 오징어랑 고기랑 배추랑 그렇지. 대파랑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이거를 또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짬뽕 그릇이 아니라 냉면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주시네요.
1: 맞아요.
0: 아니 그 뜨거워서 어떻게 잡아요 이거를?
1: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여기가 의외로 뜨겁지도 않고.
0: 아, 그래요?
1: 의외로 맵지가 않아요.
0: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1: 저는 이제 네. 방송 때문에 네. 제 친구랑 충청도 쪽 짬뽕을 많이 먹으러 다녔어.
0: 맞다. 그때 짬뽕 먹으러 갔었다.
1: 근데 좀 놀랐어요. 전부 다 빨갛거든요. 네. 안 매워.
0: 안 매워.
1: 담백해.
0: 약간 신기하다.
1: 그 소고기 국 같은 느낌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이에요.
0: 지금 약간 보니까 비주얼이 정말로
1: 그죠?
0: 오징어찌개랑 애호박찌개 그치, 같은 그치, 약간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1: 딱 그 느낌이에요.
0: 맛있겠다.
1: 여기 신기해. 그래서 여기 면 먹으면 좀 심심한데 네. 밥 말아 먹으면 기가 막혀.
0: 아, 그러니까 이 집은 밥을 팔겠죠?
1: 무조건 팔아. 무조건 팔아. 공깃밥 그냥 줘요.
0: 와, 이게 밥을 이렇게 쓱쓱 말아 먹으면은 배추가 들어가서 달큰한데 시원한 국물 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네, 맛있겠다.
1: 진짜 맛있어. 쌀이랑 딱이에요, 진짜. 또 소개해 보죠.
0: 우선 침 삼킬 시간 조금 주시고요. 네. 다음은 윤정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령 갔다가 먹은 땡 울타리. 땡 울타리. 생선구이 부대찌개 최고였어요. 갓가지 생선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손으로 뜯어 먹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생선구이가 그냥이 아니라 지금 우선 올라가 있는 생선의 구성만 보더라도요. 고등어에 볼락에 가재미에 갈치에 얘는 하나 모르겠다. 저거 삼치인가?
1: 삼치인 것 같아요.
0: 와. 네. 우선은 다섯 가지 생선이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요.
1: 제사 생선 같아요.
0: 이게 그리고 토막 생선이 아니라 거의 뭐 볼락이랑 가재미 같은 건 그냥 한 마리 턱하고 얹어주시네요.
1: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0: 그리고서 국물이 부대찌개래요. 와.
1: 밥을 몇 공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0: 이럴 때는 그냥 밥을 공기가 아니라 옆에서 소추로 갖다 놔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와, 맛있겠다.
0: 물만두랑 콩나물이랑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개운해 보이는 부대찌개 국물입니다. 와,
1: 그렇네요.
0: 맛있겠다.
1: 약간 여기도 확실히 네. 농도가 진하진 않네.
0: 맞아요.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충청 지역의 국물 스타일이 약간 이런가 봐요.
1: 좀 담백한 스타일이네.
0: 맞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국물이 진한 듯 싶으면은 이 충청 지역 분들은 두루치기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렇네, 그렇네요.
0: 약간 볶아가지고 국물이 살짝 잘팡잘팡하게 있는 볶음 요리들 있잖아요. 아우, 맛있겠다. 부대볶음도 진짜 좋아하는데.
1: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7930번님이 대천에 가면 네. 저는 순대볶음과 옛날 통닭을 먹습니다.
0: 와.
1: 대천 시장 안에 있는 땡조리 닭집이라는 곳인데 순대볶음 정말 맛있어요.
0: 와, 여러분들 이 비주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너무 좋다. 아, 이거다, 이거다.
0: 우선은 저는 이 순대볶음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장을 뭘 넣어주느냐, 부속물을 뭘 넣어주느냐 싸움인데요. 이 집은 보니까 간, 허파, 오소리감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거기다가 양파를 도톰하게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깻잎 썰어가지고 얘를 깻잎으로 얹어주신 게 아니라 왜냐면 철판 볶음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센 불에다가 촤촤촤촤 볶으셔가지고 숨을 살짝 죽여가지고 약간 그 순대 전체 양을 100으로 본다면은 한 20% 정도만 툭 하고 터져 있는 볶음이거든요.
1: 아, 좋다.
0: 아, 중간중간에 뭐 이 양념들 빨갛게 묻어 있는 거 하며 지금 너무 맛있겠습니다.
1: 근데 대체로 이 젓가락이 많이 가게끔 하는 간인 것 같아요. 충청도 지방 이게 있네 특색이.
0: 맞아요.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돼?

0: 뜨지 않고
1: 뜨지 않네요.
0: 슴슴해 보여요. 근데 저는 아 자꾸 침을 삼켜서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미치겠네. 예. 그리고 저 죄송하지만 작가님 저 그 마우스를 올리셔가지고요 옛날 통닭도 한 번만 사진 보여주시면.
1: 아 옛날 통닭 맛있겠다. 아, 시장 안에 있는 옛날 통닭이 찐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복조리 복조리를 닮은 곳인가봐요. 네 땡조리라는 게.
1: 다 얘기해.
0: 그냥 알려줄까?
1: 아다 얘기. 어 옛날 통닭. 아, 역시 그래 튀김옷이 이렇게 얇아야 돼.
0: 야 이 집은 약간 전기구이 통닭스러운 얇은 닭집들 있잖아요.
1: 얇은
0: 진짜 얇게 물 반죽인데 진짜 거의 물 같은 반죽 묻혀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내장 쪽은 거의 골든 브라운이 아니라 거의 이제 진짜 갈색으로 있는 거죠.
1: 그치, 그치.
0: 네, 갈색으로 있고 겉에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아주 연한 아이보리 빛깔보다 조금 진해진 황토 빛깔로 익는데 얘를 뜯으면은 보통 껍질을 다리를 잡고 껍질을 뜯으면 그 껍질이 저기 그 허벅다리 살에 가서 척 하고 붙어버리죠.
1: 아, 그렇지.
0: 그러면은 껍질만 다시 뜯어다가 소금 톡 쪄가지고 먹으면서 옆에는 순대볶음을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집게로 푹 집어가지고 이러고 먹어야 되는데 당면살이 추가가 됐으면 너무 좋겠네.
1: 미치겠다 미치겠어. 뒤에 지금 소개할 게 더 많은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0: 생맥주 한 잔. 네 죄송합니다.
1: 저 이래서 한 지역 떠나면 한 2주 해야 돼요 진짜. 예.
0: 오늘 지금 3개인가 4개밖에 못했죠.
1: 저 못했어요.
0: 네, 와 이러면 안 돼요 진짜.
1: 이게 다 네. 예, 먹고민이 길어진 나비 효과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자 소개된 분들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비타민 음료 보내드리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보령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 네. 4206님께서 원희 형님 침 삼키는 소리 너무합니다. 저 아침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아침부터 배고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제 밤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와. 테디가 닭가슴살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통닭 세 마리를 시키는 걸로 하루가 끝났다는.
0: 옛날 통닭 3 먹었습니다. 네.
1: 옛날 통닭 세 마리면은 거의 그냥 잠깐 기름칠하고 끝난 거네요.
0: 아니에요. 무슨 그런 소리예요.
1: 그게 아니에요. 예. 조금 배불렀었어요.
0: 똥칩 튀김도 시켰고 닭껍질 튀김도
1: 시켰죠.
0: 예, 시켰죠. 예. 그래서 먹었는데.
1: 아, 닭껍질은 또 어느 소스에다 찍어 먹었어요?
0: 겨자죠.
1: 겨자 소스예요. 허니 머스터드.
0: 네. 아,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먹는 얘기 많이 하니까 네. 0077님이 언제 휘준 아나운서랑 최기찬 기자님이랑 네 명이서 방송 안 되나요?
1: 언제 한번 한 방에 몰아 넣어봅시다. 야 진짜.
0: 그러면은 무조건 한 시간짜리인데.
1: 그럼요. 예. 네. 아니 아예 그냥 그 뒷시간을 있잖아요. 언어 유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스랑 이런 것까지 그냥 한 방에 몰아서
0: 계속 한번. 먹는 얘기만. 먹는 얘기만. 그런 날도 한번 만들게요.
1: 재밌겠다.
0: 예, 네, 만들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갑니다. 다음 주도 우리 보령으로 가죠.
1: 그럼요.
0: 아, 왜냐면 남은 이야기 너무 많아.
1: 지금 사연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반도 소개를 못했으니까요. 저희가 다음 주도 보령 특집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같이 인사를 네. 여기서 드리도록 할게요.
1: 통닭 먹어야겠다.
0: 낮에 수육국밥 얘기를 했는데 저희 기창 기자님이.
1: 아, 그래요?
0: 통닭 드렸어요. 네. 오, 이 시간 다 됐어. 인사드릴게요.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1: 해버 굿탱.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